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정혜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지, 그 일을 하면 성공할지, 지금 걷는 길이 과연 맞는 건지, 이게 좋을지 저게 나을지 우리는 늘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다는 걸 말이죠. 하나의 선택은 하나의 포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전하고 정답이자 오답이기도 하죠. 확실한 건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서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맺든 그 선택을 최선의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일. 그게 이제부터 해야 할 우리의 몫이겠죠?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0: 이승철의 아마추어로 시작합니다. 경제 앞에 돈 앞에 나는 아마추어지만 이 시간은 우리 프로들이 또 함께 하시잖아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도 드리는 라디오입니다. 돈 걱정 없는 특별구역 머니 특별시 오늘 방송 함께 하실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믿음의 내공 듀오 재무 전문가 이병호 팀장님, 정세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2: 네.
0: 예. 오늘 여는 말에서 우리 선택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어제 아주 중요한 선택이 있었고. 예. 평소에 두 분은 이렇게 선택이나 결정 이런 거 좀 잘 하시는 편인가요? 쉽게 쉽게.
1: 네, 잘 하려고 하는데요. 후회도 가끔 하기는 합니다. 네,
0: 가끔이면 뭐 양반이죠. 아닌가? 어때서요, 이병호 팀장님? 네.
2: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선택을 할 때 좀 빠른 결정하는 편이라 그게 이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5대 5인 것 같아요. 뭔가 선택을 할 때는.
0: 아, 그래도 뭐 내 선택에 대해서 막 100% 자신감을 늘 갖고 계시는 거는 아니신가 봐요.
2: 자신은 갖고 해냈는데 후회가 좀 생기죠. 좀,
0: 그렇죠. 네. 예. 예.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완벽할 것 같았는데 네. 뭔가 좀 이렇게 예, 허점을 보여주셔가지고 좀 마음이 나도 그런데 하는 그러니까 동실감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네요. 자, TBS 라디오, TBS 시민의 방송 휴대전화 앱으로 이 방송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0951번, 우물전 0951번 열려 있고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이라는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번, 우물전 0951번 기억해 주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우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을 하죠. 오늘의 출동지 경기도 시흥입니다. 함께 나눌 얘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 개수가 많다고 보장이 든든한 건 아니다입니다. 보험이 여러 개면 당연히 이제 보장이 풍성할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장이 많아서 돈이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불필요한 보장은 똑똑하게 줄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좋습니다. 그럼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남편 그리고 대학생 자녀까지 세 식구예요. 장사가 제법 될 때는 돈 나가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요즘은 폐업을 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입니다.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보니까 절로 한숨부터 나와서 이렇게 사연 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족 월 보험료가 약 150만 원이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곧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속이 막 까맣게 다 들어가고 있네요.
1: 여보, 다음 달에 한 일주일 정도 식당 문을 닫는 계획 한번 짜보자. 퇴직 기념으로 우리들이 오붓하게 발리 한번 다녀오게. 당신도 그동안 주말 없이 너무 힘들게 고생했잖아.
2: 난 당신 퇴직하면 당장 수입 줄어들어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 죽겠구만. 여행은 무슨 얼어죽을 여행이야. 당신 전 가고 싶으면 자기 혼자 다녀와. 웬만하면 국경은 넘지 말고 그냥 제 주소 정도는 어때?
0: 30년 넘게 직장 생활하느라 고생한 남편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현실이 이런 걸 어떡합니까? 일단 고정지출을 줄여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줄일 곳이 없네요. 특히 이 보험료가 골치인데요. 좀 줄일 방법 없을까요?

0: 직장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지인을 통해서 보험 가입한 건데 너무 믿고 방치했나 봐요. 노후도 걱정이고요. 아,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우리 머니 특별시 전문가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예, 나는 막 속이 타들어갔는데 발리를 가신다고요? 아, 그래도 우리 사연 주신 분이 마음이 넓으시네요. 국경은 넘지 말고 제주도는 다녀와라. 이 정도의 양보는 보여주셨어요. 근데 진짜 50대 아, 수입은 하강곡선을 그리고 남편은 퇴직을 앞두고 있고 정말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지출을 줄일 데가 없을까 찾다가 보험료다 싶으셨나 봐요. 3인 가족인데 월 보험료가 150만 원이 나가네요.
1: 네. 그 한 달에 지출되는 가족 전체 보험료가 150만 원 정도였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납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 납입해야 될 가족 보험료가 무려 2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0: 어, 앞으로 내야 될 것도 2억 원인데. 근데 3인 보험료가 그래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월 150이면은 뭐 많죠?
1: 아, 너무 많죠.
0: 너무 많죠?
1: 네, 너무 예. 많죠. 보통 3인 가족이면 30-40만 원 아. 정도 예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근데 왜 이렇게 많으시죠?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그 갱신형 보험이 많으셔서 그럴까요?
2: 네, 가입된 보험 중에는 갱신형 보험도 많았는데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도 150만 원이면 좀 많아요. 그런데 총 납입하는 보험료로 계산해도 2억 이상인데 앞으로 갱신 시마다 인상되는 보험료를 감안했을 때 기준으로는 더 많아지는 거죠.
0: 그렇죠. 앞으로 얼마나 그렇죠. 갱신될지 모르니까.
2: 맞아요. 네. 갱신지 보험료로 얼마나 갱신되는지는 가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영업 하시다 보니까 가까운 지인 설계사분이 계속 찾아와서 한두 개씩 가입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0: 예. 저도 예전에 한 처음 들었을 땐 3만 원 내던 게 지금 갱신하다 말고 12만 원짜리 그렇죠. 뭐 이렇게 생기는 거 보면 앞으로 내야 할 금액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2: 맞아요.
0: 네.
1: 어,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 내용을 알려드렸고 이제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도 아시겠지만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어, 청취자님은 이제 더 이상 나는 힘들어서 10년 이상 못하겠다. 오랫동안 너무 해가지고 팔다리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막 이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6세 이후에는 이제 연금을 받으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보험, 재무, 연금 전반적인 재무적인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를 줄이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0: 네. 자, 결론은 그랬는데 자, 그럼 좀 하나씩 따져볼게요. 대체 어떤 보험을 갖고 계셨는지 보장 내역은 어땠습니까?
2: 일단은 보험 가입 시기를 들여다봤더니 아쉽게도 매년 보험 계약이 한 건씩 계속해서 추가로 가입 하셨더라고요.
0: 매년 하나씩?
2: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새로운 보장이 생겼으니 가입을 해야 된다. 보장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으니까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또 추가 계약이 필요하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보험 계약이 추가되었다면 애초에 처음 보험을 가입할 때부터 잘못 가입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렇겠네요. 매년 추가할 게 생긴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요? 어,
1: 가장 먼저 청취자님이 본인만 가입한 건수가 무려 18건 가입이 돼 있었어요.
0: 가족 전체 아니고 본인 내 것만 18개요?
1: 네.
0: 오, 대단한 숫자인데요. 18개.
1: 어, 저축이나 연금도 한 건도 없었고 모두 보장성 보험이었고요. 한 달 한 달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저축이 되는 상품도 아니었고 본인이 사망하거나 아프거나 다쳤을 때만 보장을 받는 보장성 보험만 18건이 가입되어 있었던 거죠.
0: 이건 진짜 남는 거 없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1: 네네.
0: 예. 자그마치 18개 중에 다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데 그럼 보장은 엄청 뭐 18개면 뭐 여기저기 다 막고 방어하고만 해서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2: 아쉽게도 가입 중인 보험이 여기저기 다 맞게 이렇게 든든하게 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0: 18개인데요?
2: 네.
0: 골키퍼가 18명인 그런 느낌 아니에요?
2: 2008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 그리고 예전에 완납된 건강보험은 잘 가입된 보험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가입한 2010년에 25년납으로 가입된 보험은 CI보험 두 건과 사망보장만 보장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한 건 그리고 나머지는 갱신형 건강보험이었습니다. 특히 CI보험이 보험료나 보장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0: CI 보험 네. 제가 이제 잘 몰라요. CI 보험이 뭐예요?
1: CI 보험이 이제 중대한 질병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제 중대한 질병이 보통 흔히 말하면 우리가 중대한 질병 큰 질병이라고 예상하잖아요.
0: 네.
1: 근데 보험사의 CI 그 중대한 질병은 약관에 보면 웬만해서는
0: 아, 그 중대함에 포함되기가
1: 그렇죠.
0: 어려워요.
1: 그렇죠. 사망하기 직전까지 가야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예. 돼요.
0: 아 그러니까 앵간한 병 갖고는 뭐 신청도 못할 만한 네네. 그런 CI 보험을 또 들고 계신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10명 중에 2, 3명은 CI 보험에 가입 중이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험증권이나 가입설계서에 중대한 질병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중대한 질병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CI 보험은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시 주계약 사망보장의 50에서 80%를 최초 1회 선지급해주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암,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 시 보통 중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험금을 항상 받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건강보험의 진단자금의 보상 범위가 다릅니다.
0: 예.
1: 네, CI보험 가입 전에 보장 범위 및 금액은 일반 건강보험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CI보험은 종신보험보다 사망 보장을 선지급해 주기 때문에 또 보험료도 사망했을 때 나오는 종신보험보다 보험료도 또 비싸요.
0: 근데 왜 이런 보험이 왜 만들어진 거예요?
2: 이게 그 죽고 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사망보장을 죽기 전에 일부를 선지급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개발이 된 거예요. 사실은 보장 목적 자체가.
0: 근데 진짜 암이나 뭐 뇌졸중이나 이런 건 개인에 있어서는 엄청 큰 병인데
2: 이 건강보장으로 가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0: 근데 이 약관상으로는 이거는 뭐 이건 중대하지 않아요라고 이제 거절당한다는 거잖아요.
2: 맞아요.
0: 뭔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2: 네. 네. 목적 자체가, 가입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상품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0: 아, 그래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보장을 네. 목적으로 가입을 한다면 가입을 했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에 미리 준다의 의미로 가입을 한다면 맞는 건데. 그렇죠.
0: 네.
2: 그래서 CI보험에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경우에는 가입 목적이 잘못 가입을 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CI 보험 상품 설명서나 가입 설계서를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상품 설명서 제일 첫 줄에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몇 번 나오는지 동그라미 쳐서 숫자 몇 번 나오는지 세우세요. 제가 막 이렇게 숙제 내주기도 해요.
0: 그렇게 하는 것도 읽으시니까.
2: 네, 맞아요. 중대한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강보장 목적으로 가입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대하기 전에 보통은 발견이 되거든요.
0: 네.
2: 중대한 질병의 종류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의 진단이 되거나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상태가 되어 사람한테 부식되는 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0: 예.
2: 보장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각각 따로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 중에 최초 발생 시 최초 1회안만 선지급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위 내용 중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이후에 다른 질병이 오게 되면 보장을 못 받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중대한 암 걸려서 한번 받았어. 그럼 뒤에 중대한 뇌졸중이 걸렸는데 그때는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2: 선지급 최초 1회안이기 때문입니다.
0: 그러니까 보장 조건도 까다로운 데다가 보험금 지급도 8가지 항목 중에 한 번만 보장을 해주는 거네요.
1: 네. 그 예를 들어서 주계약이 1억 원짜리 CI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0: 네.
1: 내가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 조건에 맞아가지고. 그럼 80% 선지급 받았으니까 이제 2천만 원 남은 거예요.
0: 네.
1: 그 2천만 원이 나중에 사망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죠.
2: 그렇죠. 아,
0: 죽어야 받을 수 있는.
1: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주계약 기준으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CI 보험은 맞지 않고 목적이 이제 사망 쪽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2: 네.
0: 요약을 하자면.
2: 맞아요. 우리가 아는 뇌졸중은 혈관이 막힌 증상, 즉 뇌경색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대한 뇌졸중은 두 가지 현상이 다 부합되어야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고요. 치료나 수술 후에 6개월이 지나서 후유장애 평가를 받

0: 받아서 일상생활 후유장애가 25% 영구적으로 남아야 합니다. 심지어 중대한 심장질환이 가장 보험금 지급받기가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 건강보험의 급성심근경색은 심장혈관이 막혀서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심장 근육이 손상이 돼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중대한 심근경색은 이런 경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와서 심장조직의 일부가 회복 불가능한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되는 현상입니다.
1: 진짜 까다롭네요. 예. 아, 진짜 CI보험은 정말 보험금 지급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혈관 쪽 보장은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뭐 다른 보험 상품은 없었나요?
2: 일부가 있었는데 문제는 보장 범위가 가장 좁은 뇌출혈 심근경색을 보장으로 가입을 하셨고 다음에도 부족한 보험을 추가해야 된다. 혈관 쪽이 부족하다 했는데 또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보장을 했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보완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 8개의 보험 중에
1: 18개.
2: 네, 네. 총 8개의 보험 가입 중에 심근경색 전 단계인 협심증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고요. 수술비는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보험 18건에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된 거예요. 에이. 그래서 뇌혈관이나 뇌졸중 진단 보장받은 금액은 0원이었어요.
1: 여긴 또 뻥 뚫렸구나.
2: 네. 청취자 보험료 매달 9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 보험료 내고 이 보장 건수 보면서 제가 좀 한숨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1: 야, 90만 원씩 내는데 협심증이나 뭐 뇌혈관 질환 쪽은 보장이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거 너무 놀라운데 당황하셨겠어요.
2: 네. 그 한국 그 뇌혈관 질병 그 발병 통계를 보면 보험 연간 환자 수가 매년 약 60만 명에서 70만 명이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뭐 이제 보통 이제 성인병이죠. 고혈압, 당뇨, 비만 영향으로 40대 이하 젊은층도 뇌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이 그 발생되는 추세거든요. 근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명 중에 1명은 평생 뇌혈관 질환이 생긴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힘써야 된다. 네, 보험도 보장을 넓게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뇌혈관의 보장범위 순서를 잘 설명드렸죠. 뇌혈관의 보장범위 순서는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장 쪽은 심혈관, 허혈성, 심근경색의 보장범위라고 제가 꼼꼼히 설명을 드렸고요.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5건의 보장을 남겨두고 무려 13건의 보험은 정리를 권해드렸습니다.
1: 예, 18개 중에서 5개 남기고 13개는 정리를 해도 되는 그런 네, 보험의 성격이었다는 거잖아요. 거죠. 야, 이거 진짜 회의하면서 내가 뭘 했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0: 청취자님 보험만 앞으로 내야 될 돈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도 총 납입해야 될 보험료가 9천만 원 이상인 거잖아요. 갱신 시 보험료 인상되는 것까지 계산을 하면 총 내야 되는 보험료 총계가 얼마나
1: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0: 그렇죠. 현재 보험 그 납입하는 유지권 5건을 남기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고요. 유지해야 할 보험까지 합산해서 총 납입해야 될 보험료는 무려 5천만 원 보험료를 절약하실 수 있었습니다. 갱신될 보험료를 반영하면 더 큰 보험료를 절약한 거죠.
1: 예.
0: 줄어든 보험료는 최대한 저축을 하실 수 있으니까 노후 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1: 그러네요. 남는 돈은 다시 뭐 저축을 하시든지 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 것만 해도 9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었으면 50만 원을 아끼신 거잖아요. 야, 이거 지금이라도 도움받아서 바로 잡으셨으니 다행입니다.
2: 네. 13건의 보험을 정리하셔서 당장 내가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내시하는 비용과 보험료가 줄어든 자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은 당장 이제 보험을 해지하면 손해라고 이제 보시는 경향이 많은데 내가 가진 보험이 보험료 대비 보장이 좋은지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지 파악해서 정리할 보험이 있으면 과감히 정리하셔서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기회비용으로 저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다른 가족들 보험은 그럼 어떻게 또 정리를 하셨어요?
0: 네, 역시나 배우자님 보험과 자녀 보험도 대부분 종신보험과 갱신형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문제가 컸습니다.
1: 아니, 그 지인한테 드셨는데. 네. 그쪽 그러네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지인에게 보험 가입을 했으니 잘 되어 있다라고 마음 놓으시기보다는 청취자님들도 증권을 펼쳐보시고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배우자님과 자녀보험도 바로 보험 변경을 하시기보다는 배우자님과 자녀분을 순차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 이유는 보험 가입을 해준 설계사분이 지인이니까 한꺼번에 정리하기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1: 이게 또
0: 정
1: 문제예요.
0: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입 중인 보험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다시 그 설계사분과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조정을 하실 수 있다면 좀 더 조율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네.
2: 상담을 그 하다 보면 청취자님처럼 이제 소득에 맞지 않게 보험을 가입하거나 정작 이제 보험 많이 가입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관계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제대로 이제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2: 상담을 하다가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하셨다가 관계 부분 때문에 아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되면 가정 재무적인 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내 소득 대비 10에서 12%가 가장 적정하고요. 되도록 갱신형 상품보다는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비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고요. 보장 범위는 가장 넓게 예를 들어서 암도 초기에 보장받고 뇌혈관도 초기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으로 가입을 하시고 만약에 나는 갱신형으로 좀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3년, 5년 갱신형 말고 15년, 20년 갱신형 상품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상품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 60세다, 70세다 보시면은 15년, 20년이면 거의 평생 보장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좀 가입을 하시고 보험 가입은 80세, 90세, 100세까지 보장을 잘 받으실 수 있는 상품으로 잘 가입하셔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예.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지금 관계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보험을 해지하면 뭐 가입한 그 설계사님한테 통보 같은 게 가나요? 이 사람이 맞아. 알아요? 알아요?
0: 맞아요. 해지하는 순간 설계사한테 어떤 계약이 해지됐다는 게
1: 띵동하고 와요?
0: 알림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한테 그분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지출이 너무 과하게 된다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 경제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한두 달이 아니라 수년간 계속해서 그쵸.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0: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보장도 못 받는 보험에 매달 지출을 과하게 납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너무나도 아까운 걸 알게 되시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이 관계 때문에 보장도 못 받을 일에 이렇게 지출을 과다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끙끙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 너무 많으시지만 냉철해지셔야 된다.
0: 결정을 하셔야죠.
1: 예. 이 보험료와 보장이 항상 뭐 정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작
0: 맞아요.
1: 필요할 때 이렇게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0: 네.
1: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너무 과하게 해서 유지하지 못하는 게 더 어리석은 일이다. 예. 네. 그 말씀이신
0: 맞아요.
1: 거죠.
0: 소비자를 위한 방법은 적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도 보장을 탄탄하게 잘 구성하는
1: 그치.
0: 게 정작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될 때 보장을 잘 받는 방법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 전문가 상담 받아보고 싶다. 우리 집도 제대로 된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이렇게 막 중복 같은 거는 본인이 놓치실 수가 또 있어요. 한번 쫙 열어가지고 전문가가 쫙 스캔해주고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보험 적금 필요하신 분들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듣고요. 소비자 민원실에서 다시 뵐 건데요. 화사의 굿굿바이 준비됐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민원 만나볼게요. 2161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출산 준비 중인 30대입니다. 생전 보험이라고는 전혀 관심 없이 살아왔는데 주변에서 아이를 위해서 태아보험은 꼭 들어야 한다는 말이 귀에 꽂히네요. 진짜 태아보험은 필수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태아보험. 또 이제 엄마 되시고 하시니까 이게 약간 막 의무감도 생기고 그렇죠. 어떠세요?
1: 네,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임신하고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태아보험 하나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태아보험이 갑자기 출시된 새로운 보험이 아니고요. 어린이 보험에 태아 특약이라는 걸 추가한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 임신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미리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네, 쉽게 말해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난 직후까지 있을 수 있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태어나서 있을 뭐 선천성 질환을 보장받는다든지 저체중아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경우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요.
0: 그렇죠.
2: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을 해요. 저희 아이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다가 퇴근을 한 경우거든요. 이런
0: 그렇구나.
2: 경우들이 생깁니다. 좀 일찍 조산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0: 그렇죠.
2: 수 있어요.
0: 태어나서 들어주려고 했으면 좀 늦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죠? 배송이 있을 때부터. 그래서 아마 어머니들은 엄마들은 엄청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태아보험일 것 같은데
2: 네.
0: 실제 임신하면 거의 가입하지 않나요?
1: 네.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산

0: 부부 중 69.5%가 태아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해요. 네, 이
1: 아.
0: 정도면 뭐 필수라고 봐도 무방하죠.
1: 아, 저는 생각보다 낮은데요? 퍼센테이지가 한
0: 아,
1: 저는
0: 그래요?
1: 80, 90될 줄
0: 100%?
1: 알았어.
0: 네네네. 왜냐하면 일단 그 가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난후 가입을 하려면 특정 제한들이 좀 제한되거나 가입 자체가 안될수 있거든요. 특히 손해보험사는 임신 22주까지, 생명보험사는 16주부터 22주까지 가입을 해야 돼요. 그
1: 아,
0: 시기를
1: 이게
0: 놓치면 이제 못할
1: 또
0: 수도 있죠.
1: 뭐 30주 돼 가지고 가입하려는데 안 되는구나.
2: 맞아요.
1: 예.
2: 그리고 저희 아파트 단지에 첫째를 진짜 건강하게 낳았는데 태아봉을 쓸 일이 없었다. 그래서
1: 둘째를
2: 둘째를
1: 또
2: 가입 안 해.
1: 방심하셨어.
2: 맞아요. 가입 안 했는데 다음 주부는 아이를
1: 아.
2: 출산하면서 정말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쵸, 이미 태어났으니까, 그죠?
2: 이런 경우도 있었고, 단지 외에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구강구
1: 아, 예,
2: 계열인데,
1: 구순열.
2: 구개구순열
1: 예.
2: 때문에 가입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안타까운데, 태아보험을 가입 안 하면도 그런 일이 있고, 가입을
1: 하면은 또 그냥
2: 하는 건강에
1: 지나가.
2: 대해서 탈 일이 없고, 참
1: 야, 이거 그래서
2: 희한하죠.
1: 좀 약간 고민하게 되는 그런
2: 맞아요.
1: 보험이기도 합니다. 자,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이죠?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그것도 모르냐? 우리 이병우 팀장님이 준비하신 거죠?
0: 네,
1: 예.
0: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은 초음파 검사 후 아이에게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그때 가입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아니 뭐
2: 아이고.
1: 어? 가입도 조건이
2: 아이고.
1: 있더만 22주까지만 또 하는데 이 초음파 검사까지 기다려주겠어요? 이건 X지. 그렇습니다.
0: 아, 정답입니다.
1: 예. 보통 이제 병을 알면은 일반인들도 병을 알고 나선 보험 가입
0: 그,
1: 못하듯이
0: 맞습니다.
1: 그죠? 뭐 이렇게 초음파 검사 이런 거 하는 애는 못하는 게
0: 네, 맞습니다.
1: 좀 상식적일 것
0: 네.
1: 같은데.
0: 아이가 뭐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는 보험 가입을 하려면 특약 일부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거나 고지 위반으로 또 문제가 될수 있고 그래서 기형아 검사 전에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같은 경우에는 가입식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태아보험 그럼 가입할 때 알아두면 좋을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0: 네, 꿀팁이라고 한다면 만기가 중요한데 보통 30세 만기로 좀 많이 하시는 경우도
1: 이게 이제
0: 있어요.
1: 어린이 보험이니까.
0: 네, 그러니까
1: 예.
0: 어린이 보험이지만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100세까지로 해야 될지 30세까지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예비 부모의 재정 상태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해야 될 부분인데
1: 네.
0: 저희는 100세로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네,
1: 예.
0: 30세 전에 질병이나 상해로 그때 당시에 또 보험 가입하려면 제한이 있을 수가
1: 아,
0: 있고요.
1: 그렇겠네요.
0: 예,
1: 예.
0: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뭐 20년 납이면 다시 또 만기가 되면 또 20년을 또 내서 또 보험을 또 가입을 해야 되니까 총 40년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비용도 더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1: 예.
0: 그래서 어쨌든 미리미리 잘 체크해서 100세까지 좀 가입하는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저는 솔직히
2: 네.
1: 30세 만기로 하고 네가 크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
0: 네.
1: 똑 떼줄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0: 네.
1: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 내가 100세까지 해줄 걸 그런 생각이 좀
0: 보험료 차이
1: 후회가
0: 그렇게
1: 되네.
0: 나진 않아요, 많이.
1: 네.
2: 이게 왜냐하면 자녀가 성인이 되면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1: 아.
2: 크고 나서 우리 뭐 대학비도 지원을 해주고 결혼비용도
1: 맞아요.
2: 일부 지원해주고 하는 게 우리는 삶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20년 납을 해줬는데 30세까지만 딱 보장을 해주고 자녀가 성인돼서 지그가 또 20년 납, 100세 만기를 또 보험료 납입을 시작할 생각을 하면 부모 마음이
0: 가입도 안 할걸요?
2: 아프잖아요.
0: 20대 보험 들려고 그러면?
1: 그러니까 예, 저는 뭐 돌이킬 수 없지만
2: 그렇게
1: 지금
2: 돼요.
1: 선택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2: 맞아요.
1: 보상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보험료는 뭐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2: 제가 최근에 출산을 했잖아요.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저의 태아보험은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을
1: 그렇죠.
2: 정말 많이 받게 돼요.
1: 설계사시니까 예,
2: 설계사니까요.
1: 어떻게 하실까?
2: 근데 모든 엄마들이 동일하게 할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40대 산모잖아요. 그래서 인공수정인지 시험관인지 40대 고령 산모인지 뭐에 따라서 모두 똑같이 할수 없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정하게 해라. 그리고 다태아는 또 잘 안 받아주거든요. 쌍둥이인지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다 다르니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다.

0: 그리고 아이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적정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1: 그러니까 적정이 어느 정도냐고요.
0: 그렇죠. 예. 모든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아나운서님처럼 난 좀 저렴하게 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더 저렴하게 20년 납 30세 만기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조금 더 1, 2만 원 더 들어도 되니까 100세 만기 나는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보험료는 실손 포함해서 10만 원 미만으로 만 원 몇만 원대로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태아 때는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실손보험과 태아 건강보장보험료가 5만 원대로 이렇게 가입이 되고요. 출산 전 보험료와 태어난 이후에 출산 후 보험료로 달라져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으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건강보험 7, 8만 원대, 실손 2만 원대 이렇게 가입이 되고요. 네. 다만 실손보험은 태어나면서는 바로 출생 후는 면역력이 없어서 바로 병원 뛰어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데요. 한 살 한 살 나이 들수록 보험료가 점점 줄어들어요.
1: 아, 이거는
0: 그래서 실손은. 예. 그래서 태어난 즉시는 2만 원이었다가 한 살 나이 들면 만 원대, 또 한 살 나이 들면 몇천 원대로 줄어들고 세 살, 네 살 되면서 5천 원, 4천 원, 3천 원, 초등학교 되면은 4천 원, 3천 원 이렇게 돼요.
1: 네.
0: 그래서 초등학생 되면 5천 원, 3천 원대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태아 특약의 경우에는 태어나면 없어져서 출산 후에는 보험료가 없어지고
1: 그 부분은 없어지고
0: 그리고 예. 그리고 출산 후에 어린이 특약 이런 5세, 3세, 7세 이렇게 되면 없어지는 특약은 보험료가 또 다운되고 어린이 특약은 줄어들고 그래서 보험료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가 생겨요.
1: 네.
0: 그래서 몇만 원이면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보험료가 과하지 않아도 100세 만기 비갱신형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예.
2: 팁 하나 더 드리면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하고 나서 일부 특약은 삭제 가능하거든요. 근데 청취자분들도 내가 이제 뭐 이런 뭐 태아보험이든 아니면 일반 보험을 들고 있는데 보험료는 해지하기 싫지만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일부 특약을 삭제하던 건 줄일 수가 있거든요.
1: 네.
2: 뭐 이제 특히 이제 어린이 보험 태아 같은 경우에는 입원비 특약이 굉장히 비싸요. 성인도 굉장히 비싸고. 근데 뭐 보험금이 2만 원 받기 위해서 보험료가 만 원에서 2만 원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 자녀가 또 이제 크면은 초등학교 이후에는 입원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1: 그렇죠.
2: 네, 그럴 때 이걸 삭제 요청을 하면 보험료 확 줄어들어요.
1: 아, 입원비 특약.
2: 네, 그래서 입원비 특약은 솔직히 요즘에는 또 오랫동안 입원도 안 하잖아요. 입원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건 대부분 실손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2만 원 받기 위해서 만 원 보험료 내는 건 너무 아깝거든요.
1: 맞아요. 그렇죠.
2: 가족별로 따지면 그게 또 보험료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는 차라리 부족한 보험 보장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해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1: 그렇군요. 이런 입원비 특약 같은 특약을 선택해서 삭제하면 좀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어요.
0: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 넣어서 가입을 했다가 하나씩 빼면 되거든요. 근데 태어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뭐 조기 출산할 수도 있고 태어나고 난 이후 아기 때는 감기, 폐렴, 수족구 이런 것 때문에 일주일씩 입원하고
1: 맞아,
0: 이럴 때는
1: 병 관리 많죠.
0: 아주 쏠쏠하게 타서 쓰다가 조금 크고 나면 뭐 3, 4살 되면은 특약 삭제해서 보험료 싹 줄이면 정말 좋아요.
1: 예. 싹 줄였으면 좋겠네요.
0: 네.
1: 근데 보면 저희 애들 성별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들이 맞아요. 조금 많죠.
0: 맞아요. 딸들이 쌉니다.
1: 예. 왜 아들이 좀 더 병 관리 많아서.
2: 병 관리 많아서.
0: 맞아요.
1: 그렇더라고요. 네. 키워보니 그렇네요. 예. 자, 나이가 어린 분일수록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이 더 좋은 거죠?
0: 그렇습니다. 뭐 가능하면 비갱신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정 기간 납입하고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기 시까지 보장을 받는데 유리하고요. 그래서 뭐 보장 기간 100세, 90세 이렇게 보장을 받는 것이 더 좋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장받는 기간이 더 길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더 보장기간이 긴 비갱신형이 유리하겠죠.
1: 그렇겠죠. 자, 오늘은 예비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태아보험 가입 시기 그리고 설계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태아보험은 아이에게 이상소견이 나온 뒤가 아니라 검사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 30세 만기냐 100세 만기냐 뭐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어떤 특약을 넣고 뺄 것이냐에 따라서 보험료와 유지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 밖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한 분들은요. 계속해서 문자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951번 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무료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장윤정 씨가 우리 하영이 딸내미 생각하면서 직접 만든 곡이거든요. 돼지 토끼라고 듣고 가겠습니다.

0: 장윤정 돼지토끼였습니다. 자, 소비자 민원 씨 두 번째 민원 바로 만나볼게요. 자, 우사사이버님이 저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둔 40대 초반 가장입니다. 요즘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 혹시 제가 갑자기 사고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보장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종신보험은 평생 보장되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정기보험은 저렴하지만 만기 후에 받는 돈이 없다고 해서 또 고민입니다. 가계 부담이 있는 40대 가장이라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중에서 어떤 선택이 더 현실적일까요? 또 주변에서 종신보험 해지 환급금으로 노후 자금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일단 그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뭐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네요.
1: 일단은 보험료죠. 보험료가.
0: 아, 보험료가 많이 차이나요?
1: 많이 차이나요. 거의 3배, 4배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 정기보험은 내가 정해진 기간까지만 보장을 받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망보장을 70세까지는 받겠다. 60세까지는 받겠다. 하고 가입을 하는 거예요.
0: 이게, 그러니까 다 목적은 사망.
1: 네, 사망인데. 예, 예. 6세까지만 보장을 받겠다. 70세까지만 보장받겠다고. 예.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겠죠?
0: 아, 그렇죠.
1: 종신보험은 언제 죽어도 모르니까. 예. 이제 사망받는 거잖아요. 90세, 100세 사망해도 사망보장이 나오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0: 그렇죠. 종신보험은 평생 보장하는 거고. 네. 정기보험은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이 이제 60세냐 70세냐 가입한 거에 따라서. 그래서 보험료가 꽤 많이 차이가 난다.
2: 네. 많은 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사망보장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고 정기보험은 만기가 되면 보장이 끊긴다는 점 때문에 어떤 거를 해야 될까 갈등을 하게 됩니다.

0: 네, 투상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종신보험 이름 그대로 평생 보장을 받는 거고 언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죠. 반면 정기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기간 20년 나 뭐 20년 보장, 60세 보장 이런 식으로 한정적으로 기간만 보장되고 보험료는 훨씬 저렴하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보장은 싹 사라지죠.
1: 그러니까 보험료 보장 기간 말고 또 다른 차이도 있나요?
0: 또 다른 차이는 해지 환급금인데 종신보험은 저축 성격이 있어서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이 일부 생겨요.
1: 네.
0: 반대로 정기보험은 순수 보장형이라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다. 그리고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신보험으로 저축을 하고 보장을 받는 형태로 나중에 해지 환급금으로 노후 자금까지 활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1: 아, 그래요? 왜요? 왜? 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나요?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후 자금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한다면 비효율적입니다.
1: 아, 목적이 노후 자금이면 네. 이건 아니다.
2: 네. 맞아요. 종신보험의 해지 환급금은 대부분 납입이 완납되고 난 이후에 한참 지나야 납입 원금 수준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 이전에 중도 해지 시에는 원금 손실이 큽니다. 즉 노후 자금이라기보다는 그 중간에 사망하게 되면 사망의 보장을 받지만 평생 보장이 그냥 사망 보장이 핵심이에요. 다만 돈을 불리는 용도라면 연금보험이라든지 저축보험이 적합한 거죠. 근데 사망하지 않고 살아서 내가 해지를 하면 돈을 돌려받는 거의 의미인 거지. 이게 돈을 불린다는 의미로 보시면은 적합하진 않은 거죠.
1: 연금보험이나 그렇죠. 저축보험을 들으셔라.
2: 맞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을 확실히 보장받은 대신에 해지 시나 중도 인출하면 손실이 굉장히 크고 보험료 부담도 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적합하고 반면 우리 사연자님처럼 자녀 양육 대출 상환 뭐 가계 부담이 있는 40대 가장이라면 정기보험으로 필요한 기간만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 예.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선업의 차이 난다고 하셨나요? 보험료 차이가?
2: 예를 들어서 40세 남성이 1억 원의 사망 보장을 원할 때 종신보험으로 가입하면 한 달에 25만 원에서 30만 원대 보험료가 필요한 맞네. 반면에 정기보험으로 하시면 2, 3만 원대 수준이면 가능해요. 보험료 사이가
1: 10배 차이
2: 굉장히
1: 나는데?
2: 크죠. 네. 결국 내가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가장의 부재를 혹여라도 그 위험을 막겠다 하는 보장의 목적이 있다면 정기보험을 하시는 게 맞죠.
1: 그러니까 추천드리기는 네. 5442번님께 현재로서는 가계 부담이 있으시니까 정기보험을 좀 추천을 드린다. 이런 결론이 그렇게 나나요?
2: 맞습니다.
1: 근데 훨씬이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있네. 진짜 보험료 차이가 10배면 이거 정말 크네요.
0: 그래서 제가 정기보험을 가입했을 때와 정기보험, 그러니까 정기보험과 연금보험을 가입했을 때와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1: 네.
0: 40세 남성 기준에 정기보험 1억 원을 70세나 70세 만기로 가입을 했을 경우에 월 보험료는 2만 4천 원이고요. 여기에 나머지 자금을 확정 7% 주는 개인연금으로 23만 원씩 20년 납입하면 10세부터 매월 67만 원, 매년 796만 원씩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보증 받는 금액이 1억 2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처음 설명드린 게 30만 원을 종신보험을 가입을 할 것인가. 30만 원 중에 2만 4천 원은 정기보험으로 사망 보장을 준비하고 나머지 23만 원을 네. 네, 연금으로 준비했을 때 그 차이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1: 그러니까 같은 돈이면 이렇게 그 정기보험, 연금보험 조합으로 한번 굴려보시라. 그럼 노후도 좀 걱정을 덜고 뭐 그 주 활동 연령이겠죠? 60세, 70세 이렇게.
2: 그렇죠.
1: 그때까지는 사망도 보장을 받으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2: 네.
1: 그렇죠. 자,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오늘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잔나비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 놓치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9시, 1시 머니 특별시.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구리 남양주요금소 부근 6차로 일반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제2경인고속도로도 성남 방면으로 광명 부근 승용차 사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로 뒤로 1km 구간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진입 구간 신월 부근으로만 속도 줄어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에서 신갈 사이 또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 각각 정체입니다.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 시속 2, 30km 정도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과 반포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2도고요. 습도는 68%입니다.

청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6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5월이라 그럴 뻔했습니다. 바람에서 촉촉

축축 이런 냄새가 번질 때면요, 어머니께서 꼭 하시던 일이 있었죠. 서랍장을 열고 고이 접어둔 옷들 사이사이에 잘 마른 신문지를 한 장씩 넣어두는 일이었죠. 습기를 막고 옷이 좀먹지 않게 하려는 어머니만의 지혜였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어쩌면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해두는 작은 수고들. 오늘따라 유난히 서랍장 속 신문지 한 장에 담겨있던 어머니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소소한 이야기와 존엄하게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6월 5일 금요일 첫 곡은 신촌 블루스의 멋진 연주와 뜨거운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벌써 끈적임이 느껴질 만큼 요즘 습도가 높습니다. 지난밤에는 오락가락했던 비 때문인지 습도가 거의 한 90%에 육박했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오수랍장에 있던 색이 노랗게 바랜 신문지 생각이 났어요. 옷을 찾거나 정리할 때 걸리적거린다고만 여겼는데 나이를 먹고 나서야 그 낡은 종이 한 장에 담겨있던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나요. 화네요. 여전히 습도는 높지만 금요일인 만큼 마음은 눅눅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돛님께서 김현식은 구슬프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노래하고 고요한 마음속에 들끓는 속된 말들 넘쳐납니다. 그래도 오늘은 곡식의 씨앗을 뿌린다는 절기, 망종. 가을에 걷어들일 것이 보잘것없더라도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는 아주 늦은 봄날 구멍난 돛을 펼치고. 푸른돛님, 도체 구멍이 났으면 메꿔야겠죠? 자, 두 시간 함께 음악으로 메꿔보시죠. 3026님께서는요, 비온 뒤라 숨을 들이마실 때 시원하고 청량감이 있고 내뱉을 때는 뜨거움이 나와 가벼워지는 기분에 함춘의 복숭과 함께합니다. 지금 저는 식당에서 점심 장사 준비 중입니다. 3026님, 오늘 점심 장사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많이, 곧 짧은 시간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3026님의 맛난 점심을 함께 하시면서 잠시나마 행복에 잠기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어디신가요? 가까우면 한번 가보죠, 뭐. 4723님께서는요, 암추노의 폭송 원조 애청자 출석 체크합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기는 것이 저의 작은 마음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혜지 아나운서.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 코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고마워요.
0: 어떡하죠? 너무 고마워요. 이 멘트를 녹음할 때 현우 PD가 그랬대요. 아니, 고마운데 너무 고마워하는 것 같지가 않다.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김혜지 아나운서가 고마워해 주시는데 진짜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자, 그래서요, 오늘 3부는 함춘호의 무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코너가 없는 거죠. 큐시트가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들 채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채워주시면 방송사고 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좀 많이 차분하거든요. 신청곡도 좋고요. 주말 계획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보내주십시오. 뭐든지

좋습니다. 마음껏 보내주십시오. 방송할 수 없는 내용만 빼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사연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문은 50원이 필요하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무료인 TBS 앱이랑 그 TBS FM 유튜브 채널 거기 댓글로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고요.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잘 나온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선곡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때 이런 노래가 나갔지. 잘 갈무리하셨다가요. 다음에 또 신청곡 보내실 때 그중에서 한 곡도 선곡해서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 신청곡과 문자 보내주실 동안 저희가 두곡 함께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혜영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슴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이곡 나가고요. 이어서는 구창모입니다. 아득히 먼 곳.

함춘의 복성 함께 오겠습니다. 양하영, 가슴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라는 가사로 그렇게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네요. 구창모 형님의 아득히 먼 곳. 하, 듣고 있으면 가슴이 아련해지네요. 아득히 먼 곳. 거기가 어디일까요? 궁금합니다. 구창모 선배님 한번 모셔야 될 텐데요. 연락이 닿을 듯 닿을 듯 아쉽게 잘 안 되네요. 6832님께서 함디님 흐린 날의 연속에 오늘은 아침부터 햇살이 따갑습니다. 어제 멍든 가슴을 보듬어보며 오늘도 발걸음 해야겠죠? 자, 여러분 퀴즈 한번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아,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퀴즈 시간 돌아왔습니다. 인공지능 열풍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이죠. 이 사람이 오늘 오후 전 세계를 타고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온 직후 여러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AI와 미래 산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이 양반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방한 땐 우리 기업 총수들과의 깐부 회동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저도 언젠가 이분과 깐부를 맺고 싶다. 그렇지, 가능하지. 깐부 맺죠.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미국의 반도체와 인공지능 개발 기업의 창업주이자 CEO인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1번 젠슨 황. 황이라는 성 때문에 저는 이 양반이 한국 사람인가 생각했었거든요. 자, 2번은 잭슨 5래요. 잭슨 5. 다섯 명이 CEO가 될 순 없잖아. 될 수 있나? CEO 그룹 잭슨 5입니다. 자, 미국의 반도체와 인공지능 개발 기업의 창업주이자 CEO인 이 사람의 이름을 맞추는 퀴즈입니다. 1번 젠슨 황, 2번 잭슨 5. 정답 하시는 분은요, 샵 0951로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한 분을 선정해서 오늘은 자 프리미엄 스킨케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사연과 함께 보내시면 당첨 확률 높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준비했습니다. 유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리고 박영민입니다.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함춘호의 속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어서 박양미의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함께 들었어요. 자,

퀴즈 정답 정말 많이 보내셨네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 젠슨 황이었습니다. 깐부 회동으로 화제가 되었죠.

워낙 또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모습으로도 유명하죠, 젠슨 왕이. 이번에도 또 어떤 화제를 끌고 올까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저희가 먼저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조금 전 뉴스에 따르면은 방한 첫 일정으로 PC방 간다고 합니다. 페이커도 만나고. 우리나라 PC방 대단하죠. 아이, 가보셔요. 가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 문자 주신 것 중에 먼저 5283님 거를 한번 볼까요? 정답은 1, 젠슨왕 1번입니다. 아이, TV로 봤는데 멋지더군요. 함디 현우 PD님, 오늘 또 사랑합니다. 아, 어제 바람으로 자그마한 옥상 텃밭 고추가 넘어져 세우고 있어요 하셨는데, 아, 고추 말씀하시니까 제 매운 거를 그렇게 잘 먹진 못하는데도 매운 건 좋아요. 너무 매운 고추는 또 좀 속쓰리기도 하는데, 식당에 갔는데 고추가 있어요. 근데 고추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죠?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적당히 맵고 아삭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고추 먹고 나면은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추 지금 뿌리신 거죠? 그래서 고추를 굉장히 따실 거죠. 얼마나 맛있을까. 1538님께서 정답 1번 젠슨 황. 며칠 전 울산 바위가 지리산에 있다고 우겨서 추노라버니에게 혼났던 남편이 오늘은 1번이라고 순서리로 자신있게 젠슨 황! 젠슨 황입니다! 이러네요. 63년생 황런신이고 지난번엔 치킨 드셨지만 이번엔 삼겹살 예약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삼겹살 유명하죠. 아, 외국에서는 잘 먹지 않던 부위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다 먹어요. 다 먹어. 8243님께서는 젠슨 황, 비온디라 시원한 날씨입니다. 매일매일 좋은 음악 행복하게 잘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저희가 감사드리죠. 1385님께서 정답 1번 젠슨 황입니다. 오전 10시 함촌의 폭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영업입니다. 어렵지만 그 시대 폭음악으로 활력을 찾아갑니다. 항상 수고에 감사드려요. 활력이 되시나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 프로그램이 큰 힘이 되죠. 열심히 열심히 저희 제작진은 엊그제 투표 선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면은. TBS는 관심이 많죠. 그래요. 관심이 많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TBS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또 전해드리면서요. 8292님께서 정답 1번입니다 하셨고요. 모처럼 동해로 캠핑 갑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마음고생을 했네요. 그래요. 크던 작던 교통사고는 참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어떻게든 뭐 작은 사고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혹여 형사와 관련된 일이라면 더 마음이 아프고 이어서 민사까지 가게 되면 정말 불편하죠. 그냥 무사 안전사고가 최고인 것 같, 안전운행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2944님께서 정답 1번. 어떻게 하셨어요? 젠슨 황입니다. 지금 강릉 가는 중인데요. 전 쟁릉이라고 그럴 뻔했네. 오늘 다 젠이 이렇게 입이 많이 들어오네요. 샤가 많이 막힙니다. 그래도 좋은 노래 들으면서 힐링하고 갑니다 하셨어요. 2944 어디가 익숙하다 하고 생각해 봤더니 제 차에 앞번호 두 개가 같네요. 29. 전 뒤에는 같은 번호 두 개인데 그것만 다릅니다. 여기 2944님은 뒤에가 44네요. 저는 다른 번호입니다. 화장품 세트 저희가 받으실 분 선정해야겠지요. 문자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하셨고요. 누구실까요? 생애 첫 퀴즈 정답 보내봐요 하셨어요. 여기까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해당 하시는 분. 오늘이 생일인데 좋은 일이 생기면 평생 추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기타도 멋있게 잘 치시고 라디오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야, 기타도 멋있게 잘 친다는 요 문자에 우리 PD가 반응을 했네요. 그래요. 이런 문자 보내주셔야죠. 항상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화이팅. 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4855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선물 좋거든요. 프리미엄 스킨케어 세트. 이거 알아보시는 분들은 와 그거 너무 좋아요. 제법 가격도 나가고요. 좋습니다. 라고 또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축하드려요. 4855님께서는요.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샵 0951로 주소하고 성함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선물 보내는 곳에 전달해 드려야지 거기서 정확하게 선물이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합춘의 무 준비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곡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두 곡 준비했습니다. 9849님께서 신청해 주신 동물원 우리가 세상에 길들기 시작한 후부터 준비했고요. 1947님 신청해 주셨죠. 양희은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복성하고 계십니다. 동물원. 우리가 세상에 길들기 시작한 후부터 9849님 너무 멋진 노래 신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리고 1947님께서 신청해 주신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함께 했는데 이 곡은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한 번은 연주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곡이죠. 쉬운 듯 쉽지 않고 어려운 듯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고 그리고 여유가 있고 가사가 또 너무 잘 들리는 그런 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푸른도님께서 언제 쉬운 날이 있었나 싶었지만 이제 겨울 끝인가? 서둘러 마음 부풀었지만 쉽게 오지 않는 날들 그래도 다행히 작은 씨앗은 살아남았으니 점점점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98년도 즈음에 시인과 촌장 재결합을 하면서 만든 앨범에 들어있죠. 저희들이 아마도 제법 자금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미국 LA에 가서 녹음을 해온 그 음반에 들어있는 곡이에요. Time in a Bottle 출발하겠습니다. 시인과 촌장 Time in a Bottle.

벌써 2부 끝이네요. 잠시 후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푸른도님 타미너 버튼 좋네요. 자, 샵 091 문자 TBS 앱으로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전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휴 더워
3: 아휴 왜 이렇게 덥냐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30도를 밑돌겠는데요. 예년 이맘때 주중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구름이 걷히면서 하늘이 맑아지며 강한 볕이 내리쬐겠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라고요. 한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구리 남양주 요금소 6차로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또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안현분기점 부근 1차로에는 오리떼가 지나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 작업 진행 중입니다. 속도 줄인 곳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또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각각 속도가 줄어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여의도 부근 밀립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별명이지.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여러분의 지친 하루를 아주 따스한 온기로 안아줄 명곡을 준비했습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부른 The Way We Were. 아, 우리에겐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친숙한 곡이죠. 이 곡은 첫 소절이 시작되는 그 아주 고요한 순간부터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악기 소리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가만히 을조리는 아련한 허밍 소리로 문을 열기 때문이지요.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을 조심스럽게 녹화하는 듯한 그 허밍은 듣는 이로 하여금 단 1초 만에 지나간 추억의 한 페이지로 대단했습니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전율을 느끼는 건 마빈 햄리 씨가 빚어낸 멜로디 선율과 이것을 살려내는 보컬의 밀당이죠. 처음엔 마치 일기장을 소리낼 듯 아주 담담하게 뭐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숨소리로 노래를 시작하다가 그러다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며 오케스트라와 함께 폭발하듯 뻗어나가는 그녀의 가창력은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악기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증명해줘요. 이런 가사예요. 추억은 우리 마음의 구석을 아름답게 밝혀주네요 라는 가사. 노래 말처럼 지나온 시간 속에는 즐겁고 아름다운 기억도 있지만 다시 생각하면 조금 아프고 미안한 기억도 섞여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만큼은 이 노래와 함께 아픈 기억들은 흐르는 바람에 슬그머니 날려보내고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좋은 기억들만 마음의 가장 밝은 곳에 가만히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빛바랜 시간마저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돌려놓는 마법 같은 노래입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The Way We Were.

추억은 우리 마음의 구석을 아름답게 밝혀주네요. 라는 노랫말,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The Way We Were로 함께 했습니다. 앱과 톡사이님께서, 아, 이 곡은 부드럽고 감미로워서 자주 듣곤 했던 곡입니다. 음을 끊지 않고 이어나가는 매력에 푹 빠져서 듣게 되죠. 하셨는데요. 이곡 한번 불러보려고 흉내 내잖아요. 그러면 질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숨이 끊어져서. 정말 호흡이 길어요. 어떻게 이런 목소리를 가끔 드는 생각이, 이분은 미국의 이미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가끔 영상으로 이분이 그 셀럽들을 초대해서 공연을 하곤 하죠. 가든 파티처럼. 네, 그 가든 파티에 참여하는 그 비용? 티켓 가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딱 보면은 정말 그 연예계 셀럽들 다 모여가지고 다들 정장에 쫙 차려입고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그 공연을 딱 감상하면서 감동하는 모습들 보면, 아, 저런 무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은 생기긴 합니다. 아까 잠깐 음악이 두곡 나갈 때 밖에 나가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희 12층에 공기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인과 천년 공연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얼마 받을까요? 아, 이제 8만 8천 원을 받고 8월 8일에 공연을 하자. 그래서 제가, 아니, 9만 9천 원 받고 9월 9일에 하지? 하다가 결국은, 11만 원에 11월 10일에 하자. 이 돈에 눈먼 것들. 한 100석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시인과 천년과 함께하는 밴드 여러분들 잘 대접해야 되니까 그걸로 좀 모자라다 해서 결국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4723님께서 함춘의 폭송 함플리 The Way We Were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이 노래 젊은 시절 부산에 놀러가서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 마술필이라는 카페 음악 감상실에서 듣고 전율했던 명곡이라고 또 곡과 함께 추억의 그 시간으로 한번 또휙 다녀오셨네요. 그런 추억들이 있죠. 음악을 듣고 있으면은 그 언젠가 그 시절 그 장소로 나를 한번 휙 던져놓고 다시 꺼내긴 하죠. 음악이라는 게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6633님께서는요, 저희 가족은 사전투표하고 6월 3일에서 5일, 2박 3일 동안 서울에서 강릉으로 휴가 왔어요. 오, 잠깐만. 오, 아직 계시는군요. 오늘 마지막 날 서울 가기 전에 영월도 잠깐 들렀다 가려고 합니다. 강릉 좋았어요 하셨죠. 영월 가시려면은 강릉에서 넘어오시다가 저쪽에서 어디서 빠지더라? 아, 또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들려서, 그쪽에 들려가지고 맞는 것도 그거 드셔야 돼요. 나물로 만든 밥 그거 안 먹고 라면 먹고 와가지고 얼마나 제가 후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월에 왕산암 그 장소도 한번 가시나요? 부럽습니다. 저는 영월 밤길 운전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자, 6647님께서는요, 함디님, 재수하는 아들이 그저께 수능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6월 모의고사 시험 미리 신청해 둔 거라, 모의고사 시험은 마음을 비우고 봤다고 하는데 동생과 함께 채점을 하더니 사회 선택 과목 하나가 만점 나왔어요.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며 신나하더니 오늘은 문제집을 주문하네요. 그렇군요. 수능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뭔가 점수가 잘 나왔군요. 문제집 주문했군요. 아,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혼자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서 자신감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커가는 동안 옆에 있어주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그래도 밝아진 아이의 모습에 저 역시 밝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폭송 음악 들으며 마음 다스리고 기운 내고 합니다. 항상 좋은 음악 감사드려요. 문자 주셨는데요. 6647님께서 아드님의 페이스메이커가 돼주시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공부하는 것. 그렇죠. 아, 이제 엊그제 각자의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서 선거 치열하게 하셨잖아요. 각자 원하는 바다 이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들 다 정리하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셔야죠. 제자리로 돌아오는 마음들 다 갖고요. 이제는 일상에 임하는 마음으로 자, 이제는 평온했던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아, 6832님께서 신청해 주신 어제 내린 비 윤형주의 목소리예요. 달콤하죠. 3016님은 서울 거울에 장미 신청하셨거든요. 두곡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채운 합춘의 무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면서 듣고 계시나요? 주말엔 또 어떤 걸 기억하고 계신지 폭성 가족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필요하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요. 무료 TBS 앱 그리고 TBS 앱 유튜브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십시오. 4139님께서 출첵합니다. 항상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저는 서유석의 그림자 신청해봐요. 더위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죠? 라고 문자주셨거든요. 겨울과 달리 여름만 되면 저희 지인들이 제 옆에 바싹 다가앉습니다. 왜냐면요. 제 팔뚝을 만지더라고요. 시원한가 봐요. 그래서 몸이 시원시원해서 에어컨이 필요 없다 하는 얘기 함께 만져요. 겨울은 제 몸은 얼음장이에요. 4139님, 서유석 그림자 출발하고요. 김수철, 너는 어디에? 보너스로 갑니다.

하우춘의 복성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요. 서유석 그림자 4139님 신청하셨고요. 에콰톡사님께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김수철 씨 목소리인가요? 하셨어요. 맞습니다. 김수철이요.

좋습니다. 넌 어디에? 6832님께서는 서유석님 노래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제 흐릿한 기억 속에는 TBS 교통방송 진행자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TBS가 지금 교통방송이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TBS 시민의 방송입니다. 정확하게는. 혹시 뭐 근데 이제 뭐 택시 타고 그러면 교통방송 가주세요. 그러면 가주시긴 하더라고요. 가끔 TVN을 가셔서 그렇지. 정확하게 TBS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상암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6633님께서 준호형님 강릉에서 영월로 가는 길입니다. 신청곡 하나 부탁드려요. 유재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듣고 싶다고 문자 주셨어요. 강릉에서 영월 가는 길 가시면은 강릉에서 고속도로 타고 오시다가 영동고속도로 타고 오시다가 평창으로 해서 빠지실까요? 아니면 강릉에서 국도 타고 영월로 가는 길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긴 하네요. 분위기 좋겠습니다. 유재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음악도 딱이네요. 부럽습니다. 떠나고 싶네요. 3983님께서 안녕하세요, 준호 형님. 허리가 말썽 부려 물리치료 받고 지각 출석합니다. 유유. 허리 조심하셔야죠. 다음 주면 육아휴직 끝나고 다시 회사 출근하는데 딸아이와 더 놀아주지 못해서 아쉽네요. 남은 시간 다 열심히 놀아주고 사랑도 듬뿍 많이 줘야겠어요. 저는요, 예민의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신청합니다. 사랑이 느껴지네요. 자, 두곡 준비했습니다. 6633님 신청하신 유재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리고 3983님 준비했습니다. 예민입니다.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함춘하의 폭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재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리고 예민해 아주 예쁜 목소리네요.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언제적이죠? 이 노래를 녹음할 때가 기억이 나네요. 소년 예쁜 소년의 모습을 한 예민 씨와 함께 이 곡을 녹음했던 그런 기억들 또 음악을 들으면서 또그 시절로 또 한번 또 갔다 왔습니다. 66833님께서 춘호형님 빙고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평창 IC에서 나가고요. 국도로 쭉쭉쭉쭉. 아, 문자는 옆자리 아들이 보내고 있어요. 어유, 아드님 수고하십니다. 자, 아버님 잘 모시고 옆에서 문자 열심히 보내주십시오. 혹시 우리 아드님 듣고 싶은 노래 있을까요? 보내줘 보십시오. 같이 공유합시다. 좋은 노래는 같이 공유해야죠. 앱과 톡사이님께서는요, 유재하의 사고 후 가수 얼굴과 노래를 알게 됐는데 전 곡의 가사를 암기할 정도로 목소리와 전곡을 다 암기하셨다고요? 목소리와 곡 모두 매우 좋았습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100점이요? 지금까지 계셨으면 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아유 재하 씨가 없어도 이미 팬이 되신 거잖아요. 다 좋았다 하셨잖아요. 꼭 살아있어야만 팬이 되나요? 떠나도 팬이 되는 거죠. 그렇죠? 파란 하늘님께서는요, 엄마가 아프셔서 간병으로 왔어요. 요즘 좋아지시기는 하셨지만 쉽게 낫는 병은 아니셔서 걱정됩니다 하셨고요. 방송 편안히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정은지 하늘바라기 신청해 봅니다. 파란 하늘 보면 듣고 싶네요 라고 아이디도 파란 하늘이시잖아요. 네. 자, 두곡 함께 하겠습니다. 정은지, 하늘바라기, 그리고 이태원입니다. 4723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그대, 함께 듣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반짝이는 조약돌. 이름을 얻지 못한 구석진 마을의 투명한 힘.

우리는 무엇입니까? 늘 앞질러 사랑케 하실 힘, 덜어내고도 몇 배로 다시 고이는 힘, 이파리도 되고 실박한 줄기도 되고

넉넉한 저녁입니다. 뜨거운 목전까지 알아내고도 코끝으로까지 발이 저린 우리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입니까? 이 놀이나무 정수리에 낭낭걸린

눈물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한 그대와 나는 두고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깊게로 이르는 길. 내가 깨끗한 얼굴로 내게로 되돌아오는 길. 그대와 나는 내리내리 사랑하는 일만 남겨.

잠시만요. 복상 학교에 있습니다. 교통정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11시 44분에 들어온 사고 소식인데요. 강변북로입니다. 일산 방향이고요. 월드컵 대교에서 가양대교 가는 길 충돌 사고로 1차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지나실 때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백호 목소리 보내드립니다. 그립더라.

벌써 2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따뜻한 2시간 함께 했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2시간 행복했습니다. 저는 월요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 곡 보내드립니다. 5283님이 시청하신 곡이에요. 딱 어울리는 곡이죠. 이선희 아름다운 강산. 이 곡 들으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이었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0: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도로 위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동작대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의 작업 한창입니다. 뒤로 이 작업 여파 때문에 청담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사고 때문에 어려운 곳이 있는데 월드컵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입니다. 사고 있기 때문에 뒤로 양화대교부터 정체고 반대 구리 쪽으로도 지금 가양 월드컵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뒤로 밀립니다. 아, 이후로도 원효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는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구리 방면으로 이동하는 길 종암분기점 부근, 이후로도 월릉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는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봉지육의 봉인 해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샵 0951. TBS 시민의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경기도 안산시갑 재보궐선거에서 당선 국회로 돌아온 분입니다. 김남국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김남국입니다.
0: 이게 재보궐선거는 당선되면 네.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거죠?
1: 네. 투표가 끝나고 네. 이제 선관위에서 땅땅땅 두드리면 바로 임기 네. 시작입니다.
0: 아직 두드리지 않은 건가요?
1: 아니요. 두드렸고요. 이제 예. 어제 당선증을 교부 받았고 오늘 이제 보궐선거 당선되신 분들은 네.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는데요. 예, 오후 2시에 본회의 등원해서 선서를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0: 그러면 뭐 예. 의원회관이랄지 그런 방 배치도 다 받는 건가요?
1: 네. 특별하게 방 배정이나 뭐 이런 추첨이나 제비뽑기 이런 게 예.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네. 의원의 방을 물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0: 그러면 예. 보좌진들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1: 보좌진은

0: 다행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예. 함께 근무했던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어떻게 인생이 될지 모르는데 예. 안 된다. 제가 만류했는데도 예. 불구하고 예. 또 도와준다고 해서 네. 일부는 또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 김남국 의원은 제가 보니까요 생명력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전에 청와대 근무할 때도 네. 집에 안 가고 계속 청와대에서 먹고 자고 했었다고 그러던데.
0: 네. 거의 6개월 네. 거의 청와대에서 근무한 동안 네. 아예 사무실에서 낙구락구해서 자고요. 아. 예. 그리고 딱 하루 이제 토요일 하루 네. 퇴근해서 쉬고 일요일 날 또 아침에 출근하고.
1: 예. 이제 그런 것만 봐도 김남국 의원의 생명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질긴 사람 같아요. 보니까. 네. 지금 당선이 됐는데 55.45% 5만 969표를 받았어요. 네. 재선에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근데 네. 원래 있던 지역구입니까?
0: 원래 있던 지역구는 아니고요.
1: 아니죠.
0: 바로 네. 인접해 있는 길 건너면 있는 네. 저희 지역구인데 네. 안산 저희뿐만 아니라 네. 대개의 모든 지역구가 네. 예컨대 안산이다, 시흥이다, 용인이다 그러면 안산 갑을병이 나눠져 있어도 네.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분들은 사실은 그렇군요. 대부분 다 겹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1: 기존에. 이게 원래 여기 양문석 전 의원이 있던 예, 예. 그 지역구인데 제목을 네. 선거가 됐고 다시 국회로 간 소감은 어떠세요?
0: 보통은 이제 당선이 된 분들의 표정이 엄청 예. 밝은데요. 예. 저는 개표하는데도 웃지를 사실 못하겠더라고요. 네. 예, 마음이 무거운 어떤 책임감을 정말 온몸으로 느끼는 그 상황이어서 예.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또 지금 상황 또 그런 상황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좀 되게 네.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뭐 제 지역에 대한 문제 네. 또 안산에 대한 책임도 있는데 또 선거 결과가 그렇죠. 또 민주당의 선거 네. 결과가 참 웃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선거 결과에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1: 그 당선되고 나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연락 안 왔습니까?
0: 이제 그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가까운 분들하고는 다 연락을 했었습니다.
1: 가까운 분들하고. 예. 예. 그 얘기는 연락이 왔다는 얘기군요. 뭐 축하한다는 이런 뭐 메시지나 이런 게
0: 있었습니다.
1: 지금 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민주당이 같은 경우에는 뭐 자축할 분위기가 아닌 게 네. 예, 서울시장과 평택을 그리고 부산 북갑 여기서 이제 진 것 때문이잖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뼈 아픈 결과인데 패인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0: 이제 저희가 흔히 그 선거에서 이기면 이긴 이유가 100가지인데 예. 지게 된 경우에는 1000가지, 10000가지 진 이유가 있다라고 네.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처음에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굉장히 전망이 밝은 어떤 전망을 했었는데 네. 이제 패인을 꼽는다라고 하면 저는 분열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1: 분열.
0: 네.
1: 그러니까 그 분열이라 하면 내부의 분열.
0: 내부의 분열.
1: 내부의 분열.
0: 그러니까 상대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어려운 선거다라고 하면서 결집하고 표가 모이는 게 보였는데 네. 저희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내부에서 조금 결집하지 못한 곳곳에서 결집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선거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절박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뛰어야 되는데 결집하지 못하고 절실하지 못한 게 가장 큰 패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 그때 선거 때 그러니까 출마하기 전에까지만 해도 정청래 대표랑 함께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모내기도 하고
0: 네. 여러 고구마도 가지 심고. 네,
1: 고구마도 심고 네. 했는데 분위기는 나빠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민심을 이렇게 청취하고 다닐 때는. 그런데 네. 네. 결국에는 내부의 분열이 이런 결과를 불렀다라는 건데 지금 결국에 이제 평택을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가장 황당했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왜냐하면 이제 조국 후보도 전에 이제 얘기할 때 어부지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부지리해서 국민의힘 후보 유희동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런 거를 내부에서 좀 예측이나 뭐 이런 뭐랄까 걱정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이렇게 될 거라고?
0: 근데 그걸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왜냐하면 네. 뭐 구도가 3자 구도가 되었을 때 네.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깜깜이 기간이고 비공개 여론조사가 네. 사실 돌아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 후보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했지만 마지막에 갔을 때 네. 예, 많이 빠지고 있었던
1: 그러니까요.
0: 상황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환경 후보가 생각보다 득표를 예, 못했어요. 예, 예. 그리고 별 영향이 없던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 지도부 책임론도 지금 뭐 불거지고 있어요. 지도부가 이거를 좀 잘 뭐 조정을 못한 게 아니냐. 근데 지도부 책임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이제 이것을 이제 현 지도부의 책임론으로 또 이제 하게 되면 또 이 현 지도부를 지지하는 당원들과 또 그렇지 않은 당원들 사이에 또 사실은 내 뭐 또 이걸 놓고 또 전당대회 차기 전당대회를 놓고 이렇게 또 갈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희 내부 스스로가 좀 복귀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라는 그거 차원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다음 선거를 잘 치르고 더 미래를 보면 사실 재집권까지 그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뭐 차기 뭐 대권 아니 차기 당권을 놓고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정청래 대표냐 뭐 김민석 총리냐 뭐 송영길 대표냐 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민주당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 건 아닌데 그 득표 그러니까 그 점수의 내용 예를 들면 이게 뭐 80점 85점이다라고 하면 85점 자체가 낮은 건 아닌데 그 점수를 받은 그 세부의 내용을 보면 좀 실망스럽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전당대회가 어차피 두 달 뒤에 열리잖아요.
0: 예.
1: 근데 지도부 책임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냥 사퇴하라는 건가요, 그러면?
0: 이제 그게 또 맞지가 않은 게 어쨌든 지도부의 어떤 일정 부분에 뭐 감수해야 돼 당연히 그런 부분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전국적인 성적표가 또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 원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복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뭐 어차피 이제 두 달 뒤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뭐 지도부 책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또 그때 전당대회 때 표로 당원들의 그 표로 하면 반영이 될 테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보면은, 어차피 이제 2000, 다음 총선을 앞두고는, 뭐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합당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거부감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0: 대부분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이제 일각에서는 또 합당을 빨리 해야,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합당이 됐었다라고 하면 이런 구도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선거 기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떤 고리,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합당을 할 수 있는 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더더군다나 대개는 선거를 앞두고 연대의 필요성 때문에 합당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를 이렇게 치러버린 마당에 총선은 또 한참 또 뒤잖아요. 한 2년여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합당에 더 멀어진 거 아니냐. 그런
1: 더 멀어졌다.
0: 생각이 듭니다.
1: 오히려. 네. 일단 전당대회 전에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그렇죠. 이제 뭐 다들 서로 생채기를 많이 내놔가지고 그게 아무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근데 그러나 다음 총선 전에 합당을 하긴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는 좀 있나요? 공감되는? 아니면 그마저도 이번 사태 때문에 사건을 겪으면서 그냥 합당을 아예 하지 말자 필요 없다 뭐
0: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다음 이제 선거로 가게 되면 저는 의원님들 직면한 본인들 생존에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조국혁신당에 의원들 12명이 각자의 자리를 어딘가를 찾아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1: 그러니까요.
0: 평택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부지리하는 곳곳이 벌어질 건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청구서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렇군요.
0: 비용도 더 커지고.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한 3, 4월에 그때 못한 게 결국에는 또 이런 결과를 낳았고 더 어려워졌다 이건 사실이네요 지금.
0: 이제 시간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청구서가 어렵다. 커지는 거고요. 대선 국면에 가면 더더욱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치인들과 그리고 또 이제는 정치인들을 넘어서서 각 진영의 각 그 소속된 유튜버들이 훨씬 여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이 그것을 결집시켜가지고 자기 지지로 이용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 그리고 진보 진영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일단은 이번 선거 결과
0: 예.
1: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국회에 입성했잖아요. 근데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뭐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언급을 했어요. 실제로 지금 그 조작해서 특검 뭐 특검 법안이 그 통과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특검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한동훈이랄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이제 국회로 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발목을 잡히거나

0: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이제 그 한두 명의 그 약간 굉장히 괴짜 같은 기괴한 그런 어떤 논리를 설파하고 그 논리의 설파의 방법도 어떻게 보면 변칙적인데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정부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예컨대 이준석 같은 캐릭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동훈 캐릭터가. 그런데 그런 이준석 같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간의 국정 성과나 내용, 평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코 발목을 잡히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물론 약간 뭔가 이렇게 파열음을 내거나 회의를 의사진행을 반행하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가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나 이런 것들에 발목 잡기는 쉽지 않을 거라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소시효 관련된 부분은 뭐 특검법에 그걸 담았냐 뭐 어땠냐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논란을 만들고 키우고 있는데 사실은 조작 기소가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공소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소 취소를 당연히 전제한 개념 포함된 개념인데 이걸 가지고 사실은 논란을 삼고 문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0: 근데 이제 보면 뭐 한동훈 지금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게 본인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뭐 어떤 메시지가 되진 않거든요. 언론에서 그거를 실어주고 그 한동훈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예를 들면 조중동 그런 보수 언론들이 힘을 실어주는 건데 벌어지지 않은 사건 공소취소 같은 아직 조작해서 특검조차도 지금 아니 뭐 통과가 되지도 않았고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에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사실을 전제해서 하는 건 결국에는 그냥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
1: 정치적인 그렇죠? 목적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 조작 수사의 진실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일각에서는 조작 기소 특검이 되면 한동훈 의원도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1: 맞습니다.
0: 보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 국정조사 때 검찰에서 보고한 문건들이 당시 용산 대통령실로 보고됐던 문건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박성준 의원이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건들을 정리해서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1: 네. 그리고 이 조작 수사의 큰 수사의 흐름이 바뀐 게 1기, 2기 수사팀이 바뀌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 2기 수사팀이 바뀐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검찰의 특수부 라인들이 싹 다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와 당시 황태자라고 불렸던 그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0: 아니 그건 너무 합리적이죠. 네. 박상용 검사가 혼자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1: 부부장 검사에 불과합니다.
0: 그때는 부부장도 아니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근데 하여튼 그렇고요. 오늘 일단 코스피가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오전에 이런 것들도 이번 선거 결과 좀 반영이 된 건가?
1: 이제 제가 선거를 뛰어보면요.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기 당일 전까지는 코스피 8,800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이 막 하루에 10%까지 막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선거에 큰 영향을 뭐 직접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기 보다는요.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성과로 작용했다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각 지역에서는 또 다른 평가였는데요. 이제 코스피는 굉장히 뜨겁게 타올랐지만 바닥에 민생, 지역경제라든가 골목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차갑게 식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어찌됐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7시 16분인가요? 아침 7시 16분에 이제 역전을 하면서 일종의 그냥 뭐 드라마틱한 역전극을 펼쳤는데 보니까 2010년에도 한명숙 총리와 대결했을 때도 그때는 한 새벽 3시, 4시 요때쯤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전극이 원인이 뭐냐라는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 어떻게 보면 규제하려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강남 서초 송파 서초 뭐 이렇게 그때 부동산 이 정책이 결국에는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지금 보거든요.
1: 이제 그게 원래 그쪽 지역에는 부동산 규제 이슈가 좀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분석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요. 만약 그 부정적 이슈가 전체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서울에서 한 50% 이하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60%에서 7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가 이번 서울 선거의 주요한 패인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 그 국정 수행과 성과를 지방정부 서울로 이어가는 그런 어떤 캠페인, 선거 캠페인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부동산 관련해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뭐 메시지를 많이 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정부 정책안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수도권,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요 정도는 여당 지자체장이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는 더 좋을 텐데 지금 결과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됐단 말이죠. 예. 앞으로 이게 쉬울까요? 저 부동산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려는 부동산 이 규제 정책들.
1: 이제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예컨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속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뭐 서울시장이 다르다고 해서 큰 어떤 공급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수요 억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정책 방향을 다르게 가져가진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큰 정책적인 방향 틀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원래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 할 때 서울시장이 배석을 하는 관례가 있지 않나요?
1: 이제 배석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제 사안이 있으면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 문답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제 배석만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이제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현안 사안에 주요한 안건이 있다. 국무회의 안건이 서울시와 관련된 게 있다라고 하면 배석 관례에 따라서 배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그 전당대회 관측 기사 되게 많더라고요. 전당대회 벌써. 관측 기사 많은데 벌써부터 뭐 벌써는 아니죠. 이제 다 다음 달이니까. 지금 송영길 의원이 갑자기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어요. 그렇게 해갖고 송영길 의원이 어찌됐든 이번에 국회에 다시 입성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3파전이 될 것 같은 관망이 많이 나옵니다. 김민석 총리 그리고 정청래 대표 그리고 송영길 의원 이렇게 3파전인데 지금 송영길 의원이 이제 대놓고 언론 보니까 인터뷰하면서 정청래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이제 우선은 제가 다 친합니다. 네, 송영길 대표님 구속되어 계실 때도 면회도 자주 갔었고요. 송영길 대표님이 소나무당으로 와라 이렇게 영입 제안을 아주 적극 구애를 받았
0: 소나무당으로? 그때 뭐 의원 아닐 때입니까?
1: 의원이었을 때인데 지역구 이제 탈당해가지고
0: 현직 의원을 소나무당으로 오라고?
1: 소나무당으로 와라. 조국혁신당에서도 구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친하다는 걸 전제로 제가 누구를 지지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아마 송영길 대표님께서 강하게 지금 현재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그 본인에 대한 다음 당권에 대한 그 표를 당원들의 마음을 이제 본인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당권 경쟁을 하니까 상대 후보에 대한 견제와 나의 장점을 어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미 지난번 정당대회를 치를 때 굉장히 당원들이 쫙 그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대표를 출마하시려고 하는 우리 당의 지도자급 그런 중진 의원님들 선배님들께서 조금 당원들 마음을 좀 통합적으로 서로 봉합하려고 치유하려는 그런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0: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하셨지만 결국에는 민주당 내부의 내부 분열 이 이번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 김민석 총리가 이제 조만간 사의를 표명하고 당권 도전할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두 달 후에 전당대회 하면서 그 생채기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당선되려고 이제 싸움을 하다 보면 그 지지자들도 또 각자 서로 적으로 규정하고 어떤 때 보면 굉장히 도가 넘는 수준의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저는 제가 평화의 비둘기처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고 다 욕먹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제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사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집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표가 달아나가지고 찍지를 않거든요. 상대당으로 가버리는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을 하더라도 상대를 악마화하고 막 그런 어떤 비난을 하고 그렇게 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떤 유튜브하고 통화하면서 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걸 신신당부했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네. 김남국 의원은 어찌됐든 정청래 대표가 영입을 해서 대변인을 맡기고 계속 전국 투어를 같이 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 라인입니까?
1: 라인이니까. 저 네. 지금 죽이려고.
0: 저는 김남국 의원은 특이한 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랑 다 친하더라고요.
1: 이제 그 선배님들이 네. 다 이제 좋아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명백하게 네. 이제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 아니 대표님이라도 이재명 대통령 네. 명라인입니다.
0: 명라인입니다.
1: 친명. 네. 네.
0: 근데 이제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가끔은 그 형님 누나 네. 그거 말하는 거랑 그 문자로 크게 곤욕을 한번 치렀었잖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문자가 이제 본인이 공개한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네. 예. 공개가 되면서 청와대를 나오게 됐는데 근데 진짜 세상 이름 모르네요. 나오게 됐는데 다시 또 국회로 입성하는 계기가 됐어요.
1: 예.
0: 만약에 청와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출마를 하려고 했습니다.
1: 청와대에 있었다면 예. 거의 5년 내내 제가 일했을지도 모르죠.
0: 그러니까요.
1: 예. 제가 예. 농담처럼 대통령 퇴임 이후까지 모시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주말에도 제가 예. 영어란다 예. 영상 편집학원을 다니려고 학원까지 상담받고 그랬어요.
0: 아, 영상 편집을.
1: 네.
0: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예. 김남국 의원이 청와대를 나가가지고 아쉬워하는 출입 기자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예. 예.
0: 그거 왜 그럴까요?
1: 네, 출입 기자들만 아쉬워한 건 아니었고요. 네. 같이 함께 일했던 네. 많은 선배님들께서 예. 열심히 알겠습니다. 일한 거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더 열심히 일할 생각이고
0: 예.
1: 제가 사실 오늘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새벽부터 당선 인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선거 전날에도 새벽 5시, 6시 아침 인사를 했는데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0: 네. 어찌됐든 이번에 청와대 참모 출신 출마자 7명 중 5명이 당선이 네. 됐고요. 특히 이제 김남국, 김남준 두 분의 이제
1: 김남근도 있습니다.
0: 김남근.
1: 김남근 선배님.
0: 아, 김남근.
1: 네, 김남근 의원님. 예.
0: 당청 가교 역할 뭐 이런 거. 근데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친명 라인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1: 이제 예. 그 이제 그거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사실은 구분을 하는 건데요. 정권 초기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나 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가깝다 멀다 그거와 네. 상관없이 다 한 분 한 분과 소통하고 잘 해주시려고 하고 또 당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뒷받침하려고 해서 네. 뭐 친명 라인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
0: 아니 근데 모든 의원들이 다 친명 주장자들 아닌가요?
1: 그렇죠.
0: 나는 네. 친명 아니야라고 하는 의원 본 적이 없는데.
1: 예. 그래서 네. 그 막 그거에 반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또 청와대 가교하는 라인이 네.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 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비선 라인이 가동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0: 예.
1: 대통령의 또 국정 스타일이라든가 당대표 시절 그다음에 성남 경기도에서 일하던 그 스타일을 보면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과 일하는 게 아니라
0: 예.
1: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그분들을 신뢰하고 시스템을 믿고 가기 때문에 뭐 비선 라인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0: 김남준 의원하고는 언제 알았습니까? 되게 오래됐을 것 같은데, 그죠?
1: 네. 이제 경기도에 있을 때 예. 조금 이제 알았었고요. 대선을 뛰면서 이제 많이 함께 붙어 다니면서 알게 됐습니다.
0: 이제 김남준 의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초짜잖아요. 처음 국회 입성한 건데, 네. 뭐 사전에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한 거 없어요? 뭐 가면 이제 국회의원 선배니까. 나이는 또 어리지만,
1: 아, 예, 예. 예,
0: 그런 좀 조언을 해주거나.
1: 제가
0: 없잖아요.
1: 나이는 어리지만. 예. 그 짧은 기간 동안 예.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겪어서
0: 예.
1: 여러 가지 것들을 조언해 줄 게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0: 예.
1: 이제 국회 들어가면 같이 함께 협력해서 여러 가지 성과 내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네.
0: 상임위원회는 어디로 희망하세요?
1: 상임위원회는 아직 지금 원내와 이야기를 해보진 않았는데요.
0: 네.
1: 이미 지금 원내 그 배정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크게 제가 욕심을 어떤 상임이다 막 네. 이렇게 욕심을 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이재명 정부 대통령께 가장 도움이 되는 위원회를 찾아갈 생각입니다.
0: 지금 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1: 예.
0: 그리고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이 두 분이 지금 국회 들어왔잖아요.
1: 네.
0: 과방위 갈 생각은 없습니까?
1: 뭐 가방위도 네. 생각을 네. 해볼 수 있는데요.
0: 네. 예. 전에는 그러면 주로 상임위원을
1: 어디 있었어요? 법사위와 교육위원회 있었습니다.
0: 아, 법사위. 네. 네. 지금 하여튼 이진숙 김태규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했던 일들이 지금 법원에서 줄줄이 다 무죄가 나오거나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행정처분 했던 것들 그리고 KBS 이사 임명 이런 것들 다 지금 법원에서 다 뭐랄까요 뒤집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행정 그 효력이 없다.
1: 네. 예.
0: 두 명이서 결정한 건 안 된다.
1: 네.
0: 방통위는 다섯 명 위원 체제인데 두 명이서 한 것은 그 방통위의 그 출범 체제 취지 자체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 당사자들이 지금 다시 국회로 들어왔거든요.
1: 저는 일단은 네. 그 당사자들이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을 망친 사람들인데 그 네. 사람들이 과방에 간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어떤 역할을 제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0: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1: 그럴 수도 네. 있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게 그 네. 언론 개혁도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0: 없죠.
1: 예. 그리고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 예산 이런 모든 게 과거의 그 언론 환경 그대로거든요. 근데 네. 사실을 10년 전부터 뉴미디어와 미디어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네. 언론의 정책과 규제, 구제 이런 어떤 정책들은 다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네. 새로 바뀐 어떤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이 나아가야 될 지향점, 정책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청와대에서도 그런 언론 관련 얘기를 했었잖아요.
1: 예, 그걸 사실 올해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제 그걸 제가 중간에 나오는 바람에 예, 예. 못해서 국회에서 좀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0: 그러면 있어요. 그 후임자는 지금 있나요?
1: 아직 못 정했어요.
0: 아직도요? 그 예. 나온 지 꽤 되지.
1: 됐는데. 꽤 됐죠. 예,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0: 그래서 이제 출입 기자들이 아쉬워하는구나.
1: 예, 예.
0: 안산이 지역구시니까 제가 이거 궁금해서
1: 네,
0: 여쭤볼게요.
1: 예, 예.
0: 국민의힘 소속 이민근 안산시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민근 시장이 본인의 이제 해병대 선배와 안산시 용역 사업을 논의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어요.
1: 네.
0: 언론에서 공개가 됐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아마 선거가 임박해서 그런지 지역 언론에서도 아예 안 다뤘더라고요. 안 다뤘는데 제가 이제 사람들이 하나 궁금한 뭐냐면 경기도 안산하면 그래도 지금 현직 의원들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낙선하고 이민근 안산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이유 이건 뭐라고 보세요?
1: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저희가 흔히들 선거에 이기면 100가지 이유가 있고 지면은 1000가지 만가지 네. 이유가 있다고 해서
0: 네.
1: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자체가 송구합니다. 그런데
0: 네.
1: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저희가 좀 여러 가지 것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여론조사를 저희가 보면요.
0: 네.
1: 비공개 여론사를 도당에서 계속 돌렸거든요. 상대 국민의힘은 결집이 아주 강하게 되었습니다. 여론조사 92에서 94까지 결집을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82, 84 정도밖에 결집을 못하고 있었던 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쨌든 저희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결집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중 하나가 경선을 저희가 세 번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8명이 나왔었거든요.
0: 안성시장 후보자.
1: 예, 그래서 억울한 네. 컷오프를 없애겠다라고 하면서
0: 네.
1: 모든 사람을 다 경선에 붙이고 경선을 세 번이나 이렇게 예. 하는 그 과정이
0: 예.
1: 마지막까지 그 가는 과정이 사람들을 좀 상당히 많이 지치게 했고 그리고
0: 네.
1: 그 경선 과정에서 서로 이제 치열하게 경선을, 예. 경선을 하다 보니까 갈라져서 싸우는 그 마음의 생채기가 아무는데 아물지를 못하고 시간도 좀 짧았던 그런 것들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국회의원 보궐은 민주당 찍고 안산 시장은 뭐 국민의힘 찍고 이런
1: 네.
0: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1: 예.
0: 그런 것들이 경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분열.
1: 분열, 예.
0: 맞죠.
1: 그 생채기가 있더라고요.
0: 예.
1: 예, 예. 그래서 그 경선 캠프에 올인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준비를 하잖아요.
0: 예.
1: 근데 그 마음을 달래지 못하는 그게 있고, 그거를 봉합하려면 또 봉합하는데 시간이 조금
0: 예.
1: 또 아무는데 시간이
0: 예.
1: 걸리는데, 경선을 세 번이나 치르고 올해 8명 경선을 치르다 보니까, 선거에 임박해서 이제 또 경선 결과가 나오다 보니, 그렇게 치유하는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투표 용지 부족 사태.
1: 네.
0: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관위에서 강하게 막 찾아가서 항의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이겼는데
0: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지금 국민의힘 당선이 됐는데 장동혁 대표가 선거를 다시 하자는데 다시 할 서로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하자고?
1: 그 합의한다고 될 문제는 네. 아니고요.
0: 네.
1: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나 이런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사실 어렵지 않을까
0: 네.
1: 예,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선거를 다시 치르는 어떤 그걸 떠나서
0: 네.
1: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보도되는 걸 보면 각 그 투표소에서
0: 예.
1: 1시나 2시 경에 이미 투표용지 부족을 전망해서 투표용지를 보급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관리 전반적인 어떤 조직 자체가 기강이 해이하고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수년을 그거에도 사실 선거관리, 선거투표 때만큼은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건 민주적 어떤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잃어버린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근데 이게요. 예. 어제

0: 지금 이 결정을 놓고 법원으로 가서 사법부의 판단을 네. 받는 것이 남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그러니까 뭐 선거를 예. 다시 하겠다고 하면 그 당선자들은 난리가 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남국 의원 오늘 TBS에 처음 오셨는데
0: 처음 온 건 아니고요.
1: 아, 처음 아닙니까?
0: 예, 선거 전에도 아, 전에 몇 번 왔었습니다.
1: 저 없을 때
0: 네, 저희 봉인회 봉인회제는 지금 처음
1: 처음이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그 TBS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여기 지금 직원들이 월급 2년 가까이 뭐 월급도 월급인데 제작비가 없어서 예, 저희도 지금 일주일에 하루밖에 못 하거든요. 예. 저도 그렇고 뭐 당연히 출연료 받지 않고 제작비 자체가 없어서 문제는 이렇게 이거를 계속 방치할 수가 없는데 이재명 정권으로 교체가 됐는데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 물론 여기가 이제 원래 서울시에서 지원하던 출연기관이었기 때문이었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왜 이재명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되면 그 전임 정부에서 좀 잘못했던 것들은 바로바로 좀 빨리 받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고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0: 예, 저도 이제 TBS 문제를 좀 들여다보고 풀어갈 방법을 좀 찾아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TBS가 이제 서울에서 독립된 재단으로 떨어져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TBS를 공영방송으로서 어떻게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지 그 부분에서 정부 차원에서 좀 함께 노력하고 국회도 또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2: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금요일 낮 12시 TBS를 두드려라. 봉지욱의 봉인 해제.

0: 네. 두 번째 봉터뷰, 서울시 선거에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서성은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취재해온 장인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입니다.
0: 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입니다.
1: 아,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네. 서울시장이 저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을 네. 겁니다. 네. 새벽까지 보다가 서울시는 설마 뒤집히겠어. 그리고 일어나는데 서울시가 네. 뒤집혔더라고요.
0: 아, 잠을 잤습니까?
1: 네, 잠을 몇 시간 잤습니다.
0: 계속 봤으면 잠이 잘 안 왔을 텐데.
1: 아, 저는 서울은 네.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0: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오전 7시 16분경에 뒤집혔으니까.
1: 아, 그래요? 예. 네. 하고 일어나서 서울시가 뒤집힌 걸 보고 일단 충격에 멍하다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네. TBS 어떡하나.
0: TBS 어떡하나.
1: 예, 네, 우리 네. 봉 기자님 어떡하나.
0: 저는 뭐, 외부 진행자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 직원들 지금
1: 어떡하나. 그러니까요. 예. 네. 네. 제가 또 뭐 여기 안 나서 모르겠는데, 가끔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이제 뭐 이름이나 얼굴들도 낯이 예. 있는데, 여기 제작진들. 예. 아, 오늘 하루를 얼마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하루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정말 몇 년을 거쳐온 거잖아요.
0: 그렇죠.
1: 와, 근데 이게 이렇게 뒤집히나라는 생각 때문에.
0: 그래서요. 예. 오늘 저희 봉인의 제 라디오는 하는데 이어서 하는 유튜브 연장 방송 네. 매봉쇼는 하루 쉽니다. 너무 충격이 예. 커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그렇군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끝은 아니니까요. 네. 일단은 민주당이 16곳의 광역단체장 선거 중 12곳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겉으로 보이는 성적표와 달리 이건 완패한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1: 완패까지는 아닌 예. 것 같고 예. 너무 그러면 또 서울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저는 석패 내지는 판정패 정도
0: 판정패.
1: 예, 이겼다고 예.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워낙 정당 지지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예. 대한 어떤 국정 지지율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예. 지금 전혀 정신 못 차리는 모습들 이런 걸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꽤 선전했다, 방어했다 이렇게
0: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제 아마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을 패배하면서.
1: 그러니까.
0: 그런데 이 패인이 뭐라고 보세요?
1: 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저기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면 정원호 후보. 좋은 분이죠. 네. 정원호 후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좋은 기자일 수 있죠. 네. 예, 좋은 기자지만 1년 차, 2년 차 기자를 지금 이 자리에 갖다 앉혀놓으면 네. 장인수 기자가 훌륭한 기자고 훌륭한 기자가 될 자질이 있는 좋은 사람이지만 네. 사람들이 좋은 기자로 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죠. 하정우 후보도 좋은 사람이고 정호.

0: 정원호 후보도 좋은 사람인데 예.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완숙했다. 익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좀 낯설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다. 그리고 보통 유권자들이 그런 본인이 친숙하지 않은 사람을 주요 선거구의 후보로 내세우면 그걸 좀 기분 나빠하는 유권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상대 정당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가 어찌 됐건 뭐 우리는 싫어할 수 있지만 대선 후보급이거든요. 그런데 대선 후보급인데 정치 신인을 맞붙인 게 일단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우리를 홀대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고요. 예.
1: 지금 뭐 언론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뭐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그 뒤집힌 게 그 송파구 투표함 개표하면서 뒤집혔잖아요. 송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좀 부동산 부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규제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몰린 것이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갑자기 저는 그거 모르겠는데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스타벅스 그 탱크데이 행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그걸 언급하면서 너무 몰아붙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뭐 30대 여성 등이 실제로 보니까 30대 여성은 보니까 오세훈 시장을 더 많이 찍었나 봐요. 근데
0: 예, 더 많이
1: 그런데
0: 찍었습니다.
1: 거기에 대한 반발이 뭐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
0: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특이한데 일단 20대 남성이 75%로 오세훈 후보한테 몰표를 줬거든요. 네. 이게 70대보다도 높은 지지율입니다.
1: 그러니까
0: 20대 남성만
1: 20대 남들의 극우화, 보수화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결과로 드러났어요.
0: 그게 하나 있고. 그럼 그 지금까지 그래도 민주당이 선전을 했던 건 그러면 어찌됐건 젊은 여성층에서는 그래도 좀 민주당 선호가 강했었는데 이번에 특이한 게 30대 여성이 10%포인트 이상 오세훈 후보를 더 지지했거든요.
1: 그렇죠.
0: 예. 이게 뭐냐. 저도 분석이 안 되는데 어찌됐건 하나 확실한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주요 뉴스로 본 방금 봉 앵커님도 소개해 줬지만 저는 지금 삼성역 GTS의 철근이 빠진 거, 순살 역사가 된 거,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이런 것들이 주요한 뉴스라고 봤고 이런 것들을 또 취재해서 전해드렸고 이거는 어찌됐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책임졌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젊은 층들의 뉴스 소비 패턴, 접하는 매체는 좀 다른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한 좀 꼼꼼한 분석 어떤 뉴스, 어떤 이슈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비됐는지를 한번 다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일단은 이제 오 시장이 당선 후 첫 일정이 안전대책회의였습니다. 회의에서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는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 이번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마음가짐을 다잡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0: 뭐 유체이따라법
1: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자인데
0: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이 바뀌었습니까?
1: 마음가짐을 다 잡는 기회로 삼자라는 게 이제 본인의 마음가짐이
0: 타산지석이요?
1: 타산지석.
0: 본인이 타산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1: 그러니까요 이게 타산지석 남의 일을 보고 이제 내가 배운다는 게 타산지석인데 이제 본인이 책임자로 있는 이 삼성역이나 서소문 붕괴사고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장인수 기자가 계속해서 이 두 사건 관련해서 뭐 내부 관계자 제보까지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0: 아, 심각합니다. 일단 그 삼성역 GTX 같은 경우는 주요 그 제보 내용이 그러니까 둘 다 서울시가 좀 공사를 서둘러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다라는 게 주요 제보 내용인데요. 삼성역 같은 경우는 공기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가 공사 기간이 서울시가 설계를 수정하면서 심의 과정에서 설계를 바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초 설계를 수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준공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공사 기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왜 꼭 맞춰야 되느냐. 준공 날짜를 못 맞추면 서울시가 GTX-A 사업자 철도 공사죠. 지체 상금 그러니까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준공 날짜. 그러니까 이거를
1: 벌금이라기보다 하여튼 손해를
0: 지체 상금이죠, 정확하게.
1: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
0: 지체 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공기를 맞추기 위한 압박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현장이 24시간 철야 형태로 많이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근이 빠진 것도 감리들이 원래 감리는 그렇게 바쁘진 않거든요. 현장 근로자들보다 공사가 끝나면 가서 설계 도면 보고 설계 도면 됐는 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근데 정신없이 공사가

0: 이루어지다 보니까 감리들조차도 설계 도면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그 또 설계 도면이 좀 특이하게 그려졌다라고 해요. 예. 그 그림에 두 가닥을 박아놔야 되는데 그림 자체는 한 가닥만 박아놓고 예. 이 선으로 빼서 번들 표시 예 곱하기 1을 하라고 따로 표시를 해놨는데 근데 이게 보기 어렵지 않거든요.
1: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철근을 사놨을 거 아닙니까?
0: 사놨죠.
1: 뭐 3천 개면 3천 개를 사놨는데 네, 지하 5층에 기둥을 다 세웠는데 철근이 절반이 남아있다. 네. 그럼 그때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이게 웃긴 게 그래서 일단 제가 받은 내부 제보는 네. 실수다. 이렇게 제보를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현장 네.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이제 전문가들은 아니다. 그걸 어떻게 모르냐. 철근 반장이 현장에 가면 철근 반장이 있습니다. 철근 반장은 그 철근 쌓인 데 앞에 가서 계속 철근이 반출되는 거 확인하고 철근이 들어온 대로 그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예. 그 길이 같은 걸 정확하게 재서 양쪽을 자르기도 하고 뭐 구부리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하기도 하고 다 지켜보는 사람이 철근 반장이거든요. 근데 이미 공사 끝났어. 예. 철근이 이만큼 남아 있어. 이거는 뭐냐? 안에서 관계자들이 몇 명이 짬짬이 해서 빼먹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뭐가 손발이 안 맞아서 못한 거다.
1: 그게 이제 내부자 얘기입니까?
0: 아니, 이거는 그냥 많은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전문가들이 겁니다. 전문가들이.
1: 그러니까 예전에 근데 이게 무슨 건물 뭐 4, 5층짜리 지으면서 철근 빼먹는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삼성역의 지하에 그 복합 뭐 센터를 만드는데 그것도 가장 밑에 층에 철근을 반으로 해놓으면 그 엄청난 압력 과정 못 견딜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근데 많이들 빼먹습니다. 안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네.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2026년에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죠.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나중에 사고 조사하다 보니까 그때 삼풍백화점 붕괴 때도 철근이 반만 들어갔었거든요.
0: 이게 제가 철근 빼먹는 공사를 많이 취재해봤는데요. 예. 이게 나중에 결국은 정부가 그런 건설사에다가 과징금을 물리고 벌점을 부과하고 제재 조치를 해도 예. 이게 주요 건설사들이 다 재벌 계열사들 아닙니까? 네. 소송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김앵장 태평양 같은 대형 로펌을 씁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잘 지질 않아요. 아. 또 이깁니다. 예. 살아남아요. 예. 부실공사가 적발이 돼도. 예. 그래서 한 번은 좀 법원들도 정말 건설사가 망할 거 작정하고 이런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좀 엄한 좀 처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데 그 중대재해법이 있잖아요. 근데 중대재해라는 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일들은 처벌을 못 하는 거죠.
0: 아, 그렇죠. 사고가 일어나야죠.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요? 아직 사고 아니고 사고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0: 서서문에서 일어났잖아요. 네. 제가 또 서서문 관련해서.
1: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네. 예. 서서문 고가저도가 붕괴가 됐는데 이것도 보니까 내부 관계자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0: 서서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예. 서울시가 공사를 굉장히 좀 서둘렀다라는
1: 서둘렀다.
0: 게 네, 서둘렀다. 아. 뭐 심지어 6월에 6월 3일 지방선거가 예. 있으니까 그 전에 좀 맞춰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고 또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그 시공사가 예. 입찰을 통해서 건설을 따냈는데 이 시공사가 하청업체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서울시가 콕 집어서 이 하청, 하도급 업체를 쓰라고 네. 찝어줬다. 근데 서울시는 늘 그런다.
1: 아, 원래 네. 그런다고요?
0: 네. 그래서 그 업체가 실제 공사하고 있다. 네, 서울시가 찝어준.
1: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고를 낸 업체가 그 서울시가.
0: 그렇죠. 이번 서서문 공사에 네. 참여한 업체 중에 하나죠.
1: 그 업체다. 네. 아.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0: 근데 이게 사실은 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어야지 이거를 서울시가 찬찬히 예. 다시 조사해 볼 어떤 동력이 생기는데 네. 사실 삼성역도 그렇고 서서문도 그렇고 그냥 이대로 묻히는 분위기 현실상은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1: 삼성역 같은 경우 서서 일단 경찰 수사는 하잖아요.
0: 예. 경찰 수사 하는데,
1: 수사는 하는데 예. 지금 만약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셀프 감찰할 리는 없어 보이죠. 행정적으로는. 예.
0: 이 내부자들이 서울시기 때문에 예. 서울시가 그 수사에 협조적이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수사에 예. 예. 이것과 일치 단결해서 감추는 것과는 이 수사기관이 밝혀내는데 천양지차입니다. 네. 네. 쉽지 않을 겁니다.
1: 지금 보니까 한강버스도 네. 8일부터 서울숲을 간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보니까
0: 서울숲
1: 한강버스에 아예 신규 선착장을 네, 가동을 하겠다.
0: 네,
1: 그쪽에 뭐 신규 선착장을 만드나 봅니다.
0: 그래서 다니긴 다닙니까?
1: 지금 그거? 이게 한강버스가 보니까 막 운행을 하다가 한강 밑에 있는 그 도시가스관인가 가스관에 걸려가지고

0: 뭐 멈추고 이랬다는 게 저번에 서울시의원 아, 예, 박유진 의원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 어쨌든 뭐 본인이 했던 사업들 뭐 그 종묘 앞에 세운 4구역 어, 뭐 재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 부동산 변수로 뭐 정원호 후보가 패한 거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스타벅스 뭐 그런 걸로 했던 것 같지도 않고 네, 가장 여기서 이제 드러난 것은 어, 젊은 층의 보수와 그리고 이익 투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뽑는다 이 두 개 아닌가요 그러면?
1: 아 근데 이제 뭐 본인의 이익대로 뽑는다라고 네. 그러는 걸 욕할 순 없죠. 네. 누구나 다 본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면서 살아가니까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을 뽑으면 본인들의 이익이 충족되는 거 맞습니까? 좀 그거를 좀 잘 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강남의 집값 누가 올렸죠? 이거 참 민주당의 뼈 아픈 얘기인데, 네. 가장 많이 올랐을 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네. 였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또 크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국힘 집권했을 때 그렇게 집값 안 올랐어요.
0: 알겠습니다. 근데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 저는 그 언론 문제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 이제 그 국민의힘 뭐 김재섭 의원이
1: 아, 그쵸.
0: 뭐 네. 칸쿤, 멕시코의 뭐 칸쿤에 정원 후보가 여직원이랑 뭐 출장을 갔다 이런 막 국회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냥 거의 그런 뭐 기자회견을 하면 검증 없이 그냥 그대로 다 실어 날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또 하나 있고 뭐 성동 어 양천구청 비서를 할 때 정원호 후보가 어, 뭐 성비위 같은 걸 네. 저질렀다. 그런 그
1: 했다.
0: 과정에서 폭행이 네. 있었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는데 언론에서는 그냥 그대로 다 퍼날랐거든요.
1: 그러니까 아까 네. 30대 여성표의 어떤 이탈이라고 해야 될까? 오세훈을 더 지지하는 현상이 그 뉴스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라는 네. 분석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네. 없지만 맞다라고 하면 여전히 그래도 이 젊은 층들에게는 레거시 미디어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예. 거고 또 유튜브 매체라는 게 대한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전파력은 그 딱 그 시청층
0: 네.
1: 어, 정치 성향이 확실한 그 시청층한테만 영향력이 좀 머무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게 저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팩트체크를 해본 다음에 반론을 꼼꼼히 들어본 다음에 이게 뭔 큰 뉴스야라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정원호 캠프도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0: 예.
1: 그리고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확실히 이 정원호 후보의 캠프가 부자 몸살이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0: 네.
1: 어, 이를 악물고 도전자의 자세로 덤비는 어, 그런 것보다는
0: 예.
1: 현상 유지. 잘 관리하고 무탈하게 가면 어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을 거다라는 식의 캠페인을 펼친 걸로 보이는데 그것도 좀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0: 뭐 캠페인 실패다 예.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1: 예, 예. 오세훈이 현 시장이고 도전자의 입장이었는데 어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놓치지 않았나.
0: 그런데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을 두 번 치를 때도 특히 이제 지지난 대선, 20대 대선 때도 뭐 이재명 후보의 뭐 형수 욕설 뭐 이런 거랄지 예. 친형을 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나중에 예전에 법원 판결로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확정된 판결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 그냥 그걸 다 언론에서 그러니까 실어 나르면 유튜브는 또 그 이런 기사들을 근거 삼아서 더 거기서 더 나가잖아요. 더 나가고 심지어는 그 모스탄 예, 미국의 그 모스탄 교수가 지금 출국 정지가 됐는데 아, 모스탄뿐만이 아니고 원래 이게 아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김세희 강용석이 예, 뭐 소년 이재명이 어, 성범죄를 저지르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갔다 이런 거 다 이제 허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1: 예,
0: 그런 것들이 나중에 벌금 몇 백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 예.
0: 이런 문제도 언론 지형 자체가 아, 굉장히 좀 공정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1: 어, 뭐 적하게 공감하고요.
0: 예. 예,
1: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언론 개혁 강조하는 게 바꿔야 된다. 왜 맨날 민주당은 이 불리한 언론 예. 지형에서 이 지형 자체를 바꿀 생각을 못 하는지 좀 답답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원호 그 후보가 패한 것도
0: 예.
1: 이거는 기득권들 우리 똘똘 뭉쳤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0: 네.
1: 거기에 분명히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칸쿤.

0: 관련한 내용이나 네. 양천구청 그거 몇십 년 전에 일이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네. 일어났던 일을 마치 큰 후배 흠결처럼 레거시 미디어들이 퍼날랐던 것 이런 아니, 것들은 근데
1: 이제 법원 판결문이나 당시 기사에는 5.18 관련해서 그렇죠. 좀 다툼이 네. 갈등이 있어서 이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여직원한테 같이 나가자고 했는데 그 사장이 막아서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전혀 사실 무근이 있는 건데 언론인데 그걸 그냥 그렇게 보도를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게 그런 것들이 30대 여성이 등을 돌리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네. 있긴 있더라고요. 그 지금 이 투표 용지 부족 문제요. 오늘 오후 4시에도 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이 지금 사과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0: 아 네. 지금 뭐 온갖 그래서 음모론이 난무하는 네.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게 단순 실수인지 의도가 있었는지는 좀 차분하게 살펴봐야 그렇죠. 될 네.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으로서 이걸 이제 당연직 으로 맡고 네. 있는 건데 당연직이니까 뭐 그냥 그 판사가 대법관이 뭐 그렇게 네. 큰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그나마도 지금 대법관 임기가 끝났습니다. 후임 대법관을 재청해야 되는데 천대엽인가요? 이게 좀 조희대가 이걸 늦게 하면서 네. 그냥 원래 선관위 위원장도 노태학이 아니었어야 되는데 네. 그냥 맡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그런 좀 이번 선거를 대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네. 아까 김남국 위원이 좀 이것과 관련해서 좀 뭐 이렇게 법적인 문제 같은 것도 네. 좀 엄격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은 또 서울 그 지방법원장입니다. 네. 판사들이 이걸 다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법원으로 설사 간다 한들 지금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죠. 이게 해결될 것인가. 또 판사들이 이 장인데 참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또 독립적인 헌법기구여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질타하고 네.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 이게 뭐 대통령이 또 징계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헌법기관이라.
1: 네, 그 문제도 그런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의원이 되면서 뭐 이미 선거 때부터 조작기소 특검이나 공소취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지금 이진수 전 방통위원장하고 김태규 전 방통위 비위원장도 나란히 다 들어왔잖아요. 언론개혁, 검찰개혁 쉽지 않겠는데요?
0: 저는 사실 MBC 시절부터 네. 이진수가 네. 아, 그 선배죠. 가봤던 네. 네. 입장에서 아, 참 질기다. 그리고
1: 생명력 하나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0: 네, 네. 정말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네. 또 돌아온 느낌이고 네. 왜 우리나라 정치판 특히 국민의힘은 이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정말 가장 저질의
1: 알겠습니다.
0: 가장 이상한 사람들이 네. 이 당선이 되는
1: 알겠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0: 예, 예.
1: 20초 남았습니다. 오늘 봉인 해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유튜브 연장방송 매봉쇼는 하루 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낮 1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장윤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 TBS 캠페인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웃음)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웃음)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7: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0: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하도에서 포천 방면입니다. 수동터널 안에 2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있었는데요. 3중 추돌 사고입니다. 사고가 큽니다. 화물차 3중 추돌 사고라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방면으로 자유로 부근 고장난 화물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월드컵 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 있었던 사고 이제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여파 남아있습니다. 양화대교부터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또 양화대교부터 한남대교 사이 시속 2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4도입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정혜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강해집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막다른 길에서도 새 길을 만들어내죠. 반대로 모든 것이 유리할 때는 오히려 방심하기 쉽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이유로 안주하고 또 예전의 방식만 고집하다가 뜻밖의 위기를 맞기도 하는데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했습니다. 성공의 반은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되고 실패의 반은 잘 나가던 때의 향수에서 비롯된다. 과거의 성공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변화를 읽는 힘이겠죠? 절박함을 가장 든든한 무기로 함께 바꿔보는 시간,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문이 열렸습니다. 첫 곡으로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들려드렸고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편하게 가져가시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재무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0: 예, 앞서 이제 여는 말에서 우리 성공과 절박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두 분은 네. 절박함이 성공을 만든다는 말에 공감을 하시나요?
2: 공감하죠. 네. 특히, 이렇게 이제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나서 대면으로 이제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약간 이 절박함이 없으면 약간 이 성공까지 도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정말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 보면 절박하신 분들은 정말로 보여요. 그래서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느껴진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 저렇게 나태해서는 안 될 텐데 라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정말 성과가 달라요.
0: 성과로 바로 이어지더라. 그럼요.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믿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 요즘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네. 공부하고 있거든요.
0: 보이지 않는
1: 기운,
0: 에너지? 기? 네.
1: 기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기세.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에너지가 실제 작용하는 것을 조금 믿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어떤 나의 기분이나 어떤 컨디션이 그냥 우리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대방에게 딱 영향을 주는 그런 게 알게 그렇죠. 모르게 있다는 게 있거든요.
0: 또 기라는 게 흐르다 보니까 맞아요. 예, 영향을 주고받고
1: 역말 아닌데 어쨌든 네, 그런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 꿈도 이루어지는 그 기운이 있지 않을까. 간절함이 이루어지 이렇게 지속화되면 꿈도 이룰 수 있는
0: 순간 바깥에서 거의 정치인 네, 느낌이었다고.
1: 정치인 느낌이었다고.
0: 선거는 아직 안 끝난 줄 알았다고.
1: 아,
2: 기세를 밀고 가시죠.
1: 분들 힘내십시오.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0: 어쨌든 네. 이제 절박함에 밀어올리는 성공 여러분도 좀 느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요,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으로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환영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말머리에 상담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담 신청은 저희 생방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 시간 아침 9시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40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장중 1,530원대를 기록한 데 이어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540원을 돌파한 것은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고, 최근 환율은 13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는 외환위기 당시 이후 가장 긴 기록입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오르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순매도까지 겹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한국은행이 잇따라 시장 안정 의지를 밝혔지만 금융시장에서는 당분간 고환율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잠정 휴업 상태인 전국 37개 점포의 영업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국 104개 매장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곳이 문을 닫게 됐고, 해당 점포에서 근무하는 약 3,500명의 직원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는데요. 회사 측은 관리 직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실시하고 현장 직원들에게는 별도 지원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운영 자금 부족으로 지원금과 퇴직금 지급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직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사업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원은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 달 초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향후 매각 성사 여부와 자금 조달이 회생 절차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체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와 바가지 요금 논란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숙박업체가 요금을 올려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취소된 숙박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체가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더 비싼 가격에 다시 판매하려 한다는 논란이 커진댔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숙박난을 줄이기 위해 대학 기숙사와 연수원 등을 활용한 대체 숙박시설 1,900명분도 확보했습니다. 또 공연 당일 심야 교통편을 확대해 관람객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계속해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이어집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의 호흡 맥박 점검하고요. 심폐소생까지 해드립니다. 경제재난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우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을 하죠.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용인이고요.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1: 네, 오늘 텐션이 너무 좋아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아나운서님의 이 톤이 네, 좋아요. 너무 좋아서.
0: 네.
1: 자, 오늘의 주제는 네. 자, 은퇴 전 흩어져 있는 보험과 금융자산을 평생 현금 흐름으로 제대로 바꾸자입니다.
0: 평생 흐름으로.
1: 듣기만 해도 되게 막 설레이죠.
0: 설레죠.
1: 자, 오늘은요. 이 50대 가장의 사연을 통해서 과한 보험료를 줄이는 기준 그리고 해약 환급금과 펀드 같은 기존 자산을 연금 재원으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은퇴 후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 구조를 만드는 현실적인 꿀팁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0: 은퇴를 좀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좀 절박하게 다가올
1: 맞아요.
0: 그런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50대 가장입니다. 아내와 맞벌이를 하며 정말 쉼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생활비 아끼고 대출 갚느라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요. 그렇게 버틴 끝에 얼마 전 드디어 저희 집을 짓누르던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마지막 대출금을 내던 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은행 앱에서 대출 잔액 0원을 보는 순간 제 인생 최고의 명품을 산 것보다 더 짜릿했습니다. 뭐 물론 저는 명품은 사본 적은 없지만요. 그날 아내와 자축하는 의미로 오랜만에 근사한 외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2: 어머, 당신 이런 고급진 레스토랑 예약할 줄도 알았어? 맨날 순대국밥만 먹다가 우리 오늘 진짜 칼질하는 거야? 디노코스 먹어보는 거야?
3: 아우, 당연하지. 오늘은 당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20년 전에 대출 받았을 때 이걸 다 갚는 날이 오긴 할까 싶었는데 그날이 진짜 왔어.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2: 당신도 고생했지. 근데 여보, 우리 대출금도 이제 다 갚았으니까 이제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 하지 않을까? 내 친구 영인에는 연금 무슨 3층 탑, 4층 탑으로 겹겹이 쌓아놨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딸랑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잖아. 우리 늙어서 뭐 먹고 살아?
0: 그 순간 입에서 살살 녹던 스테이크가 고무 타이어처럼 질겨졌습니다. 그동안 빚 갚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대출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노후 준비라는 현실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정년은 이제 8년 정도 남았습니다. 은퇴 이후를 생각해보면 국민연금 외에는 뚜렷하게 준비된 게 거의 없습니다. 보험은 이것저것 많이 가입돼 있고 은행 적금도 꾸준히 하고는 있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도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저희 부부의 보험과 적금 그리고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어떻게 점검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정년을 8년 앞두고 계신 우리 50대 가장의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4: 좀 감정이입이 많이 되셨나 봐요.
0: 네. 현금 흐름에 네. 흐름에서 이게 예, 발음이요. 너무 꼬이네요. 예. 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막상 돌아보면 노후 준비는 부족한 것 같아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1: 맞습니다. 엄청 많아요. 특히 이 50대에 접어드는 순간부터 많이들 이걸 몸소 체험을 많이 하시는 것
0: 맞아요.
1: 같더라고요. 뭔가
0: 네.
1: 체감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압박감이 정말 큰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면 충분히 방향 수정이 가능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0: 8년 남았는데도요?
1: 그렇죠. 이번 사연자분도 처음 상담 오셨을 때는요,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태였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이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0: 근데 진짜 그럴 때, 위로의 차원에서 아, 괜찮아요.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도 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1: 그럼 할 수도 있죠.
0: 근데 진짜로 괜찮아요?
1: 보여드릴게요. 이제 네. 궁금하시죠?
0: 그 궁금합니다.
1: 다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0: 네네. 그럼 실제 재무 상태는 어떠셨어요?
4: 네, 일단 이 재무 상태를 봤을 때 좀 의외로 좀 장점인 경우들이 있었는데 우선 부부의 소득이 월 한 700 정도. 네, 낮지는 않았습니다.
5: 네.
4: 그런데 이 노후, 그러니까 은퇴를 앞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고정지출이에요.
5: 고정지출.
4: 근데 이 고정지출이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가장 그 고정지출 중에 또 고민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건보료.
5: 그쵸, 그쵸.
4: 재산이 네. 제일 많을 때거든요.
5: 네.
4: 그러니까 건보료, 세금.
5: 세금.
4: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주택이 있다 그러면 담보 대출.
5: 대출.
4: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 중에 뭐 보험도 있을 수 있고요.
5: 네.
4: 근데 이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일단 대출 그 주택 관련된. 어우. 대출비라도 일단 없으니까
5: 가볍다.
4: 네, 예. 좀 마음이 가벼운 상태였던 거죠.
5: 예. 그러면 이제 뭐 돈의 흐름만 좀 잘 잡아드리면 되는
1: 맞아요,
5: 건가요?
1: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실제로 이 지출 구조도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가 만나면 또 다 이것저것 다 물어봐요. 네. 근데 이 생활비와 이 공과금에서 한 달에 나가고 있는 금액이 약 350만 원. 남편분의 용돈 그리고 차량 유지.

0: 비로 50만 원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저희 자녀 교육비와 용돈까지 해서 50만 원 정도.
1: 아.
0: 자 여기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었는데
1: 네.
0: 자, 이 정도만 해도 지금 700만 원 정도의 소득이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보험료 고정지출 비용이었습니다. 이 3인 가족 보험료가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700만 원 수입에 3인 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많은 거죠? 많은 거죠?
2: 많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에 따르면 뭐, 적당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수준일 수 있죠.
1: 예, 근데 보통 네. 조언을 주실 때는 수입의 몇 퍼센트 정도가 보험료가 적당하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잖아요.
0: 7에서 10%, 뭐 15%까지 10%? 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1: 네.
0: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연령을 좀 고려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두 분 부부, 그리고 자녀까지 고민했을 때는 100만 원 정도면 조금 과한 수준은
1: 과하다.
0: 맞습니다.
1: 과하다.
2: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1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월 보험료의 수준도 그렇지만 사실 뭐 보장 내용이 얼만큼 알차게 내한테 필요한
1: 그쵸.
2: 것들이
1: 내용이 중요하지.
2: 이게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월 100만 원 정도 중에서 종신보험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종신보험 자체가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1: 네.
2: 나쁜 건 아니지만 은퇴를 앞둔 시점이라면 이제 뭐 자녀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본인의 앞가림은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다만 은퇴를 앞둔 시점의 대부분은 노후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가 더 관점이지. 내가 사망해서 내 사망보험금을 누가 받아가느냐 이거는 사실 좀 뒷전이긴 합니다. 요즘에.
1: 그렇죠.
2: 네.
1: 그러니까 이게 자녀도 거의 성장을 했는데 사망보험금 위주로 준비가 돼 있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진행을 했던 게 이 보험 전체적인 구조를 좀 조정을 하자. 그래서 구조 조정을 좀 했는데요. 일단 중복 보장 당연히 좀 줄여야 되겠고요.
1: 네.
2: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의료비 중심으로 좀 보장을 좀 잘 꾸려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보험료를 월 100만 원에서
1: 예.
2: 50%를 좀 줄였고요.
1: 반을 줄여요?
2: 네, 그래서 50만 원 정도로 낮췄습니다.
1: 근데 이제 오래 유지한 보험을 해약하는 건 좀 상당히 고민되셨을 것 같아요.
0: 누구나 그렇죠. 특히 이게 저축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 보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게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남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이거 10년 넘게 낸 건데요. 이거 안 되나요, 어떻게? 라고 하셨는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1: 네,
0: 다만
1: 네.
0: 지금 현재 상황에 나한테 필요한 건지 필요가 없는 건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있어서 지금 사망보험금이라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난 저축이 더 중요하고 노후자금이 중요하다고 하면 이건 필요가 없는 게 맞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여러 번의 이제 얘기와 되게 긴 시간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보험, 종신보험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두 가지 보험을 정리하면서 확인해 보니 총 납입했던 금액이 약 5천만 원 정도를 그동안 납부하셨어요. 10년,
1: 10년 이상.
0: 이상. 네. 근데 지금 해약을 했을 때는 해약 환급금이 4,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즉 600만 원 정도가 좀 손해를 보는 건 맞아요.
1: 600만 원. 예. 변화를 위해서는 600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0: 맞아요. 이게 단순히 저희가 이제 만났을 때 이렇게 뭐 단순히 손해니까 해지하세요.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앞으로 20년, 30년의 이 현금 흐름이 현재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키포인트를 두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계속 높은 보험료를 유지하면서 이 노후 준비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손실보다 앞으로 확보할 연금 흐름에 이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겁니다.
1: 네. 그럼 기존 보험을 무조건 해지한 게 아니라 그 해약 환급금과 기존의 금융자산을 활용해서 이제 노후 현금 흐름을 다시 만드셨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금이 마련되나요?
2: 일단 사연자분은 은행 적금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만큼 안정형이었어요.
1: 안정형.
2: 예. 네, 안전추구형. 그래서 원금 보장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일단 적금이 만기 될 때마다 근데 또 이분은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서 또 펀드를 또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펀드는 또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또 살펴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운영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이제 수익이 좀 나서
1: 다행이네요.
2: 3,600만 원 정도
1: 네. 네,
2: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신보험 해약 환급금 4,400만 원 정도 아까 말씀 주셨죠.
1: 네네.
2: 그 내용을 더해서 한 총 8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일단 확보를 해둔 상황이었죠.
1: 흩어져 있던 자산을 한 번에 모았더니 8천만 원이 되더라.
0: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자산을 이제 목표로 했던 노후연금, 노후연금 재원으로 재배치를 해봤거든요. 총 8천만 원을 나눠서 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한꺼번에 일시납으로 비과세 형태의 연금 비과세 변액연금의

0: 넣었습니다. 자, 확정 이율은 5%를 지급해 준 상품인데 이걸 예치해서 65세가 되는 시점인 14년 동안 이게 5%씩 쌓이면요.
1: 네.
0: 연 5%니까 8천만 원에 5%면 띠디디 계산해 보면 400만 원이죠.
1: 어.
0: 그렇죠. 연 400만 원씩 이자가 쌓이는 거예요.
1: 예.
0: 14년 동안.
1: 400만
0: 자, 그러면
1: 네. 예.
0: 그럼 총 5,600만 원에 쌓인 거고요. 그러면 8천만 원이었던 원금에서 1억 3,600만 원이라는 연금 준비 자산이 만들어집니다. 마법과 같은 거죠. 정말.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연금을 물론 한 번에 타는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이거를 월로 나눠서 받는 거긴 하지만 요거는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이고요. 연금을 개시가 되면 매월 50만 원씩 연금을 종신,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그렇군요.
0: 65세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노후 생활비 흐름을 만드는 방향으로 좀 충분한 금액으로 만들었습니다.
1: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상품이 일시납 비과세 변액연금? 근데
0: 네.
1: 확정이율이 5% 상품이다. 이거는 뭐 수익률은 그러면 변액연금이니까 변할 수 있는데 어쨌든 5% 금리는 보장해준다. 막 그렇죠. 그런
0: 최저 개념이에요. 보증형 상품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5%는 보증해줘요.
2: 그러니까 예. 껍데기는 변액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이 변액 이 특성상 운영 수익에 따라서 해지환급금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죠.
1: 네.
2: 근데 연금으로 활용할 때는 5%의 수익을 무조건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1: 혹시 뭐 수익 잘 나면 더 주고.
2: 더 주기도
1: 하고.
2: 네.
1: 보장은 된다는 거네요.
2: 그러니까 연금으로 활용할
1: 때는
2: 최고의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국민연금과 함께 평생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1: 그래서 지금 8천만 원 이제 묻어두면 14년 후부터는 죽을 때까지 다달이 50만 원이 나온다. 그런
2: 맞아요.
1: 말씀이신 거잖아요.
2: 네.
1: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보험료가 지금 월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2: 네네.
1: 어떻게 되나 이
2: 보통 이제 이 50만 원을 줄이던 뭐 100만 원을 줄이건 그냥 줄여서 딱 끝내면 이게 다 없어지는 돈이 되더라고요.
1: 그치?
2: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50만 원을 소비로 그냥 흘려보내게 두는 게 아니라
1: 예.
2: 어차피 노후 준비하셔야 되니까
1: 예.
2: 이 50만 원씩 추가로 연금을 좀 활용해보자. 연금으로 더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했고요. 한 10년 정도 납입을 하고 70세부터 개시하면 54만 원씩도 받게 되십니다.
1: 와.
2: 이것도 사망시까지예요.
1: 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뭘 추가한 게 아니라 그냥 다듬었을 뿐인데
2: 그렇죠, 맞아요.
1: 65세부터는 다달이 50만 원 그리고 이제 70세부터는 54만 원 더하면 이제 104만 원이게
2: 추가로 생기는 거죠.
0: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 상품 같은 경우는 5%가 아니라 얘는 7에서 8%를 보증해 줘요. 더 높습니다.
1: 아, 그래서
0: 최저 보증이.
1: 그럼 아까 8천만 원도 여기가 더.
0: 네, 일시납으로 하는 건 최대가 5%까지고 이거를 월로 나눴을 때는 7에서 8%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은행으로 쓰면 적금하고 예금하고
0: 맞아요.
1: 이게 네.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0: 자, 그리고 이제 상담 중에요. 이 제가 또 이 판도라의 제가 지난주에 판도라의 상자를 엄청 얘기를 했었는데 판도라의 상자 같은 어떤 보물 상자를 찾았어요. 이게 옛날 보험들은요 그러니까 다들 헷갈려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이제 이거 한번 보험 내가 갖고 있는 거 한번 점검 받아봐야지라고 해서 무슨 이제 뭐 어플이나 혹은 누굴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줘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입돼 있으시네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줘야 되는 것들이 100%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2007년, 2006년 이전에 가입한 것들은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1: 그래?
0: 것들은.
1: 어.
0: 그래서 조회 찾아보니까
1: 네.
0: 바로 1999년에 가입했던 연금보험이 있었습니다.
1: 예.
0: 네. 자, 요건요.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월 15만 원씩 10년간 납부한 상품이었습니다.
1: 그때면은 지금은 뭐 찾아보기 힘든 좋은 조건일 수도 있겠네요. 뭐 어떤 점에서 숨겨진 보물이라고 말씀하시죠?
2: 뭐 지금은 가입이 아예 불가능하죠.
1: 네. 네.
2: 그때 당시에 공시율이라고 하는 게 거의 8% 정도 됐고요. 이 공시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시장 금리에 따른 변동성을 좀 갖고도 있는데 지금은 공시율이 거의 2%대 내외입니다.
1: 네.
2: 그거에 비하면 과거의 공시율은
1: 높네.
2: 굉장히 높았죠.
1: 네.
2: 근데 심지어 공시율은 8%인데 변동성은 있지만 이 상품의 예정이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보증이율이라고 하는 확정금리가 있죠. 이게 약 5%대를 육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금 앞전에 연금을 준비하자고 일시납 거치하는 게 5%였잖아요.
1: 네.
2: 얘는 연금으로 활용했을 때만 5%지
1: 네.
2: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변액 특성에 따라서 환급금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 연금 상품은 확정 5%였어요. 해지를 해도 5%, 연금으로 활용해도 5%, 그러니까 최소가.
1: 네.
2: 최소 5%는 확정으로 이율을 지켜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지금으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보물 상품인 거죠. 효자 중에 효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내용으로 지금 원금이 한 1,800만 원 정도 이제 준비가 돼 있었고요.
1: 네.
2: 특성상 확인해 보니 60세부터는 연금을 만약 개시한다 그러면 월에 25만 원 정도의 연금을 또 받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완성이 돼 있었습니다.
1: 이미 이거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연 판도라의 상자.
0: 네.
1: 원금은 1,800만 원인데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월 25만 원.
2: 예.
1: 넌 좋겠다 말이야. 지금 좋겠다. 계속 아까 쌓이고 있어요. 50만 원에 54만 네. 원에 여기 25만 원에 정말 보물이네요. 네.
0: 여기다가
1: 예.
0: 또 누구나 갖고 있는 국민연금도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자, 국민연금 예상 실수령을 확인해 보니 1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얼마가 되죠? 네, 맞습니다.
1: 네.
0: 257만 원입니다. 네, 바로 이 257만 원이라는 금액을 은퇴 후에 연금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 결국 이번 상담의 핵심은요. 새로운 상품을 많이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과 보험 그리고 소비 흐름을 재정비해서 이것만 해도 평생 들어오는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작업이 바로 핵심인 거죠.
1: 그러네요. 보험료는 줄이고 잠자고 있던 금융자산은 연금화하고 기존 연금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의 부족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셨군요.
0: 네, 네. 특히 이 은퇴 준비는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얼마를 모았느냐가 보다 이게 중요한 거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달 은퇴 이후에 생활비가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1: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
0: 그럼요.
1: 그래서 연금을 그렇게 선호하시는 거잖아요.
0: 네.
1: 예. 자, 오늘은 은퇴를 앞둔 50대 가장의 노후 준비 고민을 통해서 보험료와 금융자산을 어떻게 이 노후에 현금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아두는 것만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매달 이렇게 생활비가 끊기지 않도록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보험료가 과하게 나가고 있다면 무조건 해지하거나 유지하기보다는 이게 나한테 필요한 보장인지 또 노후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은 없는지 이렇게 차분히 따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두 분은 이제 다양한 연령대 고객을 만나시잖아요.
0: 네.
1: 연령대별로 좀 잘 대하는 방법 같은 게 본인의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젊으신 축이니까 뭐
0: 네.
1: 약간 50, 60대를 만난다. 아니면 좀 20대를 만난다. 요 상대하는 게 좀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
0: 아, 아까 말했던 그 기 같은 기세 같은 느낌인가요?
1: 아니.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이렇게 다가서는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확실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저희 청취자님들이 사실 평균 연령대가 보통 40에서 50대 좀 많으신 편이긴 해요. 그래서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저는 항상 저축을 우선으로 항상 중심을 두고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 모으고 계세요? 얼마 모았어요? 연금 얼마큼? 보험 얘기는, 그러니까 보험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도움이 필요하신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키포인트는 이 연령대는 무조건 저축이거든요.
1: 저축.
0: 그래서 계속 전 계속 저축만 하루 종일 얘기를 해요. 저축하셔야 돼요. 돈 모으셔야 돼요. 왜냐면 보험이란 거는 보장성 보험이란 거는 결국은 내가 위험한 시기일 때 보장을 받기 위한 거지 나중에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성 보험이거든요. 그런데 100% 확률로 올 수 있는 게 바로 은퇴와 죽음이기 때문에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준비하는 게
1: 저축하셔라,
0: 우선이다.
1: 저축하셔라. 이 팀장님은?
2: 저는 약간 경험을 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제가 이제 11년 차 됐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 좀 유명세를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1: 예를 들면 어떤 게 유명세를 보는
2: 그러니까,
1: 거예요?
2: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영향력을 좀 많이 좀 먼저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다룰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사례들을 좀 이렇게 최근에는 다루었다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어른분들은 이제 얼마나 일했느냐를 많이 보세요.
1: 이 사람을 믿으려면
2: 얼마나 일했느냐.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경력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이런 도움들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1: 아, 또 네. 그런 노하우들이 있으시군요.
0: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20대나 30대의 경우 또래나 혹시 나보다 좀 저보다 좀 어린 친구들 만나게 될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형동생을 만듭니다.
1: 네. 야자하시나요?
0: 야자까지는 아니어도 편하게 뭐 좀 편하게 얘기하면서 뭐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아 친구들 아니 그분들 약간, 같은 경우는
1: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떤 모델
0: 아 모델, 모델보다는 그냥 이 방향성만 제가 했던 좀 이제 저도 50대, 60대까지의 생각하지 못했던 그림 한번 그려주죠. 이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원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1: 잘 끌어주시는.
0: 그럼요.
1: 그렇습니다.
2: 형이야.
0: 오빠야.
1: 어쨌든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중요한 건 신뢰네요.
2: 신뢰. 그럼요. 신뢰가 제일 중요하죠.
1: 자, 청취자 여러분도 보험, 적금, 연금, 국민연금까지 재무 흐름 점검하고 제대로 잡아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것.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아, 오늘 0427번님, 0441번님, 2037번님 인사주고 계시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희 민원실 문턱 났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오늘 첫 번째 민원 만나보겠습니다. 5383번님,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평소 비염이 심해서 환절기가 되면 병원을 자주 다니는데요. 최근 보험 점검을 받다가 부족한 보장을 추가하려고 했더니 상담사분이 부담보가 잡힐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좀 억울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보험까지 이렇게 제한이 생기고 하니까 괜히 속상하더라고요. 특히 기관지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고민이 됐습니다. 물론 부담보가 있더라도 가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차라리 나중에 가입하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라는, 그러니까 비염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0: 있으니까 보험 가입할 때 그쪽 관련해서는 부담보 잡힐 수 있다 이런 안내를 받으셨다는 건데 네. 일단 이 부담보가 뭔지 개념부터 좀 잡아주세요.
1: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보험회사가 특정 부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은 보장을 못 해드려요.
0: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염이니까 뭐 코? 비강? 네. 뭐 이렇게 인후? 뭐 이렇게 다 들어가나요?
1: 인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보험사분도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0: 예.
1: 우선은 이런 식으로 비염 관련된 부분의 보장이 좀 일정 부분 안 해주겠다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요, 그거 말고도 과거에 갑상선암으로 수술한 받은 경력이 뭐 이러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험사는 일정 기간 동안 이 갑상선 관련 질환에 보상을 하지 않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요. 또 허리 디스크 같은 것처럼 허리 척추나 이런 쪽에 불편해서 치료거나 아니면 물리치료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 부위, 허리나 척추 관련된 부분에 부담보가 잡힐 수 있습니다. 즉, 이 보험 가입 자체를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 부위는 일정 기간 동안 제외하고 가입을 하자라는 조건으로 가입을 한 게 바로 부담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뭐 암이나 큰 수술 같은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비염처럼 되게 흔한 거 이런 것도 그렇게 부담보로 잡힐 수가 있는 거네요?
2: 흔한 거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좀 아닐 수 있지만 과거 한 2, 3년 이때는 어떤 특정한 회사에서 통풍 약 드실 수 있어요.
0: 네.
2: 젊은 분.
0: 네.
2: 근데 이 통풍에 관련돼서 보상을 안 해주겠다. 약을 먹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뭐 평생 안 해주겠다는 회사도 있고, 5년간만 안 해주겠다 이런 회사도 있고, 뭐 좀 이런 별거 아닌 거지만,
0: 네. 네,
2: 뭐 암이나 뭐 아까 말했던 뭐 디스크 같이 관절 부위는 좀 계속 치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뭐 이런 것도 물론 부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안 된 당뇨, 고혈압 관련된 어떤 것도 잡을 수는 있죠.
0: 네.
2: 부담보 조건이 될 수 있고 특히나 뭐 수술 입원 이런 이력이 있어도 뭐 가능한데 용종절제 정말 흔한 거잖아요.
0: 네.
2: 근데 용종절제도 뭐 기간에 따라서 뭐 3년 부담보, 2년 부담보 이렇게 잡힐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담보 때문에 사실 많이 놀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이 보장을 안 해주겠다고.
0: 그 뭔가 거절당하는 그 기분이 깨림직해.
2: 맞아요.
1: 예. 손해본 느낌이죠.
0: 예, 뭐 내가 보고 이상한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처음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네. 오늘 이제 좀 찬스. 오늘만큼은 쉽게 한번 퀴즈 드려볼게요.
0: 네. 쉬운 거 좋아요.
1: 자, 퀴즈. 부담보는 현재 치료 중인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그러니까 부담보는 현재 치료 중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근데 이게 또 문제를 풀어보면 만 뭐 이런 거는 대개가 X잖아요.
3: 무조건.
0: 무조건 X죠. 무조건. 저는 X 가겠습니다.
1: 맞습니다. 자, 뭐 이런 걸 퀴즈를 내냐 싶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 근데 은근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부담보는 현재 치료 중인 경우인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이내 병력에 따라서 붙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보통 최근 5년 이내 병력을 고지하게 되는데요.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약물 복용과 같은 이력이 있다면 보험사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 이 정도는 괜찮다 하고 승인이 된 경우도 있고요. 아,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판단이 된다고 하면 부담보 조건이 붙습니다.
0: 뭐 현재 치료 중인 것은 물론이고 과거 최근 5년 이내 병력을 종합적으로 본다. 그런 말씀이시죠?
1: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0: 그래요? 네.
1: 같은 병력이고 해도요. 같은 부담보여도 보험사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서 아까 제가 비염은 뭐 코만 해요, 인후도 돼요. 이게 다 보험사마다 다르다는 거죠.
1: 그럴 수 있죠.
0: 기준이 어떻게 다 다르냐.
1: 자, 예를 들어서 네. 같은 기관지 병력이 있어도요. 어떤 A라는 보험사는 1년간만 부담보를 잡아요. 근데 B라는 회사는 5년간 부담보를 잡습니다. 또 근데 어떤 보험사는 부담보 없이 그냥 가입시켜 드릴게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다. 중요합니다.
0: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뭐 부담보로 하시겠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은 다른 보험사도 다 알아봐야 되겠군요. 한 군데만 믿지 말고.
2: 그렇죠. 네. 네. 특히 그래서 병력이 좀 있으시고 좀 나는 보험을 가입할 때 좀 불리한 조건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물론 뭐 좋은 회사를 한 군데 선택해서 가입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지만 이왕이면 더 좋은 조건이 있는
0: 그러네요. 네,
2: 회사들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저희도 심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조회를 회사별로 좀 해보시면서 선택의 폭을 좀 넓히시는 게 더 좋겠죠.
0: 아 그거 그러면은 콜센터 연락해가지고
2: 아니요 그렇게는
0: 없고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네, 해야 돼요?
2: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실제 심사자에게 문의를 해야 합니다.
0: 문의를 하고 네. 그러니까 가입을 하느냐 마냐는 최종의 결정하면 그렇죠. 되는 거니까 물어는 네.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네. 네. 네. 근데 아까 이제 부담보 기간이 뭐 1년, 3년, 5년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전기간 부담보라는 것도 있던데 이거는 그러면 평생 부담보예요?
2: 그렇죠. 전기간 말 그대로 전기간 부담보기 때문에 보장을 보장해 주는 그 기간 보통 만기가 몇 세냐라고 하잖아요. 뭐 20년 갱신이다 그럼 20년 동안 뭐 100세 만기다 그럼 100세까지 이렇게 만기 시점까지 계속 보장해 주지 않겠다는 게 전기간 부담보입니다.
0: 근데 보험은 가입했는데 네. 정작 가장 걱정되는 부위는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이
1: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전기간 부담보가 잡히면 사실 이럴 경우에 좀 피하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국 다 알아봤는데 다 전기간이래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0: 네.
1: 그렇다고 해서 이 부위 때문에 내 나머지 부위를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0: 그쵸.
1: 이런 경우에 보험을 가입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정기간 부담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5년 동안 추가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0: 아, 정기간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5년 있다가 풀어준다?
1: 그렇죠. 대신 네. 추가 이력이나 뭐 치료 이력이 아예 없는 동안에. 조건으로 했을 경우에 이걸 풀어준 경우도 있어요.
2: 수정을 잠깐 하나 할게요.
0: 네.
2: 풀어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0: 아, 이렇게요. 죄송해요.
2: 네.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실까 봐. 네.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이건 풀어주는 조건은 아니고요. 정기간 부담보는 절대 없어질 수 없어요.
0: 네.
2: 다만 약관상에서 네. 5년 동안 치료 이력이 없다라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겠다는 그 제시가 있는 거죠.
0: 아~
2: 그래서 관점을 그냥
0: 바꾸는 거는
2: 예를 들어서 이런 네. 이건 진짜 예예요.
0: 네.
2: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갑상선암 진단 받았어요.
0: 네.
2: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절제를 했겠죠. 절제를 했기 때문에 호르몬제를 먹게 되는데
0: 네.
2: 이분은 호르몬제도 안 먹었어요. 예를 들면 처방도 안 받았어요. 병원 이력 자체가 없어요. 5년 동안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0: 네.
2: 그리고 나서 좀 뭔가 좀 기운도 떨어지고 뭐 해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래요. 그래서 뭔가 치료를 받자고 이제 약을 복용을 시작했는데 5년간 이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분은 갑상선 암에 대한 개념 자체를 보험회사에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0: 하고 다시 새로운 병
2: 새로운 질병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암이 새롭게 시작돼도 새로운 암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0: 그러면
2: 5년간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니까.
0: 그러니까 그 5년간이라고 네. 하셨는데 궁금한 게 그럼 가입 후에
1: 네.
0: 2년 있다 한번 치료를 받았어요.
2: 네.
0: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이 해제 기회가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5년 후인 7년째 뭐 다시 이렇게 뭐 새로운 병으로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2: 5년 단위예요. 5년.
0: 5년 단위예요. 네, 네.
2: 근데 약관상엔 또 이래요.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 5년 이후에는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건데
0: 네.
2: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치료 이력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부담보를 풀 수가 없는 거겠죠. 아, 푼다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줄 수가
1: 인정을 없다.
0: 어렵다. 예.
2: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풀어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0: 아니라
2: 부담보는 새로운... 무조건 정기간 부담보는 계속 부담보인 겁니다.
1: 네, 정기간이라는 단어 때문에 네. 평생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보다는
0: 네.
1: 내가 관리만 잘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이쪽도 보장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0: 네. 그래, 아니고.
1: 모든 상품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특정 상품에 있어서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또 된다 보시기도 좀
0: 그러니까
1: 어려워요.
0: 내가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될 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예. 자, 오늘은 보험 가입할 때 자주 듣게 되는 부담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담보는 이제 가입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라 특정 부위나 질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보장을 제한하는 조건입니다. 비염처럼 흔한 질환도 치료 이력이나 약 복용 이력이 있다면 부담보가 잡힐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부담보가 붙었다고 아우 안 되겠어 무조건 포기하거나 반대로 아무 조건이나 덜컥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 보험사의 조건을 비교하고 기준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발품 많이 팔아보시고 해제 가능 여부까지 확인한 뒤에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혼자서는 알아보기 힘들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50번의 1호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27번님이, 예, 아, 예, 1127번님 사연은 저희가 다음번에 좀 해결을 하도록 하고요. 짧은 게 하나 들어와가지고 3983번님이 사실 저희가 어제 그 내용을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바뀌면 고지를 해야 된다.
3: 통지요, 통지문.
0: 통지를 해야 된다. 예. 네. 그래서 상급할 사모님이 저는 주말이나 쉬는 날이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배달 파트타임 잡을 하는데 이럴 때도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 하나요? 라고.
1: 꾸준히 매주마다 하시는 거죠.
0: 그런가 봐요. 이제 투잡을 하시면서 주중에는 이제 본업을 하시고 주말에는 이제 자차를 이용해서 배달 일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저 직업이 뭐 이렇게 됐거든요 하고 꼭 저기 고지를 해야 되는지.
1: 고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직업 관련된 부분은 주업과 부업 네. 차이가 있는 건데 만약에 둘 중에 상해급수가 더 높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걸로 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는 사무직이신데 주말에는 네. 이렇게 운송업으로 이거 배달업을 하신다 그러했을 경우에는 상해 등급으로 3급에 4급 정도 나오실 거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고지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 일도 한다라고 꼭 말씀하는 게 아무래도 본인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보험사에 혹은 담당자한테 말하거나
0: 사무직이 아니라 원래 운전업인데 다른 뭐 배달 일을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하시는 분인데 그냥 자발 저기 뭐지 또 배달 일을 추가적으로 네. 하신다 이런 경우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같은 운전을 하는 건데도
2: 그러니까 이거는 운송 수단이 어떤 걸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방금 정영환 팀장님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상위급수가 높은 거를 위주로 하는 건 맞고
0: 예.
2: 다만 운송 수단이 자가용이 아니라 이륜차, 오토바이, 뭐 아니면 전기 자전거
0: 예.
2: 이런 내용을 쓴다라면 이거는 보상이 안 돼요.
0: 바퀴 두 개 다 길린 거.
2: 네, 요거는 예. 위험급수가 너무 높아서 보험사에서 특별 면책을 내립니다.
0: 네.
2: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난 이거에 대해서 보상받지 않겠다라는 거를 이제 서명을 또 하게 되는데 어쨌든 직업에 대한 위험급수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운송수단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도 그것도 고지를 해야 되고요.
0: 네.
2: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걸 면책을 인정하겠다 이런 절차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냥 사고가 안 났을 때는 그냥 뭐 이렇든 저렇든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죠. 근데 막상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뭘 따지냐면 산재를 따져요. 왜냐하면 사고가 크게 났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산재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더 복잡해질 수 있죠.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어떤 사유로 내가 이런 지금 치료가 필요하고 이런 산재 절차가 시작되면 이제 내가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이걸 알게 되거든요.
0: 네.
2: 그러면 이제 보상을 어떠한 절차를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보상이 시작됐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고지사항, 통지사항을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 잘해놓고 해지가 될 수도 있어요.
0: 아까워. 네,
2: 그렇기 예. 때문에 산재를 걱정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운송수단, 위험급수 예. 잘 따져서 통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0: 예.
1: 그리고 혹시, 예. 만약에 좀 위험한 막 이륜차나 이렇게 배달업 관련된 부분은 본인 요즘 보니까는 업체를 통해서 원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0: 그래서 또, 일할 때마다 그냥,
1: 맞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것도 보장 내 보험에서 안 될 수 있지만 내가 가입한 원데이 보험에서도 보험 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활용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막 이게 아무래도 여기 이게 급수가 올라가면은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내셔야 되니까 이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원데이 예, 보험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거는 하나 갖고 가셔라 원 포인트 하나씩 잡아주신다면.
1: 저 먼저 할까요?
2: 네.
1: 우리 집에 세고 있는 혹은 잠들어 있는 돈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보험이든 연금이든 혹은 펀드든.
0: 네.
1: 자, 이게 나한테 현재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나한테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 있는 효과라고도 내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빨리 지금이라도 재정비하셔서 나한테 막 도움이 되게끔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요?
2: 보험은 사실 가입하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근데 보장을 받을 상황이 되면 굉장히 아쉬운 게 많은 게 보험이거든요.
0: 맞아.
2: 그래서 이왕이면 준비하실 때 네. 내가 이렇게 상황이 됐을 때를 염두에 두시면서 준비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0: 예. 네. 상상력이 좀 필요하죠. 치밀하게 상상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두 팀장님과 돈이 되는 정보 나눠드렸고요. 오늘 끝곡은 직업 바뀌거나 투잡되게 되면 보험사에게 꼭 말씀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진우션의 말해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저는 송정혜였고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빗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고장차 여파로 복정에서부터 속도로 못 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작업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김포 방면으로는 한강대교 부근 3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동작대교에서부터 정체고 반대 하남 방면으로는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의 1차로에서 역시 작업 중이라 동작대교에서부터 역시 속도로 못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방면 서하남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 일대로 정체가 되고 있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가평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 갓길 부근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 수원 일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야! 안녕하십니까? 하리케 라디오 최강의 최강의구입니다. 결과나 성과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타율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보라고 합니다. 프로야구의 평균 타율은 0.25 정도로 0.3을 넘으면 보통 이상의 실력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공이 다섯 번 중 한 번만 방망이에 맞아도 괜찮은 실력이라는 거죠. 업무에서도 생활에서도 나의 행동이 다섯 번 중 한 번 정도만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 중에 한 번이 계획한 대로 된다면 대단하다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말이죠. 나머지는 뭐 삼진이나 땅볼이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타율 어떠셨습니까? 0.25만 돼도 선방하신 겁니다. 6월 5일 금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가라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신유가 부릅니다. 초행.

심리 상담가들이 말하길 일주일, 한 달, 6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일정 기간의 타율을 확인해보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눈앞의 결과나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목표대로, 계획대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말고 나를 믿기. 바로 이게 아닌가 싶네요. 좋은 음악 꼬가라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교 이렇게 라디오 녹음 방송입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레전드들의 인생곡 10곡을 들어보는 시간. 5인 5색 가요 톱10 다시 듣기. 오늘은 대한민국 작곡가 돼지아빠 신재동 악단장 편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0: 여름 특집이라 갈매기 소리, 파도 소리 좋습니다. 해변에 앉아 계시다 이런 느낌으로 5인 5색 가요 톱10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가요계 다양한 셀럽들 모시고 엄선된 10곡을 들어보는 기획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가요 톱10 이번 주 5일 동안 여름 특집으로 5인 5색 5분의 셀럽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금요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레전드 가요 10곡 추천해 주실 귀한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작곡가 겸 베이시스트 돼지 아빠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KBS 전국 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신재동입니다. 예.
0: 딩동댕. 자, 돼지 아빠라 별명 이거 어떻게 얻게 되신 거예요?
1: 아, 지방 녹화 당시 때 예. 어떤 그 출연자가 돼지를 한 마리 들고 나왔어요.
0: 무대로요?
1: 예, 아빠 찾는다고.
0: 녹화할 때?
1: 녹화할 때. 예. 예, 그래서 돼지 한 마리 들고 나왔는데 예. 업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예. 돼지가 저 소변을 쫙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노출이 되고.
0: 그 화면에도 나갔습니까?
1: 다 나갔습니다.
0: 본방에도?
1: 예, 본방에 다 나갔습니다.

0: 그 돼지아빠라고 누가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1: 우리 이제 소개 선생님이
0: 아~
1: 그 여자분이 이제 그 돼지를 자, 본인이 키우는데
0: 예.
1: 아빠가 없다. 아빠 찾으러 나왔다.
0: 컨셉을 그렇게 하고 무대로 예, 올라오신 거구나.
1: 그래서 제가 돼지 아빠가 그때
0: 아, 이게 그분은 이제 노래하러 나오신 분인데
1: 그렇죠, 그렇죠.
0: 재미삼아 자기 키우던 돼지를 한 마리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돼지 네. 아빠가 되셨구나.
1: 네네.
0: 알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들었고요. 자 이제 여름 특집 5인 5색 가요 톱10 10곡을 저희가 이제 부탁드렸는데 잘 골라오셨죠?
1: 예. 예. 뭐 골라본다고 골라봤습니다. 예.
0: 이 10곡은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가 정해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출연하시는 셀럽 여러분께서 각자 10대 노래 명반을 가져오신 겁니다. 자, 먼저 첫 곡은 어떤 노래를 선곡하셨습니까, 그러면?
1: 아, 그 저희들하고 거의 같은 또래, 같은 시기인데 그 어린 젊은 나이에 좀 유명을 달리했는데
0: 네.
1: 유재하 씨의 사랑하기 때문에
0: 유재하의 사랑하기 네. 때문에 예 네. 네, 그렇죠 네, 저희 맞습니다. 세대라고 그러는데 유재하 씨는 제가 찾아보면은 62년생이시던데
1: 뭐 거의 다 그 시대죠
0: 신재동 앞단장님 몇 년생이세요?
1: 저는
0: 네? 저는 60년생이고
1: 아 그러세요? 네. GT세요?
0: 예. 네.
1: 네. 저도 뭐 비슷합니다.
0: GT예요?
1: 예.
0: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세대 이렇게 쓰셨구나.
1: 예, 예.
0: 유재하 씨가 참 이 첫 음반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예.
0: 이 노래 발표하고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이제 요절을 했습니다.
1: 네,
0: 이때
1: 네.
0: 나이가 이제 25이던데
1: 예, 맞습니다.
0: 너무나 인재가 일찍 가서 안타깝습니다.
1: 예, 예, 그렇습니다.
0: 자, 근데 전국 노래자랑 악단장이신데 말이죠. 아주 의외의 선곡이에요. 이 노래를 첫 곡으로 꼽은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1: 아, 뭐 그때 이때 당시 저희들은 저 그룹을 했었으니까 그 거의 같은 뭐 세대들의 음악 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0: 그때도 같이 알고 지내셨습니까? 그러면?
1: 친하진 않아도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은 왜냐하면 이제 음악하는 시장이면 다 거기서 거기니까
0: 예.
1: 우리 뭐 종로상가 그래도 나가면 가끔씩 보기도 하고
0: 예.
1: 그다음에 뭐 또 용필형님하고 이래서 가끔씩 보기도 하고
0: 그러니까
1: 뭐.
0: 보면은 말이에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에서도 같이 했더라고요 유재하 씨가
1: 예 맞습니다
0: 유재하 씨가 거기서 무슨 악기를
1: 거기 건반 피아노 춥니다
0: 아 유재하 씨가 한대 작곡가 다녔으니까 예. 그래서 건반 피아노를 연주했군요
1: 그 노래 가사 말이 잘 들리고
0: 예.
1: 멜로디 라인이 잘 들리는
0: 그렇죠.
1: 그런 정도의 네. 편곡인 거죠. 그러니까 예. 음악이 많이 안 건드리는 거예요. 노랫말을 안 건드리고.
0: 저희 몇 주 전에 이 시간에 작사가 김동찬 씨 네. 전국노래자랑 심사위원 하신
1: 예.
0: 분.
1: 예. 예.
0: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1: 아유, 잘 알죠.
0: 그분은 예. 본인 작품을 첫 곡으로 골라왔었거든요.
1: 아, 네? 그럴 수 있어요.
0: 신재동학 단장님은 본인 작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명곡을 첫 번째 곡으로 골라오셨네요. 예. 자, 이제 그러면 자, 여름 특집 5인 5색 허리케인 가요 톱10 전국 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의 첫 번째 추천곡 듣겠습니다. 유재하의

0: 여름 특집 5인 5색 허리케인 가요 톱10 전국 노래자랑 신재동 아따 한장의 첫 추천곡으로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봤습니다. 참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노랫말도 좋고 이제 첫 번째 곡은 이제 들었고요.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을 선곡해 오셨어요?
1: 네, 이거도 저희도 이제 무대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같은 그 동질성 같은 것만 좀 느껴서
0: 네.
1: 그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0: 연극이 끝난 후
1: 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0: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네. 노래말에는 난 뒤로 돼 있는데 제목은 네. 또 끝난 후군요.
1: 예. 아, 노래를 잘하시네요.
0: 저기요. 예. 인생 뭐 있니 또 가수.
1: 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인생 뭐 있니.
0: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뭐 이 노래 연극이 끝나고 난 후가 이 대학가의 이제 80년이죠. 그렇죠. 은상수상곡이었는데 예, 예, 예. 이 노래 선곡하신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1: 이 노래가 사실은 그 리듬이 되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깔끔하면서 되게 신이 나요. 이거 그렇죠. 듣고 있으면 괜히 들썩들썩하게 되는 정도의 리듬인데.
0: 그게 중독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이런 식으로.
1: 예. 그리고 어떤 그 정통 트롯 쪽 멜로디에서 살짝 벗어난 예. 그 발라드 쪽 같은 그 멜로디 라인이고.
0: 예.
1: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음악을 쭉 오래 해서 양은 없어도 좀 많이 했었고
0: 네.
1: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끝나고 나서 쭉 빠지면 다 사람도 없고 뭐 이런 데 오는 공허함
0: 그렇죠,
1: 같은 거
0: 그렇죠.
1: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껴서
0: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연극 배우들만의 노래는 아닌 것 같고 모든 그렇지. 일상이 다 그렇잖아요.
1: 예,
0: 내가 한껏 준비해서 뭔 일을 다 끝냈을 때 그때 생기는 허탈감.
1: 맞습니다.
0: 이게 그게 비단 연극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1: 아,
0: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다 보고 났을 때 그 허탈함.
1: 예.
0: 뭐 이런 거겠죠.
1: 그렇죠. 예.
0: 이게 노랫말이 참 연극이 좀 소개를 제가 해보면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앉아 깜깜한 거예요, 그죠? 극장 안이.
1: 그렇죠.
0: 예, 예. 빨리 퇴근 안 하고 왜 앉아 있어 그래? 예?
1: 아 왜냐면 또 그 무대라는 게
0: 예.
1: 되게 화려하잖아요. 화려하고 막 그 스펙타클하고 뭐 이런 것들이 확
0: 끝난 거야.
1: 갑자기 쫙 예. 없어지면
0: 그러니까요.
1: 굉장히 허무하고 공허하고.
0: 밴드 젊으셨을 때 하셨을 때는 이런 느낌을 진짜 많이 받으셨겠다.
1: 진짜 많이 받았죠. 예. 특히 뭐 나이트럽 같은 데는 보면 한 3시 반, 3시 50분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0: 새벽에.
1: 예. 예. 예. 그러면 딱 끝나면 조명
0: 탈하고
1: 예, 저희 또 거기는 조명이
0: 야야 악기 걷어라 뭐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1: 조명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확 켜죠 불을. 그리고 사람 손님들 쫙 빠져나가고
0: 그렇지.
1: 이러면 남는 사람들이 우리만 남는 거예요. 예,
0: 그때 허전함, 쓸쓸함. 예,
1: 그렇죠.
0: 그러면 또 가서 또 이 약주로 우리 예?
1: 뭐 그렇게 달래고 그런 거죠. 뭐.
0: 자 그러면 신재동 악단장이 두 번째 노래로 선곡한 샤프 연극이 끝난 후.

0: 네. 80년에 나온 노래니까 지금 나온 지가 보세요. 지금 40년이.
1: 그렇죠.
0: 그죠? 40년이 넘은 거예요.
1: 아, 오래됐습니다.
0: 오. 근데 지금 들어도 뭐 전혀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느낌 못 받고 오히려 첨단을 걷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인데
1: 사운드를 들어보면 약간 뭔가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정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은 없고
0: 네.
1: 약간 살짝 그 템포도 살짝씩 떨어지고 예. 약간 어긋나는 듯한 느낌? 아, 이게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네. 연주고 편곡이에요.
0: 예.
1: 그래서 더 많이 좀 불려지는 것 같아요. 예. 너무 기계적으로 만든 음악 같지가 않고.
0: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예, 세 번째 곡도 궁금합니다. 어떤 곡 선곡해 오셨어요?
1: 예, 이 곡은 그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문화 대통령이다라고까지 칭할 정도로 그 아주 그냥 극찬을 했죠. 서태지 씨에 대해서.
0: 예.
1: 난 알아요. 난 뭐 이런 노래인데.
0: 예. 예.
1: 진짜 뭐 현 그때 당시에 멜로디 라인이나 음악 그다음에 뭐 장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 방에 다 무너뜨리고
0: 그러니까요.
1: 전혀 새로운 장르가 탄생을 하는 그런 네. 시대에
0: 난 알아요. 야, 저도 그때 생방송으로 봤던 게 분명히 기억이 나고
1: 이 서태지 씨가 이 포지션이 베이스예요. 베이스. 베이스 기타.
0: 아, 서태지 씨가 베이스 신재동 악단장도 베이스시스트라고.
1: 저도 베이스인데 그 신화위라는 그룹에서 예. 베이스를 쳤었어요.
0: 신대철 씨 있는.
1: 예예예. 예, 예.
0: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했구나.
1: 베이스 치는 분들이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0: 예. 그러니까. 베이스 연주가 퍼스트 기타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던데요. 박자 맞추고 뭐 중요한 역할하는 거 아닙니까?
1: 시간이 갈수록 어려운 기타가.
0: 그래요?
1: 그러니까 감정으로 치는 악기가 베이스인 것 같아요.
0: 근데 남자들의 악기로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둥 둥. 둥둥당당둥둥당당둥둥. 자, 당시에는 한국어로 하는 랩 자체가 그리고 또 화제였다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최초로 네. 이런 랩이 소개됐다고 그래요?
1: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랩이라는 그런 장르가 나오질 않은 그런
0: 랩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몰라
1: 그렇죠.
0: 있을 때였는데
1: 저쪽에 이제 흑인들이나 미국 네. 이쪽에서 있었지만은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넘어오질 않았었거든요.
0: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1: 이제 처음에는 뭐야? 뭐 거기 뭐 그 퉁소 소리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네. 악기도 굉장히 국악 쪽에 악기를 많이 썼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뭐 너무 튀려고 뭐 애쓴 거 아니야? 이렇게 봤는데 글도 그렇고 멜로디 라인도 그렇고 야,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
0: 그래요? 들으면 들을수록.
1: 네, 그랬어요.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0: 네. 노래 듣겠습니다. 난 알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네, 랩도 신선하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헤비메탈 사운드가 중간중간에 들기도 하고요. 네. 참 시원시원한 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허리케인 라디오 여름 특집 5인 5색 가요 톱10 전국 노래자랑 돼지아빠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 허리케인 가요 톱10 전국 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이 엄선한 가요 추천곡 10곡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악단장님, 근데 시간이 저희가 지금 너무 부족해가지고 네, 추천해 네. 주신 10곡 중에 5곡은요. 예, 불가피하게 메들리로 다 듣지 못하고 아, 예,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합니다.
2: 아, 좋습니다. 예,
1: 중간중간 저 악단장께서 예. 제가 질문 드리고 그러면 선곡 이유도 좀 얘기해 주시고 이러면서 네. 메들리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0: 네, 가요톱 10 추천곡 10곡 중에 이제 네 번째 곡으로 이문세의 옛사랑이죠. 예, 선곡을 해오셨네요. 네. 선곡한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1: 아, 이거 여러 가지로 막 해석이 되더라고요. 뭐

0: 가사가 나오거든요.
1: 거기에서 부모님을 연상을
0: 해서. 아니, 근데 그런 느낌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별이잖아요.
1: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0: 네, 이별도 참 목매게 보고 싶은데, 예. 아, 빨리 잊어야지. 이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생각난 대로, 생각난 대로, 내 투자.
1: 자, 어르신들은 다 생전에 계시죠?
0: 아닙니다.
1: 두 분 다?
0: 예, 일찌감치 돌아가셨어요.
1: 그래서 더 그 예, 예. 마음속에 부모님이 떠올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
0: 옛날 여자친구도 살짝 떠올리긴 하고요. 부모님도 떠올리고.
1: 자, 좋습니다.

0: 대중음악단장의 인생곡 10곡 중에 다섯 번째 곡 케베코 낭만에 대하여입니다. 선정하신 이유는?
1: 뭐 중장년층 남자분들은 다 한 번씩 불러보지 않았을까요? 이 노래는?
0: 근데 저도 좀 불러보고 싶은데 노래가 너무 어려워.
1: 아 그래요?
0: 어렵지 않습니까 이 노래?
1: 저는 이거 노래 한 곡 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곡이 이겁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이게 저 부점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죠? 피아노 연주, 베이스 연주는 어때요?
1: 그렇죠. 베이스도 그 일반 그냥 편안한 연주는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맞아요.
1: 무덥고 네. 이랬기 때문에. 네.
0: 네. 여기 나오는 이제 위스키가 있잖아요. 도라지. 네. 네. 마셔본 적 있어요?
1: 가물가물한데 마셔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아마 옛날에 좀 네. 기억에는, 기억에 조금 남는 것 같긴 한데 옛날에 술 귀할 때.
1: 네.
0: 그러니까 인삼주 그런 거 마시고 그럴 때
1: 예, 예.
0: 누가 도라지 거기다 놓아서 팔았나 봐. 아니 이 술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노랫말에 예. 보면.
1: 아니 저는 지방에서 저 연주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0: 예, 예.
1: 지방에 어떤 그 다방 같은 데 가면
0: 예.
1: 그게 있었어요.
0: 도라지 위스키가?
1: 예, 예. 드문드문 있는 데가 있었어요.
0: 아 다방에서 그거를
1: 있었어요.
0: 팔았는지 그냥 줬는지 모르지만.
1: 아니 쌍화. 차 시키면 왜 계란 동동 띄워서
0: 그렇지, 그렇지.
1: 주잖아요.
0: 그런 건 알죠. 저는.
1: 그런 다방에서 그거 한 번 제가 먹어본 기억이 있어요.
0: 그러시군요. 에. 자 여기까지 있고요.

0: 여섯 번째 곡입니다.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항에. 왜 끝내. 신재도 악단장은 인생곡으로 여섯 번째 곡으로 했습니다만 저보고 네. 인생곡 열 곡을 추천해라. 네. 우리 대중가요 중에. 그러면 이거 1번입니다. 이거.
1: 저도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0: 근데 왜 6번으로 했어요?
1: 아니, 근데 뭐.
0: 조용필 씨가 들으면 서운할 것 같은데.
1: 이거 꼭 순서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예. 어, 이건 뭐, 그냥 말할 거 없잖아요.
0: 네. 알았어요. 네. 저 선정 이후 뭐 들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1: 아, 그리고 노래를 너무나 잘했고.
0: 그러니까요.
1: 네. 아, 노래 너무나 잘했어요.
0: 그거 아니래. 제가 어렸을 때 가수의 꿈을 갖게 만든 분이 바로 이 조용필입니다. 네. 이분이 저희보다 10살 위잖아요. 맞습니다. 50년생이고. 네. 제가 중학교 막 들어갈 때 70년대 초반인데 이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그때 그 트랜지스터 FM 라디오 네, 네. 시커먼 로켓 배터리 두부만한 거, 네. 거 노란 고무줄 띵띵 묶어 가지고 네. 하는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딱 켰는데
1: 딱 나오는 거예요.
0: 야,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잘하지?
1: 그러니까요.
0: 나도 나중에 가수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1: 아 그래서
0: 그래서 제가 가수의 꿈을
1: 지금 하시는 게 뭐라고요? 제목.
0: 노래 제목이요? 네. 안 가르쳐줘.
1: 아니 아까 들었는데 그 까먹었어요 제가.
0: 안 가르쳐줘. 어우 창피해. 조용필 씨 앞에서 이런 얘기가 안 되고.

0: 평화의 어머님의 자장가?
1: 네. 아, 이 노래는 뭐, 이 노래도.
0: 저는 솔직히 익숙하진 않은데.
1: 아, 그러셨어요?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룹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그룹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 참 음악 잘한다, 이 사람들. 멋있다. 하는 사람들이 보면, 사랑과 평화.
0: 예.
1: 뭐, 그 더 위로 올라가면, 뭐, 힙5, 힙6, 뭐, 많긴 그렇죠. 있지만.
0: 힙6.
1: 네, 힙6. 네, 많긴 되면, 이분들 음악은 우리 그룹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어떤 그, 저 정도만 하면
0: 롤 모델이
1: 된 거다.
0: 아니, 사랑과 평화는 장미. 장미 한성이
1: 한동안 뜸했었지.
0: 한동안 뜸했었지. 뭐
1: 그렇죠. 네. 웬일까 궁금했었지. 그러니까 리듬 있는 그때 당시에 실력 있는 뭐 명곤 형이나 지금 이철 형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그 팀에 다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완전히 와 뭐 이랬었어요.
0: 일단 선정 이유.
1: 그러니까 멜로디도 그렇고
0: 롤 모델이었고
1: 네, 사실은 가사는 뭐 그냥 그 돌아가신 어머니 좀 그리워하는 그런 가사인데 그 사운드나 연주나 이런 네. 실력들이 나중에 보면 여기 기타 애드립이 또 나와요.
0: 네.
1: 그런 것들 막 기가 막혀.
0: 상당히 슬로우 느린 곡인데요.
1: 네, 네, 네.
0: 느린 곡인데 기타 연주가 현란하진 않을 것 같아요.
1: 아, 근데 현란하진 않은데 현란합니다.
0: 그래요?
1: 아,
0: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 아, 맞죠. 그러니까 깊이가 있는 거죠. 깊이가. 뭘 막 이렇게 페이지를 한다고 해서 현란한 게 아니라
0: 예.
1: 그 연주가 주는 그 애드립이 주는 그 속 깊은 느낌 같은 게 가슴으로 그냥 확 와닿아.
0: 무슨 말씀인지 혼자만 알고 계시고
1: 그래서
0: 모르겠다.
1: 잘 이해 안 되세요? 너무 어려웠나?
0: 아니야. 아, 느낌이
1: 연주하는 사람들은
0: 그렇죠. 연주자들하고는 제가 느낌이 다른 거니까.
1: 네.
0: 예. 아.

0: 네, 여덟 번째 곡입니다. 김태화의 아. 안녕.
1: 네. 예.
0: 선정 이유요?
1: 이 노래는 이걸 듣고 있으면 예. 저절로 이렇게 눈물이 저르 좀 흐르는 그 정도 심해지면 네.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 정도로 그 남녀간의 어떤 그 이별 이야기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 곤이 잠들어 있는 자기 그 여자 친구를 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심정 같은 것들은 이제 그런 얘기인데 너무 그 조연하게 기계도 안 보이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너무 그 느낌이 예. 좋아서 이 편곡이
0: 예.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을 건들지 않는 그러니까 여백을 이게 지금 보면 들어보시면 크게 뭐 사운드가 다른 게 없거든요.
0: 그러네요.
1: 그저 드럼하고 피아노하고 이렇게 리듬만 나오는데
0: 예.
1: 그래서 그 이 글이 얘기해 주는 것들이 더 쏙쏙 잘 들어오고
0: 네. 여백의 편곡이다. 네.
1: 비워준 거죠 많이.
0: 아, 편곡인데 기교를 안 부리고 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나게 만드는 여백. 예. 그러면 여백의 표현이다 그러면 편곡이다 뭐 동양화 그림으로 치면은 예? 수채화?
1: 오,
0: 제가 그렇게, 너무 막 드립니다.
1: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0: 괜찮아요?
1: 멋진 수채화를 잘 별로 편곡이 없어서.
0: 알았습니다. 김태화 씨가 정훈이 씨 또 남편이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리케인 라디오 여름 특집 5인 5색 가요 톱10 KBS 전국 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의 추천곡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제 두 곡이 남았습니다. 여덟 곡까지는 소개해드렸고요. 자, 여덟 번째 곡은 어떤 곡을 해오셨나요?
1: 네, 이 곡은 그때 저희들이 그룹을 할 때 이분이 우리 그 주변에서 그냥 어떤 지금으로 얘기하면 왜 영화배우 최민식 씨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0: 예, 예.
1: 약간 그
0: 이단아?
1: 뭐 그런 나 예.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0: 예.
1: 자기가 가는 길이 뚜렷하고 추구하는 음악이 뚜렷하고 뭐 이런 분. 예, 그다음에 약간 4차원적인 그런 느낌.
0: 네.
1: 그냥 굉장히 그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그런 가수였거든요.
0: 누구죠?

0: 김현식 씨의 예. 내 사랑 내 곁에라는 거 한번 그렇군요. 해봤습니다.
1: 예. 김현식 내 사랑 내 곁에 예.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 아 이거 참 안 나옵니다 오늘.
0: 아, 아까 뭐라고 제목 뭐라고 그러셨죠?
1: 아 됐어요. 아, 인생 뭐 있니?
0: 아 인생 뭐 있니? 아 난 참
1: 아니 여보세요 그렇구나. 지금 조용필 김현식 얘기하는데 왜 자꾸 저를 끼워넣으시려고 그래요. 안 아니, 됩니다. 그
0: 인생 뭐 있어요. 다 국민 얘기도 하면서
1: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듣겠습니다.

0: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참 애절해요. 예.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이러면서 띠리 띠리리리리리리 죄송합니다.
1: 아니, 아
0: 그렇잖아요.
1: 정확하시네요.
0: 마지막 부분 되면 어떤 때는 눈물 나 라디오에서 이 노래 나올 때.
2: 맞습니다.
0: 괜히.
2: 괜히 막 눈물이
1: 노래를
2: 나요.
1: 들으면 제 노래라는 게 그런 게 있나 봐요. 매력이. 이 노래 딱 듣는 순간 그냥 그 시절 그 순간으로 쑥 빨려
0: 그러니까.
1: 들어가는 거죠.
0: 우리 예. 노래가 주는 인간한테 주는 가장 큰 힘이 지금 나를 과거로 데려다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1: 아, 역시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예. 제가 잘못했어요.
0: 아, 저도 어디서 본 거예요.
1: 예.
0: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한 곡 남았습니다. 네, 어떤 네. 곡을 고르셨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어떤 곡인가요?
1: 네네네. 아, 이 곡도 이건 명곡입니다. 이거는 진짜 거의 팝송 같은 우리 가요예요.
0: 어떤 곡이죠?
1: 조용필 씨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라는 곡인데
0: 오늘 그러면 열 곡 중에 조용필 노래가 두 곡이네요.
1: 네. 예. 제가 워낙 또 좋아했어요 이 조용필님을.
0: 예.
1: 그래서 뭐.
0: 아 대한민국에서 조용필 씨 안 좋아하는 가수 사람이 어디 있어요?
1: 같이 술도 좀 하고 막 그래서.
0: 아 그랬습니까?
1: 예. 참 저 예. 존경하고. 아,
0: 혹시 그럴 때 있으면 좀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1: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0: 제가요.
1: 예.
0: 여의도 MBC 있을 때 회사를 다녔을 때 그때 예. MBC 가끔 나오시고 그러면은
1: 예.
0: 그 여의도에 어디 카페 같은 데 있어요.
1: 네. 네.
0: 그런 데서 한번 좀 제가 직장 동료들하고 이렇게
1: 보셨어요?
0: 한잔하고 있는데 저 네. 끝자리에 누가 그러더라고. 화장실 갔다 오던 야, 저기 조용필 왔어.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남자분하고 둘이서 아마 매니저분이겠죠. 그 밤 시간에.
1: 그러겠죠.
0: 아마 MBC 출연하였던가 KBS 출연하였으니까 그 근처에 이제 앉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요. 그 카페라 술집에서 담배 피울 때니까.
1: 그렇죠. 네. 네.
0: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쫓아가서 사인이라도 제가 워낙 팬이니까. 저기
1: 예, 예.
0: 아, 근데 용기가 안 나가지고 못 받았잖아, 그때.
1: 아, 아니, 예. 좀 들이대시지, 왜.
0: 글쎄, 그 들이댔어야 되는데.
1: 아, 이제 뭐 있습니까?
0: 아, 글쎄 말입니다. 자, 조용필의 이제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선정 이유는?
1: 이 글이요. 글을 나중에 차차 한번 읽어보시면. 글이 굉장히 심오해요. 이 노래가. 그러니까 어떤 사랑, 물론 뭐 연결되면 연결되겠지만 테마가 주테마가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또 삶에 대한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됐죠.
0: 예.
1: 늘어놓아서 그런 이제 거기에 멜로디가 예. 원래 또 그
0: 이거 작곡은 조용필 씨가 본인이 하신 거예요?
1: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 예. 예, 예. 박주연 씨가 이제 작사를 하셨고
1: 네, 네.
0: 예. 아주 절제된 창법이라고 그러셨는데 좀 더 이 부분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1: 절제된 창법이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좀 슬픈 노래면 가사에 취해서 본인이 먼저 이제 울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0: 예.
1: 그러면 그 노래를 듣는 관객이나 애청자 입장에서는 깊이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0: 예. 너무 과하게 하면 예. 과유불급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 그래서 가사는 막 와서 가슴을 건드리는데
0: 예.
1: 이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편하게 그 막 그 참고 참으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0: 그러니까.
1: 더 절절하게
0: 그러니까 좋아합니다. 진짜 유명한 가수 명가수니까 그게 가능해요. 저는 이게 절제하면서 부르는 게 잘 안 되더라고 창법이. 그냥 저는 그냥 질러야 시원하거든요.
1: 대표적인 게요. 이미자 선생님하고 우리 용필 형님 같은 노래를 들어보면 10년 전 30년 전에 노래 불렀던 노래하고 거의 똑같이 불러요.
0: 아.
1: 그래서 뭐 리듬을 깬다거나 땡긴다거나 뭐 조금 뭐 이렇게 요즘 가수들 그런 가수들 많잖아요.
0: 예.
1: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비나리는 호남선.
0: 예.
1: 그러면 박자 맞춰서 예? 완행열차에 이러는데 예.
0: 아싸.
1: 비나리는 예. 호남선. 아. 완행열차.
0: MSG 팍팍 넣어가지고 하는 거.
1: 예.
0: 그렇게 뭐 안 한다 이런 얘기죠.
1: 절대 안 해요.
0: 자, 이렇게 허리케인 여름 특집 5인 5색 가요 톱10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돼지 아빠 KBS 전국 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이 추천해준 불멸의 가요 톱10으로 꾸며봤습니다. 자, 신재동 악단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0: 저도 아까 있었던 뭐 노래 뭐 마지막이니까 좀 하나. 혹시 저 뭐 무리한 부탁인지 알겠습니다만 인생 뭐 있니? 그 중간에 보면 그 가수들 나와서 초청 공연 같은 거 하잖아요.
1: 예, 하죠. 예?
0: 혹시 저 안 돼요?
1: 제가
0: 인생 뭐 있니?
1: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예. 뭐 한번 들이대 보겠습니다.
0: 정말 들이대 주실 거예요? 예,
1: 우리 최일관 아나운서.
0: 제가 전화번호 끝나고 드릴게요.
1: 아, 있습니다. 노래자랑 무대에서 한번 뵈시죠. 뭐. 노래자랑 무대에서 한번 뵈시죠. 뭐.
0: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이만 인사하겠습니다. 신재동 KBS 악단장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장항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구간으로 정체가 되고요.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성동교 부근 1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으로 군자교에서부터 속도를 못 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데 뒤로 양화대교에서부터 밀리고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도 모두 구리 방면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성산대교 다리 건너기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정체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광명역 부근에서 승용차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광명역 일대에서 금천까지 어렵고요. 뒤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도 밀립니다. 서울 현재 기온 24.2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김대훈이 부릅니다. 내 마지막 날에.

네, 노래 아주 차분하고 좋네요. 자, 잠시 후 애들은 가라. 실버들 60살 이상만 참여하는 힘든 싱어 시작합니다. 남산 씨가 2승에 도전하고 민서연 씨가 도전에 들어갑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윤윤서 양이 부릅니다. 문경

0: 예비 스타의 현실, 보정 없는 진검 승부, 짠내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 기획입니다. 애들은 가라!
1: 실버돌! 힘든 싱어!
0: 연습하더니
2: 적게 나왔어요?
0: 근데 이번에 또 남산 씨가 힘든을 또 안 했어.
3: 맞아요.
4: 제가 본인이 충청도이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2: 좀 늦어요. 아, 이게 문제가 죄송합니다. 있어요.
1: 왜요? 그냥 방송도 늦게 오시지.
4: 아, 일찍 오셨어요.
2: 골 굴러가.
4: 통화 중, 통화 중.
2: 네네.
0: 조용히 좀 해주세요.
2: 네.
0: 읽어도 되죠?
2: 네. 네.
0: 자,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애들은 가라. 나이 60 이상만 출연할 가능한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나왔습니다. 먼저 보조 MC계의 활화산입니다. 힘든 작곡가 김태발 씨.
1: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김태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남산 씨가 앞으로 해도 한동안 뒤로 해도 한동안 씨 하고 해서 결국 이 두 번째 도전만에 실버돌 힘든 싱어 첫 승을 지난주에 차지했어요. 그죠?
4: 네. 어렵게 승했습니다.
0: 아주 입담들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아저씨 둘이 앉아가지고.
1: 아주 투머치 토크.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저희가.
0: 투머치 토크 플러스 더맨더.
1: 네. 하도 말씀이 이제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아, 네. 끊이지를 않으셔서 제가, 이러면 끊어주기로 했거든요.
2: 네.
1: 예. 지난주에는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역시 길어지시면 저희가, 요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1: 그리고 갑자기 일구형님, 네. 우리 앞으로 뒤로 한동안 씨. 네. 그분이 갑자기 보고 싶어지네.
0: 요 자리에 앉았었거든.
2: 아, 네. 네,
0: 이선 씨 자리.
2: 네, 네, 네.
1: 자, 아무튼 아슬아슬하게 네. 우리 남산님께서 올라오셨습니다.
0: 오늘은 아주 의상도 화려한 걸 입고 나오셨네.
4: 아, 제가 그 송대원과 스님하고 인연이 있다고 했잖아요.
0: 네.
2: 아.
4: 대관님 선배님께서
0: 네.
4: 그 돌아가신 직후에 사모님께서 전화 오셔서 제가 3년 동안 돌봐드렸다고 고맙다고 의상 좀 가서 입고
0: 아.
4: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를 내라고.
0: 그러면 아. 고인이 생전에 입던 옷입니까?
4: 그렇죠. 요 선배님 입던 옷입니다.
2: 아, 선물로 네. 주셨어요?
4: 예, 예, 예.
2: 오.
0: 몇 벌을 받으셨어요?
4: 그 집에 있는 거 전부 다 받았는데요. 저보다 1차적으로 와서 가지고 간 가수가 있습니다. 김수찬 가수라고.
2: 아, 김수찬.
0: 김수찬 씨 젊은 가수?
4: 예, 예, 예.
0: 아,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고 오늘 남산 씨의 2승을 막아설 새로운 도전자입니다. 아주 오늘 이분도 하얀 웨딩드레스, 오늘 결혼하는 시간 아세요? 웨딩드레스 같은 걸 입고 오셨어요.
2: 해야죠.
0: 자, 도전자 네. 김태발 씨 소개해 주세요.
1: 자, 저희가 지금 뭐 사전에 목소리를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오늘은 여성 실버돌입니다. 남녀 맞대결.
0: 실 그러지 말고 네. 실 그래.
1: 실. 네. 실버돌.
0: 경음으로 좀 해봐.
2: 실.
1: 실버돌.
0: 실버 실버 그러니까 그 예. 실과 바늘 같아.
2: 맞아.
0: 실로 좀.
2: 아니,
1: 실버돌.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시는 걸 참 좋아하다가 어느 날 노래를 통해서 아,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나도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소망으로 가수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0: 오,
1: 와, 지금까지 그 나의 노래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있는 실버돌 가수 민서연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2: 네 정말 이런 아주 훌륭한 방송이 있는 걸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0: 오늘 근데 처음 아셨어요, 이번에?
2: 네,
0: 아, 그전까지는 이 시간에 듣지를 않으셨구나.
2: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0: 네.
2: 근데 우리 동료 가수가 소개를 해서 제가 아, 들어보니까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0: 그래요.
2: 정말 좋아요.
0: 고맙습니다. 지금 김태발 씨가 네. 소개를 하는데 네. 치유, 위로와 네. 치유를 경험하고서 나도 누군가를
2: 그럼요.
0: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네. 가수가 되겠다.
2: 네네네. 네.
0: 어떤 사례였습니까?
2: 제가 이제 목 디스크도 아주 심한 상태
0: 네.
2: 예전에
0: 네.
2: 아, 일단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누우면 누가 부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음악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한 다음에 한 2년 3년 정도 열심히 방송하는데 이 눈이 실명될 뻔했습니다.
0: 또 왜요?
2: 네, 신경성으로.
0: 오 저런.
2: 그래서 눈이 그래 그때부터 이 안경을 쓰게 됐습니다.
0: 아~
2: 그래서 이제 한 2년 3년 정도 치료를 해서 좋아졌는데 다행히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0: 예.
2: 그리고 이제 안경을 벗으면 이 불빛을 못 봐요. 첫째.
0: 지금 현재도요?
2: 네네요. 그래서 제가 꼭 할 수 없이 쓰게 됩니다.
0: 그럼 안경 벗으면 제가 한 1m 떨어졌는데 제 얼굴이 인식이 안 되세요, 그러면?
2: 아니, 보이는 건 보여요.
0: 네.
2: 치료를 충분히 했어요. 근데 예. 이렇게 눈을 감아버려요.
0: 네. 그러시구나.
2: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우리 대중가요.
0: 그러시다가 이제 네네. 나도 가수가 돼서 남한테 위로를 주는 그럼요. 가수가 되겠다.
2: 네. 아니 네. 음악이 정말 치유가 된다. 치유가 돼요.
3: 저 혹시 고지혈은 안 될까요? 이게
2: 고지혈도
3: 노래,
2: 돼요.
3: 노래들을.
2: 아니 정말. 고지혈은
0: 치료가 되는
2: 음악을
0: 거야?
2: 음악을 들으시면서 네.
3: 피가
2: 바닷가를 걸으세요.
3: 아 기름이 막 녹습니까 몸속에?
2: 바닷가 대신 그 바닷가를 걸으시면 네. 이 그냥 맨발 걷기보다 황토길은 2배, 바닷가는 10배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 네.
0: 그 지금부터 자 실버들 자, 민서연 씨 30초 셀프 PR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 아유 안녕하세요.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가 말씀했던 대로 희망과 여러분들께 정말 용기를 주는 제 노래 들국화처럼 활짝 피어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여기 민서연 씨 타이틀 네. 여기 갖고 오셨는데 CD로 여기 들국화라고 했는데
2: 네네.
0: 본인의 이제 대표곡인가 봐요.
2: 네, 7집.
0: 7집에.
2: 네네. 네,
0: 그렇군요.
2: 네.
0: 여기 이제 조금 이따 불러주실 거죠?
2: 네네.
0: 본인 노래니까
2: 네네.
0: 첫 라운드에.
2: 네네.
0: 이 노래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용기와 위안을 얻게 된다.
2: 네.
0: 이런 말씀이네요.
3: 자, 이 곡은 작사, 작곡은 어떤 분이 해주셨나요?
2: 작사는 그 신복동이라는 스님이세요.
3: 아, 스님이?
0: 작사 신복동, 네. 작곡 황선우. 편곡 정경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신복동님이 스님이세요?
2: 스님이신데 시를 지으셨어요. 시를 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 중에 들국화라는 시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제가 노래로 부르면 안 될까요? 했더니 회의 승낙을 해주셔서 황선우 선생님 돌아와요 네. 부산항의 작곡가
0: 예, 예, 예.
2: 황선우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정말 이렇게
0: 작곡을 해주셨고 정경천 선생은
2: 정경천 편곡을 하셨어요.
0: 정자르트 정경천 네, 루자르트 선생이 편곡을 해줬고 옷을 입혀줬고
2: 네네.
0: 이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깔리기만 들었는데
2: 네, 감사합니다.
3: 자, 저희 일구 행디님 지금 우리 맞은편에 가수 네. 남산 씨가요.
0: 네.
3: 지금 말을 못해서 미치려고 그러거든요.
4: 아 그게 아니고요.
3: 어떻게 안절부절을 하시는
4: 민서연 그 가수님이 네. 오랜만에 됐는데
2: 네.
4: 말도 잘하고
2: 아이, 감사합니다.
3: 잘합니다.
2: 아,
3: 저희가
0: 오랜만에 됐다고요? 전에.
2: 원래 아는 사이예요.
3: 아,
2: 25년 전에.
4: 옛날에 동문서 하던 네. 그런 그 가수기도 하죠.
0: 동문서가 어디 학교에서?
4: 아니 학교가 아니고
0: 가요계
4: 작곡가 선생님들 한 작곡가에서 네, 노래도 아~ 작곡받고 같이 배우고 그랬죠.
2: 네네네.
0: 어디서요? 어디
4: 그 차태일 선생님이라고 둥지 작곡가
2: 제가
4: 다이아나
2: 그때는 곡을 주셨는데 제작을 안 했어요.
3: 자, 그러면 일단은 네네. 일단 인사는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2: 네.
3: 자 실버들 힘든 싱어
2: 네.
3: 오늘 2승에 도전하시는 아이고 형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4: 아 계셨습니다.
3: 남산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이 노래를 가지고
2: 정말 너무 좋아요.
4: 정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 가요를 만들고 싶은 국민 가수가 되고 싶은. 나에게 도전이 있다면 1%의 가능성을 실현시키고자 힘든 싱어에 흔들어서 나왔습니다.
3: 자, 남산 씨입니다, 여러분.
2: 네. 네.
3: 저기 꼭 요거를 사전에
4: 네.
3: 저희 제작진들에게 그 질문지를 아예 주셨다 그러네요.
4: 네, 네.
3: 요거는 꼭 좀 질문을 해달라.
4: 그렇죠.
3: 네?
4: 네, 예.
3: 어떤 질문인데 이게 2026년에 그 7월 10일 날 남진 콘서트 초대 가수로 출연하신다?
0: 여보세요. 2020년 7월 10일 두 달 뒤인데.
3: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0: 과거형으로 미뤘는데 2026년이 아니겠지.
4: 우리 김태발 그 선생님께서 지금 대본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3: 2026년 네. 7월 10일.
4: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스케줄이고
3: 네.
4: 그 지나온 그 두 가지 저한테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걸 질문해 주셔서.
3: 두 번째 질문. 그럼 일부 연기한테가 가셔야 되는데 그 두 번째 거는 지금 진행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4: 아니 두 분이서 잘 오늘 편이가 잘 안 맞아요.
3: 형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4: 어두워요 선생님.
0: 아니 뭐야 이 질문이 누가 만든 거야? 돈가스지. 예? 자, 두 번째 질문 요거랍니다. 살아오면, 네. 이건 뭐 물어봐 달라고 그러니까.
1: 아, 예, 예. 해야죠, 예.
0: 예, 두 번째 질문이 이거래요. 예, 뭐 지금 뭐 국감 증인 아니야? 살아오면서 고마운 분 두 분이 계시다. 누구세요?
4: 아,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수업력 없어서 못 내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1년 동안 저 수업료를 내주셨어요.
0: 고등학교 예, 예. 몇 학년 때요?
4: 고등학교 2학년 때죠.
0: 2학년 때?
4: 예, 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조명래 선생님이신데 그 나중에 이제 찾아뵈려고 했는데 벌써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0: 아이고. 네. 그러시고. 고등학교는 어디세요?
4: 그 대전 대신고등학교 나왔습니다.
0: 대전에 있는 대신고등학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가수 남산 씨가 이제 오늘 이기면 이제 2승을 거두는 겁니다. 예, 예. 자, 아니면 새로운 도전자 민서연 씨가 첫 승을 할 것인지. 자, 오늘 이제 남산 씨와 민서연 씨의 애들은 가라! 실버들 힘든 싱어 라이브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0: 참여 방법 안내해 주세요, 태발 씨.
1: 자,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데 저기 일단 지금 3031님께서 네. 처남이 계세요, 혹시 처남?
2: 처남 있죠.
1: 어, 처남께서 네. 직접 문자를 주셨는데요. 아, 예, 예. 어, 2승 못하면 어, 똑같이 읽어드릴게요.
2: 예, 예.
1: 집에 오지 마셔. 어?
3: 집에 오지 마셔.
2: 처남이. 가고 안 가고는 내 소관입니다.
1: 사이가 안 좋네. 아무튼 집에 오지 마세요.
2: 아, 예, 알겠습니다.
1: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직접 이렇게 집에 오지 마셔 하면서 한 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응원 문자 50%, 자격증 점수 50% 합쳐서 오늘의 우승자를 뽑게 되는데요. 무료 문자, TBS 앱,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샵 0951로 50원의 유료 문자, 1번 남산, 2번 민서연,
3: 네.
1: 2번 민서연, 이렇게 이름이나 번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자, 1라운드 대결 이제 할 건데, 1라운드는 저희 실버돌 힘든 싱어 규칙상 본인들 노래랍니다.
3: 네.
0: 그래서 본인들의 대표곡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먼저 도전자부터 저희가 하니까, 민서연 씨, 아까 얘기한 대로, 네. 네, 많은 분들한테 용기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네. 예, 스님.
3: 예, 작사, 시.
0: 신복동 스님께서 곡을 작사를 하시고, 황선우 선생이 작곡을 하고, 정경천 씨가 편곡을 한 들국화.
3: 네.
0: 자,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민서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부탁합니다.

0: 자, 첫 번째 오늘 민선 씨 본인 노래 들국화 잘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들국화처럼 다른 초록 생명들이 이제 다 죽어가고 신음할 때 네. 들국화처럼 오뚝 솟아서 예. 멋진 그 표상이 되고 싶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1: 네네.
0: 듣고 있으면 진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1: 네, 위로가 되시죠.
0: 그래요.
1: 네. 예. 제 노래비도 있습니다. 충남 보령?
0: 보령에?
1: 보령이 충남이죠.
0: 그렇죠. 예. 맞아요.
1: 네, 맞아요.
0: 긴장하지 마시고.
2: 대천
1: 보령. 네.
0: 말씀해놓고 나니까 충남이 아닌 것 같아요.
1: 충남이지 깜짝.
0: 맞아요, 보령. 언제 네. 보령에 노래비가 생기게 됐나요?
1: 그 작사 선생님께서 예. 거기에 이제 시비를 쭉 그 몇 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쪽에서 협찬을 좀 해주셔서.
0: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 문자 좀 소개 좀 해볼까요? 예.
3: 작사는 스님이 하셨는데 우리 민서연님 노래를 지금 듣고 있는데 야 마치 어디 여기 상암동에 무슨 조그만 샘물교회 권사님이
1: 아, 네.
3: 특송하는 느낌이었어요.
1: 네.
3: 네. 진짜로. 아니, 말씀하셨던
1: 아, 네. 나와요?
3: 예, 그럼요. 아, 네. 예. 긴장 많이 하셨어요.
1: 아, 제가 긴장했어요.
3: 네.
1: 아, 이게 떨려요. 거기서.
0: 저 긴장을 하신 것 같아.
1: 안 떨어야 되는데 왜 떨려. 네. 우리 남산 충분히 제가 1등 하기를 바라는데 마음이.
0: 아니, 그런 얘기는 하실 거 없고 네. 편하게 지금 뒤로들 아. 이렇게 걸터 앉으시고
1: 네.
0: 뒤로 예, 편안하게 앉으셔서 두 번째도 노래해야 되니까
1: 네.
0: 긴장하지 마세요.
1: 네네네. 네.
3: 자, 그리고 문자 주신 분 중에서 전원일기의 그 중견 배우 선생님 닮으셨다고.
1: 아, 네.
3: 누구신지 아시죠?
1: 전원일 중견 배우.
3: 중견 배우 중에 좀 닮으신 분 계신데.
1: 저기.
3: 그 선생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닮으셨다고 네. 문자가 아유, 와 있고요. 그리고
1: 감사합니다.
3: 가수. 신소문 TV에서 네네네. 최고 최고입니다. 들국화 아, 네. 대박.
1: 아, 감사합니다.
3: 혹시 우리 민서연님 유튜브 하십니까?
1: 저 안 해요.
3: 예, 네, 안 하시는데 유튜브에서 응원 주십니다.
1: 네,
3: 지금.
1: 네, 제가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3: 4222님께서 와우 민서연 가수님 반갑습니다.
1: 아, 네,
3: 2번
1: 반가...
3: 민서연 가수님 응원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3: 1승 가자 해주셨고요. 6524님께서 민서연님 한 표요. 그리고 아 여기 있네요. 전원일기에
1: 네.
3: 동네 아주머니로 종종 나오셨는데 이미지가 아 기억났어.
1: 누구?
3: 이순아.
1: 아 이순아. 네. 아, 네네네.
0: 맞아요. 그래 맞아. 안경 끼시 그러니까.
1: 안경 끼니까 아. 제가.
0: 저도 어서 많이 뵌 분 같다 그래. 했더니 네. 저는 이게 나왔던 그 배우분이랑 아, 비슷하게 네. 생겼어요.
3: 지금 사진 보여주세요.
1: 제가 예전에 30대는 김희자 선생님, 김희자 선생님 맞죠? 전원일기에.
3: 김혜자.
0: 김혜자. 예, 김혜자 씨.
1: 혜자 네. 선생님 닮았다고 그랬어요.
0: 그랬군요.
3: 저기요, 이순아 선생님 좀 가까우시네요.
1: 예, 예. 지금 화장이.
0: 알겠습니다.
1: 자, 감사합니다.
0: 첫 번째 곡 잘 들었고요. 자, 이제. 1승을 기록하고 있는 네, 남산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자, 옷이 뭐 의상이 그냥 번쩍번쩍합니다.
1: 너무 멋있어요. 예,
0: 본인의 노래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예?
1: 가는데.
0: 오는데.
1: 오는데?
3: 오는데. 예.
1: 차만 타면 오는데.
0: 고향인데 차만 타면 오는데 왜 이렇게 못 오냐 이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죠? 남산 씨가 부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의상 반짝이 대단합니다.
3: 지금 말씀을 많이 못하셔서 지금 초체에 계세요 지금.

사면 오는데 왜 내가 자꾸 못 오냐. 차비가 없어서 못 오냐. 어때 댄스 나옵니다 지금.

0: 많다면 오는데. 아, 송대관 씨가 생전에 입었던 옷을 입고 하시니까 그 얘기를 아까 하고 나서 노래를 들어보니까 마치 송대관 형님이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 같고.
1: 예. 그 선배님께서는요, 옷이 뭐 한 룸에 예. 그 가득 찼었는데 네. 생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안 입는 것들 정리해서 버리시면 어떻겠냐고 네. 말씀하시면서 이건 내가 살아온 역사다. 인생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혼났습니다, 제가.
0: 그런데 이제 고인이 되고 나서 예. 예. 그렇게 이제 받으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남산 씨 의상이 멋있다고 하던 문자를 많이들 보내주셔서 그래. 아,
2: 고맙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3: 오생무지개님이 남산 가수님 의상 좋고 노래 좋고.
2: 노래 좋고.
3: 저분 목소리 좋고.
2: 대박.
3: 어떻게 알았었어요? 대박이네요. 예. 그리고 3228님께서 안녕하세요. 그 서울교통방송 청취자 김유경이라고 합니다.
1: 아, 예. 아, 네.
3: 진행하시는 그 최일구 앵커님 목소리가 너무 참 좋으시고.
0: 아유, 고맙습니다. 네,
3: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일구 앵커님, 그 이 진행하는 이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0: 이종황 아니야, 지금? 아, 그래.
3: 덕분에 행복한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수 남산에 차면 타면 오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응원하려고 왔습니다. 네. 모두 행복하십시오.
0: 네. 차만 타면 오는데.
3: 그리고 7773님께서 남산님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지금?
1: 저 선생님 좀 저렇게 노래 부르시면은 네. 오늘부로 금지곡됩니다.
3: 좀 불편하신 거예요?
1: 아니 뭐 불편하기보다는 감정이 있고 네. 노래는 맞고 멋있는데
0: 예. 남산 선생님 바로 2라운드 가야 되거든요. 네. 네.
3: 멋진 남산 가수 기세처럼 쭉쭉 올려갑시다. 그리고 4566님께서 돌고 돌아 차만 타면 오는데 계속 흥얼거리게 되네요. 국민가요 되시길 바라면서 네. 1번 남산 가수님 응원합니다. 네,
0: 국민가수 남산이 되길 바라면서 자 바로 이 기세를 몰아서 2라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선 씨 이제는 네. 커버곡을 해야 됩니다. 다른 네. 가수의 노래 어떤 곡 하실 거예요?
2: 제가 태진아
0: 선생의
2: 가버린 사랑.
0: 가버린 사랑.
2: 네.
0: 아이, 좋습니다. 예. 이제 떨리세요, 안 떨리세요?
2: 이제 좀 덜 떨려요.
0: 아, 이제 하이파이브 네. 하고 일어나시고. 예. 자, 일어나서 준비 좀 해주세요. 민서연 씨가 2라운드 곡으로 태진아 씨의 가버린 사랑. 예. 2번 민서연입니다. 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박수!

0: 들었습니다. 아, 마이크 꽂아주시고 이제 앉아주십시오. 태진아 씨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네요. 네,
1: 가버린 사람이 있죠.
0: 전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노래 좋습니다.
1: 고차적이네요. 아,
0: 특히 저 고음 부분에 가서는 네. 태진아 씨의 특유의 그 가래 끓는 듯한 아, 그 네. 허스키. 네. 그게 그대로 나오시네?
2: 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자,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3: 자, 1232님께서 민서영님 이름이 그 오행으로 네. 좋은 이름을 가지셨대요.
2: 아, 네.
3: 민이 이제 숫자를 표하고 한자로 네. 서자. 형님 어려운 건 좀 읽어주세요. 참, 제발 좀. 아, 나 지금 도와줄 줄 알고 그만 기다려주세요. 아, 땀나네 진짜.
0: 아이가 민서영 그 한자 이름에 민은 예, 물수가 들어가 있고 서에는 금이 들어가 있고 아, 네. 세금이 영자에는 흙이 토가 들어가 있어.
2: 아,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하셨군요.
0: 물, 쇠, 흙.
2: 네.
0: 이 세 가지 이게 성분이 다 들어있대 이름에.
2: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아주 좋은 이름을 가졌다. 이러면서 네. 1232님이 네. 제가 말입니다. 네. 이름에 관심과 공부를 했거든요. 노래 아주 좋아요.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습니다. 네네네. 아유, 좋으시겠어요?
2: 고맙습니다. 네.
1: 음행오행이라고 하는데요. 음행오행. 사람마다.
0: 음행오행이요?
1: 네, 음행오행.
0: 음양.
1: 음양.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금이 네. 있으면은 물이 없고, 물이 있으면 네. 흙이 없고, 흙이 있으면은 그 나무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 민서연 아. 그 가수님.
0: 아, 이거 지금 남산 씨가 보낸 거예요, 이 문자?
1: 아, 제가 보낸 게 아니라 저는 그것도 알고 있죠.
0: 아니, 저분은 말이야, 네. 남자님은 네. 라디오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다섯 가지를 다 갖춘 사람 없어요.
2: 아, 네.
0: 아, 됐어요.
1: 네, 네.
2: 감사합니다.
3: 자, 2087님께서 네. 이런 가수가 있다니.
2: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3: 네, 그리고 3824님께서 네. 피를 토하는 노래네요 네. 하시면서 네. 2번 응원해 주셨어요.
2: 아니
3: 네.
2: 너무 감사합니다.
0: 두 번째 노래할 때는 좀 덜 떨리신 것 같아요. 확실히
2: 네,
0: 제가
2: 조금은
0: 봐도.
2: 조금은 덜 떨렸어요. 근데 이 마이크는 좀 흔들렸어요.
0: 그건 뭐 어디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근데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0: 가만히 보니까 옛날 생각이 스튜디오에서.
1: 네.
0: 지금 저 남산 씨는 송대관 씨 생전에 그 의상을 입고 오셨고.
2: 네.
0: 그 다음에 민세현 씨는 태진아 씨 노래했단 말이에요.
1: 네.
0: 이 두 분이 생, 저기 송대관 씨 생전에.
1: 아, 맞네.
0: 트롯계 라이벌이었잖아요.
1: 아, 저 생각, 정말.
2: 그 송대관 가수님은.
0: 마치 지금 송대관 태진아 씨가 이 스튜디오에.
2: 송대관 가수님은 네. 평소에. 태진아 선배님 보고 내 보조 가수인데 내 팀을 쫓아다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재밌게 하시고
0: 태진아 씨는
2: 태진아 선배님은 내가 키웠다고 그러면 서로 이제
1: 아, 난 거꾸로 우리 남산이가 나를 키워주세요.
2: 아유, 별 말씀을
0: 내 아버지도 아니고.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두 번째 네. 곡입니다. 자, 남산 씨 무슨 곡 하실 거예요?
2: 그 저리가라는 노래 있어요. 남진 선배님이에요.
1: 아,
0: 저리가?
2: 네, 저리가라는 것은 이제 미워서 저리가가 아니고 네. 옆에 두고 싶은데 옆에 두지 못할 그런 상황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인데
0: 미워도 다시 한번
2: 그렇죠.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정말로 애절하게
3: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시는 거죠?
0: 이제 반어법이지.
2: 구체적인 반어법. 사정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으니까요. 네. 이거 대본을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네.
0: 반어법이야. 같이 있고 싶은데 그렇죠. 못 있게 된 상황.
1: 저리가 있어.
2: 사연이 있고 네,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1: 사랑하지만
0: 그런 사연 가지신 인연은 있으신가요?
2: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있겠죠.
0: 아, 있으시구나.
2: 예, 예. 예. 저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0: 그러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는 얘기야. 남산 씨의 사연이 있는 노래입니다. 저리가 예. 이리와 저리가 듣겠습니다. 박수. 1번 남산 씨입니다.

0: 좋습니다. 남산 씨. 두 번째 곡으로 남진의 저리가. 네. 남진 남산 이름도 비슷하고 목소리에서도 그죠?
1: 맞아요. 예, 예, 예.
0: 남진 선생님의 그 목소리도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1: 그 남진 선생님이 이제 이거 호흡을 끌었다가 당겼다가 싹 뱉었다가 질렀다가 하시는 거 잘 하시는데 남산 가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네요.
0: 그렇군요.
1: 네.
2: 그 제가 원곡 그 작곡하시는 분께서 노래를 배웠거든요.
1: 네. 아.
2: 근데 이제 그 남진 선배님하고 저하고 좀 스타일이 조금 그 부른 방법이 좀 틀리다고.
1: 그렇죠. 네. 아, 다른 거겠죠, 뭔가.
2: 네, 다르죠. 네. 선생님 약간 노래를 끊어서 하시고 저는 이어서 길게. 하고 그런 부분이 네, 좀 다르다고 해요.
0: 다른데 누가 더 잘한다 그런 얘기는
2: 아니 선배님 훨씬 그분 물어보시나
0: 깜짝 놀라시네. 그냥 물어봤어요.
1: 화들짝 놀라시네.
2: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데.
1: 저희 남진 선생님 연결할 수 있어요?
2: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네.
3: 아 근데 너무 노래를 네. 맛있게 정말 감성 있게 뭔가 감동이 돼요.
2: 저도 옛날에는 그냥 선배님 노래만 따라 불렀는데 역시 작곡가 원곡자한테 직접 배우면은 그 네. 맛과 멋을 네. 테크닉을 네. 그 기교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그것만 살려주면은 그 노래가 살거든요. 네.
0: 남진 선생 하면은 뭐 제일 먼저 어렸을 때 저희 중학교 때부터 나왔던 노래.
2: 저 푸른 처리에 푸른 초류에 그 짜리짜리짜리 했던 집을 짓고 짜리짜리짜리
1: 무슨 장소팔 고추주자예요 지금? 네.
0: 저기 말해요 남산씨 네. 기왕 그렇게 부르신 김에 오늘 만약에 2승을 거둬서 네. 다음 주에도 만약에 출연이 다음 가능하면
2: 다음 주에는 빠른 노래로 둥지를 부를까 합니다. 된다면
0: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그게 아니고 만약에 된다면 네. 저 푸른 초원이 어떠냐.
2: 아, 예, 님과 함께 부르죠 뭐. 네.
0: 왜 이렇게 뭐 줏대가 없으세요?
2: 예?
0: 줏대가 없으시죠?
2: 아니 뭐 둥지도 있고 님과 함께 있고 뭐 계속
0: 알겠습니다.
2: 부르게 네. 된다면.
1: 근데 이거 MR은 혹시 오리지널인가요? 우리 남진 선생님
2: 오리지널이죠. 저 선배님이 이걸 주셔가지고
1: 남진 선생님이?
2: 아 그러죠.
1: 오 진짜요?
2: 오리지널 아니면 저는 그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0: 아 남진 선생님하고도 아는 사이구나.
2: 아 그렇죠. 그 작곡가 선생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선배님 노래도 저도
0: 작곡가님이 어느 분이세요?
2: 둥지 작곡가 차태일 선생님이시고 요리 민서연 가수님도 그 노래를 받으셨어요.
3: 신곡 빙고 빙고를 이번에 받았어요.
0: 빙고?
3: 네.
0: 오케이 빙고.
3: 빙고.
0: 빙고.
3: 빙고.
0: 그 노래 그러면 만약에 오늘 첫 승을 거두시면 다음 주에 만약에 나오신다면 빙고. 다음 주에 빙고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3: 아, 네. 괜찮습니다.
0: 아, 제목이 와서 빙고네. 네.
3: 빙고예요. 네. 우리 인생이 빙고잖아요.
0: 그렇죠.
3: 빙고.
0: 인생 빙고다. 그것도 진짜. 노래 제목 괜찮다. 인생은 빙고다.
3: 빙고.
0: 그럼 네가 한번 해봐.
3: 빙고.
1: 그러니까 예.
0: 작곡을 한번 해봐. 네. 인생은 빙고.
1: 막판에 분위기 좀 다운되고 남은 있어요.
2: 남은 따라가 봐. 네네네.
0: 자 하셨어요. 이제 2라운드까지 마쳤습니다. 자 소감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전하는 말씀이 있다고?
1: 네.
0: 우리가 언제 이런 게 생겼어?
1: 야, 진짜 전하는 말씀이 저희 이제 생겼습니까?
0: 우리가 뭐 전하는 말씀이다 했어?
1: 아, 제발 좀 있기를 바랬는데.
0: 아니, 별거 아니고 선거 방송 예고하는 거라. 저기 아, 예. 20초씩만. 네. 오늘 소감이 어땠어요?
3: 아,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출연을 하니 너무 저는 행복해요, 무조건. 그리고 우리 남산 우리 선배 같은 동료죠?
0: 네.
3: 아, 동료라고 하면 되겠어요.
0: 잘했다. 이렇게 하시고.
3: 예, 너무 잘했어요.
0: 자, 또 네. 남산 씨.
2: 차만 타면 오는데 가면 것을 인격 폭발하고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보니까. 우리 허리케인 그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0: 저기 앞에 민서연 씨한테 덕담해 주셔야지.
2: 아, 원래 또 인물도 출중하시고 네. 노래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0: 네. 네.
2: 요 보이는 라디오 다 보고.
0: 알겠습니다. 아, 지금 남산 씨가 2승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네. 덕담하는 걸 놓치셨어요. 자 간만에 지금 허리케인 라디오에 전하는 말씀이 있답니다.
3: 네네네.
0: 자 듣고 나서 바로 대결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4: TBS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6.3 지방선거 공동 개표 방송 2016 시민의 선택 시선을 방송합니다. TBS의 저력과 한겨레의 시선으로 고품격 방송을 약속드립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TBS 라디오와 TBS TV, 유튜브 그리고 한겨레 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최고의 하이킨 라디오.
1: 자, 임재발 씨.
2: 예.
1: 오늘 승자 누군지 발표하십시오.
2: 자, 오늘도 아주 각기 아주 다른 개성들로 마음껏 보여주셨는데, 오늘의 우승은? 와.
1: 아유, 남산 씨 축하합니다.
3: 고맙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께 기쁨을.
4: 아, 차만 타먹는데 그 히트하는 그날까지 네. 열심히 해서 우리 네. 팬 여러분께 보답 드리고요. 열심히 하도록
1: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국민가수로 바로 등극하시길 바랍니다.
2: 지금 너무 많이 타서 멀미나요, 지금.
3: 국민가수로
4: 차만 타면 상암대 올 수도 있잖아요. TBS 방송에.
1: 자, 민산 씨는 네. 많은 분들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3: 네네네.
1: 이름풀이까지 해주시고 그랬는데 아, 아깝게 우승은 놓치셨어요.
3: 아, 네,
1: 다음에 이제 패자부활전에 꼭 나와주시고
3: 네,
1: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아니, 오늘 이렇게 와서 이 허리케인 방송을 직접 참여를 하니까요. 새롭고 너무 좋습니다.
1: 예.
3: 방송도 너무 진행을 잘해주시고.
1: 고맙습니다.
3: 최일구 선생님, 예. 김태발 선생님.
1: 예, 김태발. 예, 예.
3: 조남이 하도 특이해서 아까 옆에 계시는데, 예. 김태발.
1: 조남은 워낙은 김태현인데,
3: 아.
1: 제가 태발이 그러는 거예요.
3: 아, 그래요? 예.
1: 여기 그리고 아까 사다 주신 딸기 주스.
3: 네, 네네.
1: 이거 원액 아주 맛있더라고요.
3: 원액입니다. 네.
1: 아니, 다음 주에 또 드시면, 다음 주에 또 얻어먹을 거예요.
2: 그러면 남산 씨 못 나오게 하고 패자부활전 다음 주에 하자. 남산 씨는 그럼 다음 주에 둥지 불러주실 겁니까?
4: 아, 예. 다음 주에
2: 님과 함께.
4: 예, 님과 함께 둥지 두 곡 중에 한 곡 부르겠습니다.
2: 아, 알겠습니다.
1: 네. 아직 결론은 못 냈어요, 그러면? 아니, 다음 주에 해봐요, 생각해봐서. 네,
4: 이틀만 고생해봐요.
1: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예, 오늘 끝곡은 남산의 국민 가요죠?
2: 저희끼리 국민 가요.
1: 국민 가수, 남산의 국민 가요. 차만 타면 오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남산 씨, 민산 씨 나와주셔서 고맙고, 힘내작곡가 김태발 씨도 고생 많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저는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2: 실버놀이 최고다!

0: TBS 캠페인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 도봉터널 출구 부근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주변 밀리지는 않지만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반대 의정부 방면으로는 장안교에서 중랑교, 월계일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홍지문터널 안 3차로에서 보수공사가 있고요. 뒤로 연희램프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월릉분기점에서 묵동나들목 양방면에서 어렵고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으로는 복정에서부터 속도로 문입니다. 또 청담대교와 영동대교 다리 건너기 북단에서 남단으로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감곡부근 1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으로는 경기 광주나들목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어서 불편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와 하이가 함께합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자리를 고민하는 언박싱 AI.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의 대표 이면수,
1: 공동대표 박근영입니다.
0: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싱크탱크인 AI 이코노미 인스티튜트가 2026년 1분기 글로벌 AI 확산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생성형 AI 사용률은 37.1%로 전 세계 16위를 기록했는데요. 전분기 대비 6.4%포인트 올라 18위에서 두 계단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증가율이 43%로 조사 대상 국가 중에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 1위는 세계 최초로 70%를 넘어선 아랍에미리트였고, 이어서 싱가포르와 노르웨이, 아일랜드, 프랑스 순이었습니다. 미국은 31.3%로 21위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사용률 증가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0: 그런데 그 속에서 격차가 드러났습니다.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노스는 사용률이 27.5%로 지난 분기 대비 2.5%포인트 증가했으나, 신흥국 중심의 글로벌 사우스는 15.4%로 1.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쳐서 선진국 대비 절반에 그쳤습니다.
1: 보고서는 전력 공급과 인터넷 연결성, 디지털 역량 등 기반 인프라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생성형 AI의 혜택이 불균등하게 분배돼 세계적 불평등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0: AI가 글로벌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게 될까요? TBS FM 95.1MHz 언박싱 AI를 통해서 지켜보시죠.
1: 오늘도 최신 소식을 전하는 AI 패치노트로 문을 열고, 이어서 AI 라운지에서는 인간지능연구소의 고문이신 법무법인 DLG의 안희철 변호사님을 모시고 AI 기본법 시대의 규제 방향에 대해 들어봅니다.
0: 저희 언박싱 AI는 유튜브와 팟빵,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0: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제 옆에 앉아계신 근영님과 함께 할 텐데요. 네, 오늘 첫 소식 뭔가요?
1: 네, 첫 번째 소식은 AI로 번 돈을 국민에게 나누자는 이공유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0: 아, 이거 정말 계속 시끄러웠죠.
1: 네, 최근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에 생기는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 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0: 네.
1: 다만 청와대는 곧바로 해당 발언이 내부 논의나 검토하는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공식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0: 이게 여러 가지가 좀 맞물린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뭐 청와대는 그 김용범 실장이 이야기한 그 이 개념이 초과 이익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쓰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뭐 또 최근에 또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그 성과급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1: 네, 우선 김 실장의 문제 의식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을 특정 기업만의 성과로만 볼 수 없다는 데 있는데요.
0: 예.
1: 반도체와 AI 산업은 기업의 투자와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의 기반과 뭐 인재, 연구개발, 그리고 공공 인프라 위에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그 성장의 일부는 국민에게도 구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국민 배당금의 예시로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예술인 지원, 청년 창업 자산, 노령연금 강화와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 등이 언급됐었습니다.
0: 사실 이런 거를 하려고 뭐 법인세도 이미 걷고 있고 뭐 다양한 제도들을 하고 있는 건데 참 조금 그 시장에서는 반응들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1: 네, 특히 이 발언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면서
0: 네.
1: 시장에서는 기업의 이익 환수나 또는 새로운 과세 논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0: 그렇죠.
1: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AI 붐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 관심이 집중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투자자들도 이걸 정부가 AI나 반도체 기업의 이익 배분에 개입하려는 신호로 좀 받아들였고
0: 네.
1: 실제로 코스피도 장중 8000선을 눈앞에 뒀다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네, 그때 보니까 뭐 우리나라 뉴스뿐만이 아니라 외신에서도 특히 투자를 중심으로 한 외신에서도
1: 네.
0: 이 소식을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던데요. 얼핏 들으면 그냥 AI로 돈 많이 번 기업의 이익을 국민에게 뿌려주자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돈이라고 봐야 할까요?
1: 네, 일단 단순히 기업이 번 돈을 바로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그런 이야기로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네, 조금 더 크게 보면
0: 예.
1: AI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막대한 이익을 사회 전체와 어떻게 좀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문제제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0: 그렇군요.
1: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업의 투자나 기술력만으로 성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국가 산업 기반과 뭐 여러 인프라의 뒷받침을 받아왔습니다.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이 일부 기업과 주주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맞는지
0: 네.
1: 이렇게 AI 시대의 그런 혜택들을 국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전체적인 구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것인데요.
0: 네.
1: 다만 국민 배당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강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0: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이 사실은 국가의 다양한 제도들, 뭐, 그리고 다양한 어떤 지원들로 이제 만들어지기는 한 것이죠.

0: 뭐 우리나라
1: 네.
0: 지금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상하 수도를 굉장히 더 크게 확충도 하고 전력망도 세우고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돈들과 저기 시설 투자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이 논의가 단순히 이 김용민 실장 혼자만의 발언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 청와대는 뭔가 좀 정리를 하라는 것 같았는데 이게 여러 장관들의 입에서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 같거든요.
1: 네.
0: 네, 어떻습니까?
1: 최근에 백영훈 과기부 총리도 그런 미국 경제 금융 채널인 CNBC 인터뷰에서 비슷한 문제 의식을 밝혔습니다.
0: 그렇군요.
1: AI가 만든 부가 일부 초대형 기업에만 집중돼서는 안 되고 국민 전체의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요. 특히 배부 총리는 그런 삼성전자 파업도 AI 시대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변화 일부로 봤는데 이는 앞으로의 갈등들이 단순히 임금 인상률 문제가 아니라 AI가 만든 생산성 향상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노동자의 전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의 문제로 좀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또 보니까 저기 노동부 장관께서도 조금씩 말을 얹고 계시는 것 같고,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나의 기업, 하나의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은 보통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그 논의들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이 원유의 이익을 어떻게 나눠 쓸지를 갖고 논의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과연 이 논의를 성숙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다음 소식은 AI가 선거운동의 판을 바꾸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인공지능 AI가 선거운동의 핵심 화두로
0: 아,
1: 떠올랐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포털과 댓글이,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유튜브가 주요 변수였다면, 이번에는 AI가 선거 전략과 현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에 각 정당들도 AI 활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별 유권자 특성과 현안을 분석하는 전략 지도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 유권자가 정책을 제안하면 AI가 내용을 정리해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역 인구 구조를 반영한 가상 유권자 집단을 만들어 선거 전략을 미리 실험하고 있고, 또 AI 정책 비서를 통해 후보별 동선과 메시지, 민심의 흐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후보 전용 AI 선거사무장 앱을 만들었습니다. 유동인구와 민원 발생 지점을 분석해 효율적인 유세 동선을 짜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일부 후보들은 AI를 활용한 뒤에 유세 동선이 더 구체적으로 짜게 됐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었다는 그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0: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홍보를 효과적으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기억도 하시고 인상에 깊게 남기게 된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지선에서는 뭐 각종 기초지자체 그리고 광역단체 뭐 시의원, 도의원, 뭐 구의원도 뽑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모두 선거운동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보니 이 AI가 좀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변화들이 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선거운동이 기존에는 일부 후보자들의 그런 경험과 감회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좀더 데이터 기반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0: 아,
1: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전에는 후보나 캠프가 오늘은 어디로 가야지 유권자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을지, 오늘 어떤 메시지가 이 지역에 더 적합할지를 주로 현장의 경험들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0: 그렇죠.
1: 근데 이제는 AI가 유동인구나 지역 현안, 인구 구조나 민심까지 함께 분석해 선거 전략을 짜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0: 아하.
1: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를 더 강조해야 할지, 혹은 어떤 메시지가 더 효과적일지 등을 AI가 제안하면서 그런 정책과 메시지, 민심까지 선거운동의 여러 영역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그 선거 캠페인을 하던 과정에서 뭔가 데이터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그 당시에 되게 혁신이라고 여겨졌는데 지금은 이제는 AI로 그 분석을 더욱더 효율화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특히 이제 이 선거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 후보들에게는 이런 도구가 더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가요?
1: 네, 그 사례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정치 싱크탱크 밸리드가 함께 만든 블루메이트가 있는데요. 일단 블루메이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이 확정된 만 45세 이하 청년 후보자들에게 제공되는 AI 선거 지원 도구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일단 청년 후보자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대형 캠프를 꾸리기 어렵고 소수 인원이나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아무래도 자원이 없으니까요.
1: 네, 또 그러다 보니 그런 선거법을 검토하는 것이나 뭐 일정 관리, 홍보물 제작 같은

0: 반복적인 업무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1: 아, 그렇군요.
0: 블루메이트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고 또 주요 기능은 선거법 Q&A 복과 캠페인 일정 마감 관리, 네. 홍보 콘텐츠 자동 생성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특히 선거법 Q&A 복 같은 경우는 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마주하는 공식 선거법 관련 질문에 근거 조항과 함께 답변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런데 이 우리나라 선거법 기준들이 굉장히 좀 과한 해석들이 네. 많이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작은 어떤 그 차이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제 저기 당선이 취소가 되거나 뭐 그런 그 불이익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이런 민감한 영역에서 AI를 쓰면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굉장히 날카롭고 또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1: 네.
0: 일단 선거법은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작은 실수도 큰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AI가 잘못된 답을 하면 후보에게 실제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이거 뭐 다과 제공할 때 뭐 젓가락도 같이 주면 안 된다면서요.
0: 네. 그래서 블루메이트 같은 경우는
1: 네.
0: AI가 사실과 다른 답을 만들어내는 문제인 이른바 그런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데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공직선거법 조항뿐만 아니라
1: 네.
0: 그런 중앙 선관위 유권 해석 사례집과
1: 네.
0: 그런 Q&A 자료들을 정리해 활용했고
1: 네.
0: AI의 확신 정도가 낮을 때는 확신한다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1: 네.
0: 모른다고 답하거나 별도의 법적 자문을 안내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1: 아,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제 가짜뉴스나 뭐 딥페이크, 여론조작 같은 이런 AI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또 걱정도
0: 네.
1: 많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 AI가 이 선거운동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0: 네, 마지막 소식은 정부가 국가 차원의 AI 윤리 원칙을 전면 개편한다는 소식입니다.
1: 네.
0: 최근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AI 기본법 시행과 최근 AI 환경 변화를 반영해
1: 네.
0: 인공지능 윤리 원칙 초안을 마련했는데요.
1: 네.
0: 오는 7월 8일까지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이번 초안은 2020년에 발표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이어받되 생성형 AI 확산 이후에 새롭게 떠오른 문제들을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1: 네.
0: 정부는 AI의 혁신과 활용이 인간과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핵심적인 메시지로 제시했습니다.
1: 네, 이제 AI 기본법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AI 윤리 원칙도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서 활용이 돼야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들이 좀 들어가 있나요?
0: 네, 새 윤리 원칙은 3대 가치와 6대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1: 네.
0: 3대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네. 공공선, 그리고 기술의 신뢰성인데요.
1: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신뢰성.
0: 네.
1: 네.
0: 그리고 AI가 인간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1: 네.
0: 기술의 혜택이 특정 집단에만 쏠리지 않아야 하며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그런 방향입니다.
1: 그렇군요.
0: 또 이를 구체화하는 6대 원칙으로는
1: 네.
0: 인간의 자율성과
1: 네.
0: 프라이버시,
1: 네.
0: 공정성, 포용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 수명성이 제시되었습니다.
1: 네.
0: AI 과의존을 막고 개인정보와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호하면서
1: 네.
0: 알고리즘 차별을 줄이면서 또 AI 운용에 따라 에너지 부담과 안전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1: 일단 이렇게 들어보면 3대 가치와 6대 원칙이 거의 웬만한 이슈들을 다 포괄하는 아주 큰 원칙과 가치로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번 개편이 아까 앞서 말씀 주셨던 기존의 그 윤리 원칙과 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면 좋을까요?
0: 네, 일단 AI를 기술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적인 시스템으로 보겠다는 데 있습니다.
1: 네.
0: 일단 생성형 AI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AI는 뭐 검색과 업무, 교육 그리고 지금 선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1: 이제 뭐 거의 공기 같은 존재가 됐죠.
0: 네. 네. 그만큼 AI가 이제 잘못 작동을 하거나
1: 네.
0: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될 경우 그런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인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그렇겠죠.
0: 예, 정부가 인간의 존엄성과 뭐 공공선 그리고 기술 신뢰성을 상위 가치로 제안한 것은
1: 네.
0: AI 개발과 활용에도 사회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그동안에도 AI 관련 가이드라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 윤리 원칙이 좀 특별히 뭐 다른 점이 있나요?
0: 사실 그동안은 부처나 기관별로 AI 가이드라인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1: 네.
0: 일단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어떤 기준을 우선해야 하는지 혼선이 생겼습니다.
1: 그렇죠.
0: 이번 윤리원칙은 그런 개별 지침들을 묶어주는 상위적인 중거틀의 성격을 갖습니다.
1: 일종의 헌법 같은 존재인 거군요.
0: 네. 또 특히 AI 기본법 시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한 선언에 그치기보다는 앞으로 각 부처와 산업이 어떻게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기준을 줘야 하는지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1: 그렇군요. 이게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을 한 번에 묶어주는 뭐 일종의 헌법 같은 네,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듯이 이 AI 시대에는 이 기술력만큼이나 이 신뢰와 책임, 이 투명성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지고 있다. 뭐 이런 네.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특히 AI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더 좋은 모델을 만들고 더 빠르게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만이 아닌데요.
1: 네.
0: 저희 인간지능연구소도 계속 언급을 한 것처럼 네. 이 기술을 얼마나 투명하고 또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1: 우리가 그 기술을 신뢰할 수 있어야 우리가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잘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확실히 이 기술을 위해서라도 이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번 이 AI 윤리 원칙이 앞으로 우리 AI 시대의 기본 질서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 2주간의 AI 주요식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게 소개해주신 박근영님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소식 외에도 인간지능연구소의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1: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자아이들의 Change.

0: 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네, 요즘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각 기업들, 이 행정 각 분야, 이 모든 분야에서 AI를 도입하는 AX, 그러니까 AI 트랜스포메이션 정책에 정말 모두들 진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편리해지는 건 참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거 이대로 괜찮나? 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지? 뭐 하는 걱정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가는데 법은 거북이 걸음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0: 네.
1: 하이의 고문이신 법무법인 DLG 안희철 변호사님인데요. 안희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0: 네, 변호사님. 네,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드디어 AI 기본법이 이제 생겨서 이게 작년에 공포되고 또 올해 1월에 시행이 됐는데요. 이게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또 기업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2: 예, 사실 이 인공지능 기본법이 한국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왜 이제 시행되냐라는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0: 네.
2: 사실 EU에서 AI 기본법이 딱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한국이 사실상 두 번째라고
0: 그렇죠.
2: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겁니다. 속도적인
0: 그렇죠.
2: 측면에서는
0: 네.
2: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게 굉장히 느려요. 느림 보여서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0: 그렇죠.
2: 그래도 한국은 열심히 준비를 했다라는
0: 네.
2: 거고 이 AI 기본법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거는 포괄적인 규제 틀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아.
2: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 또 한국도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뭐 저작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다양한 법률에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다면
0: 네.
2: 요 법을 통해서 포괄적인 규제 틀을 만들었다라는 데서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0: 네.
2: 또 하나는 사실 AI 서비스란 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모든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잖아요.
0: 그렇죠, 글로벌하죠.
2: 그러다 보니까
0: 네.
2: 사실은 이 법 자체가 한국만의 법이 아니라 이 법을 지켜야지만 또 한국에서 문제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서
0: 그렇죠.
2: 글로벌하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서비스 제공의 어떤 기준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0: 네.
2: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인공지능 기본법이 보니까 저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인 시행이라 사실상 전면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최초라고 들었던
2: 맞아요.
0: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0: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기 앞서 저희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AI 사용률이 되게 높은 국가 중에 하나여서 먼저 이렇게 법을 시행을 하고 또 이렇게 사용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우리나라의 규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네.
1: 그런데 변호사님 그 법이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좀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0: 그렇죠.
1: AI는 좀 자고 일어나면 계속해서 나오는데 약간 벌써부터 법으로 규정을 해두면 우리 기업들이 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자충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0: 이런 예, 고민들이 맞습니다. 많죠.
2: 예, 맞아요. 네. 그래서 또 한국이 규제부터 시작했냐라는
0: 네.
2: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0: 네.
2: 왜냐하면 하도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무슨 놈의 규제가 이렇게 많아갖고
0: 네.
2: 스타트업 사업하기 어렵게 만드냐라고 하다 보니까
0: 네.
2: 또 AI가 대세인데 또 AI 산업마저도 규제 틀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0: 네.
2: 사실은 EU AI법이 단계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 그 법에 하고 비교하면 그 법과 비교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다라는 측면은 있을 수 있어요.
0: 네, 그래서 훨씬 지능 중심이라 말씀이시죠.
2: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근데 또 규제가 있어도 그 규제도 정도가 EU AI 기본법 보다는 약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 사실 들기도 하고
0: 네.
2: 다만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은 되게 뭐라 되게 이렇게 딱 콘크리트처럼 약간 좀 딱 정해지면 한번 정해지면 이걸 피해가기가 어렵잖아요.
0: 네,
2: 그런데
0: 경직되어 있죠.
2: 이 법을 AI 기본법만 만든 게 아니라 그 AI 기본법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만들고 나서
0: 네.
2: 그 밑에 시행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있고요.
0: 네.
2: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고시가 또 있어요. 그래서
0: 네.
2: 고시를 통해서 좀 더 유연하게 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0: 네.
2: 또 그 밑에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여러 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0: 네.
2: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뭐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이나 인공지능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0: 네.
2: 이거를 법률로서 너무 경직되게 모든 걸 규제하는 방법보다는
0: 네.
2: 그 법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0: 네.
2: 보니까 법률, 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 이렇게 이어지는 유연한 체계를 통해서 일단 최대한 부작용은 없애자라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예,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EU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각국들이 지금 AI와 관련된 어떤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모두 다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EU 같은 경우는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고위험 AI라는 그 정의를 따로 두어서 그런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규제를 두고 있는 그런 스타일로 조금 이제 엄격하게 네,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어떤 스타일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2: 말씀하신 대로 EU AI Act, EU AI법 같은 경우에는 네. 금지된 AI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가장 큰 차이예요. EU AI는 아예 금지된 AI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인간한테 큰 너무나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AI는 아예 금지시켜 버렸고요.
0: 네.
2: 그다음에 그 외에도 고위험 AI나 또는 범용 AI나 이런 단계별로 리스크를 규제하고 있는 게 맞아요.
0: 네.
2: 근데 이제 EU는 그래서 규제 중심의 AI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0: 네.
2: 일본은 사실은 이렇게 한국이나 EU AI법처럼 포괄적 규제 중심의 AI법이 아니라요. 여기는
0: 예.
2: 산업지능 활용 중심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0: 네.
2: 여기는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사실 일본이 그동안 AI 쪽에 약간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느렸었거든요.
0: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본법은 AI를 어떤 경제사회 발전의 기반 기술로 보고서 이거를 최대한 육성하자 쪽에 법을 맞췄어요. 초점을.
0: 아, 예.
2: 예.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주마다 법이 다르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0: 예.
2: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연방 차원의 단일하고 포괄적인 AI 기본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0: 아, 그렇군요.
2: 다만 뭐 국립표준기술연구소라고 해서 NIST라고 하는데
0: 예.
2: 여기서 AI 리스크 매니지먼트 뭐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만들어갖고
0: 네.
2: 이걸 갖다가 시행하자라고 하기도 하고
0: 예.
2: 주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아직은 산발적인 규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0: 미국 같은 나라는 예. 사실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다 허용되는 그런
2: 맞아요.
0: 나라잖아요.
2: 예, 맞습니다.
0: 그러면서 보면은 사실상 다 열려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네요.
2: 예, 사실상 예. 무방해요. 오히려
0: 네.
2: 그리고 미국은 AI 산업에서는 미국이 무조건 주도해야 된다라고
0: 그렇죠.
2: 그 방침이 가장 커요. 그래서
0: 네.
2: 사실은 AI 리더십을 미국이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EU와 미국이 서로 지금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아.
2: 네, 미국은 미국 AI가 세계의 최고가 돼야 돼.
0: 네.
2: 무조건 밀어붙여라는 방향인 거고요.
0: 그렇죠.
2: EU는 미국이 너무 앞서가니까 아예 자기네가 규제를 통해 갖고 속도
0: 네.
2: 조절을 시켜볼까라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2: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AI 회사가 유럽도 서비스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EU가 그냥 규제를 강하게 해버리면 미국 AI 회사들이 그걸 맞출 수밖에 없어요.
0: EU는 자기네들이 이 인공지능을 갑자기 개발해서 미국과 경쟁이 어려우니까
2: 그쵸.
0: 일단은 규제를 한번 걸어보자.
2: 그렇죠.
0: 라는 이제 그런 예. 방향이군요.
2: 예,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 규제 프레임이 약간 EU에 맞춰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0: 네.
2: 한국의 인공지능법도 사실은 기본법도 EU 쪽 AI 규제 프레임에 맞춰졌다라고
0: 네.
2: 보면 되는데
0: 네.
2: 사실은 중국이 좀 재밌어요. 중국은
0: 네.
2: 사실은 공산주의잖아요. 그리고
0: 그렇죠.
2: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가 하면 되는 겁니다.
0: 네.
2: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어떤 행정적인 규제,
0: 네.
2: 그다음 정부의 지침과 정부의 명령으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어요.
0: 네.
2: 그래서 사실 중국 정부가 야 중국 내에서는 데이터 그냥 학습시켜,
0: 네.
2: 데이터 수집해라고 하면은 다 수집할 수도 있고 학습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모델은 굉장히 차별성이 있는 모델인데 여기는
0: 아, 네.
2: 뭐 그러면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을
0: 네.
2: 완전히 중국 정부가 행정적 통제로서 가져가요.
0: 아, 그렇죠.
2: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중국 정부의 이런 방침이
0: 네.
2: AI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0: 그렇죠.
2: 예, 예.
0: 네, 그렇죠.
2: 그냥 뭐 밀어붙이면 되는 거고
0: 그렇죠.
2: 미국보다 더 강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면에서는
0: 네.
2: 중국이 그만큼 AI 산업에서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0: 그렇죠.
2: 들어요.
0: 최근에 그 KBS에서 나온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2: 네.
0: 전국 차원에서 이제 AI 활용법을
2: 네.
0: 그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약간 좀 소름이 좀
2: 네.
0: 돋았었거든요. 그래서
2: 맞습니다.
0: 중국이 그만큼 지금 AI에 진심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0: 네. 네.
1: 뭔가 듣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AI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닌가.
2: 맞아요.
1: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2: 우리 그 논의 되게 많이 했잖아요.
1: 네.
0: 그렇죠.
2: 맞아요.
0: 네.
1: 그리고 자칫하면은 좀 한국이 이도저도 아닌 그런 애매한 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0: 그러게 좀 절충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네.
2: 예,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줄타기를
0: 네.
2: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0: 네,
2: 생각이
0: 그렇죠.
2: 드는 게 산업 지능도 해야 되고 규제도
0: 네.
2: 해야 되고
0: 네.
2: 근데 규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규제 표준 기준에 좀 맞춰야 되거든요.
0: 그렇죠.
2: 아직까지는 그걸 잘 맞춰가면서도 네. 산업 진흥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0: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일부 기업들은 이 규정들이 조금 모호하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규제를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려고 할 때 고민을 해보니 아주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거를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쉽지가 않다라는 고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0: 뭐 이렇게 만들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안정성 확보 가이드라인,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네. 그다음에 고위험 인공지능 뭐 아니면 그 사업자 채무 네. 가이드라인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사실은 한국의 기업들이 크게 혼란에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낭만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이 디테일을 우리가 제대로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가이드라인 주지 않으면 네. 아예 AI 산업 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아주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또 요즘에 그 뭐 딥페이크부터 해서 AI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들 이제 좀 많이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 법에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0: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임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0: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도대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 네. 라고 하는데 이걸 좀 더 쪼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죠. 네. 그런데 그 사업자가 사실은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업자가 있을 거고
1: 네.
0: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업자가 있을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미 개발된 걸 이용해갖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아예 이 법에서는 인공지능 개발 사업자와 인공지능 이용 사업자를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0: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나눠서 각각 별개의 책무를 갖다가 규정을 하고 있고
1: 네.
0: 실무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개발한 자체에 대한 귀책 사유라든가 그거에 네. 대한 책임, 이용 사업자는 어쨌든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지 의무나 표시 의무나 위험 관리 의무나 또는 고객을 대응할 의무나 또는
1: 네.
0: 개인정보 처리 의무나 이런 것들의 책임을 갖다가 조금 더 명확하게 부담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함으로써 좀 더 명확한 책임을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우리가 뭘 따라야 돼?
1: 네.
0: 어떤 규제를 따라야 돼?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가야 돼? 또 중요한데 이거 안 지켰을 때 나에 대한 책임은 얼마나 커? 예,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해야 되는데 이걸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보시면
1: 그렇군요.
0: 됩니다.
1: 그렇군요. 예. 네.
2: 저희가 앞서 패치노트에서 다뤘던 그런 AI 윤리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0: 사실은 맞아요. 그 이 인공지능 기본법 자체가요.
1: 네.
0: 이거 자체가 AI 윤리 원칙을 토대로 그걸 가장 베이스에 깔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1: 그렇죠.
0: 그래서 네. 우리가 인간 존엄성, 사회의 공공성, 뭐 기술의 한목적성 이게 가장 큰 3대 원칙이고
1: 네.
0: 그 안에 구체적으로 뭐 투명성 원칙.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갖다 어떻게 이게 AI 기술이 돌아가고 있냐, 안정성, 책임성.
1: 네.
0: 지금 방금 아까 전에 질문하셨던 게 책임성 원칙에
1: 그렇죠.
0: 대한 거예요. 그다음 데이터 관리, 그다음에 공공성,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보호
1: 네.
0: 이런 것들이 다 AI 기본 원칙이 윤리 원칙인 거고요.
1: 네.
0: 우리 AI 인공지능법 이거 자체가 이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1: 네.
0: 앞으로 모든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모든 고시나 이런 것들이 이 원칙 하에서 이루어질 거다. 라는 겁니다. 예.
1: 네. 그럼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AI 기본법이 이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의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0: 예, 사실 한국 AI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이 규제 자체도 일단은 EU와 한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1: 네.
0: EU의 AI 액트와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의 규제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1: 네.
0: 그래서 물론 한국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을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다 따라갈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제 생각에는 한국 인공지능 기본법보다는 EU AI 액트에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1: 네.
0: 두 법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을 한국의 기업들이 지켜서 사업을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면
1: 네.
0: 전 세계의 웬만한 법률에는 저촉되지 않을 거다. 그 얘기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1: 아,
0: 그냥
1: 그렇군요.
0: 한국 기업들한테 야 걱정 말고 한국 법 지켜. 그러면 너는 전 세계의 웬만한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거야.
1: 네.
0: 라는 기준이 된다라는 면에서는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그렇군요. 사실 한국이 뭐 시장도 꽤 크지가 않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또 뭐 그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아니어서 사실 이런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끌고 가는데 약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0: 네. 네,
1: 어떤 하나의 기준점을 지금 제시해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군요.
0: 맞아요. 사실은 그런 종류의 법들이 크게 보면은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었어요.
1: 그렇죠.
0: 이 개인정보보호도 우리나라

0: 하나 이제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하나의 기업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규범 컴플라이언스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아, 우리나라 잘났으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한 게 전 세계의 규범과 거의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근데
0: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의 GDPR이나 뭐 미국의 각 주의 캘리포니아의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거의 유사하고 같은 흐름을 가져간다. 그런데
1: 예.
0: 그거의 또 다른 버전이 바로 이 AI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한국이 적절하게 방향성을 제시는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참 다행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변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현재 AI 기본법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하거나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예, 사실은 그 기업이 AI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이 법적인 구조나 규제 구조를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많이 그렇게 노력을 네, 하고 있는데요.
1: 그렇죠.
0: 사실은 서비스 출시 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규제하고 압박하고 그런 대응하는 방식의 규제나 법률이 아니라
1: 네,
0: 이 서비스가 이제 AI 서비스들이 이제 막 새로운 게 계속 나올 거거든요.
1: 그렇죠.
0: 새로운 게 네, 계속 나올 때부터 고용량 AI에 해당되는지 이거 네, 생성형 AI인지 아니면 개인정보 저작권 데이터 문제는 없는지 투명성이나 설명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계속 같이 호흡하면서 규제나 대응 방법이 설계돼야 된다.
1: 그렇죠.
0: 가이드라인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1: 네,
0: 정부기관이 야, 이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따라 라고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된다. 절대.
1: 그렇죠.
0: 이 서비스는 되게 다양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규제하고도 정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1: 네,
0: 그거 외에 되게 중요한 거는 산업별 규제하고의 정합성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 아,
0: 뭐냐면
1: 예,
0: 의료, 금융, 교육, 그다음에 인사, 채용, 네, 뭐 모빌리티, 콘텐츠, 공공서비스 등등
1: 네,
0: 각 분야마다 각각 별도의 법들이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렇죠. 특히 금융 이러면은 자본시장법도 있고
1: 그렇죠,
0: 어마어마한 법들이 있어요.
1: 네, 뭐 그렇죠? 전자금융,
0: 의료도
1: 거래법.
0: 의료법. 맞아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들에서 다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1: 네,
0: 인공지능 기본법이 뻑 들어와갖고 야 나만 따라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각 산업별 규제와 인공지능 기본법이 얼마나 정합성 있게 같이 돌아가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1: 그렇죠. 예. 이게 인공지능이 맞아요, 갖고 있는 범용성 때문에 이제
0: 맞습니다,
1: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군요.
0: 예. 근데 이거 진짜 어려워요. 저는
1: 그렇죠,
0: 이게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보는데
1: 맞아요.
0: 이게 과기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식약처, 고용노동부 여기하고 다 같이 호흡해야 돼요.
1: 다 묶여 있죠. 예.
0: 근데 사실은 에고가 정말 강해요, 다.
1: 그렇죠.
0: 그래서 야 우리 부처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왜
1: 그렇죠,
0: 니네가 말이 많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한
1: 그렇죠,
0: 얘기로.
1: 그렇죠.
0: 그러면은 중간에 낀 기업들은 야, 인공지능 기본법은 이렇게 하라는데 금융위원회는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고 도대체 난 뭘 따라야 돼?
1: 그렇죠.
0: 라고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1: 그렇죠.
0: 그렇다고 이거를 제일 위에 있는 대통령이 하나하나 니네 부처끼리 잘해라? 명령을 그때그때마다 할 수는 없어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끼리 서로 좀 잘 협조하면서 예측 가능성이 있게
1: 네,
0: 해야 되는데
1: 네,
0: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권한이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1: 네,
0: 이걸 얼마나 유기적으로 할 것이냐가 가장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사실
0: 예,
1: 각 분야마다 각 분야에 또 정책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0: 네.
1: 그리고 각 분야의 이 정책들은 나름대로의 연원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프레임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0: 네,
1: 발전을 해오다 보니까 사실은 전반적인 규제 체계가 서로 다르게 굉장히 그 별도로 발달해 왔는데 이번 인공지능을 도입하게 되는 이
0: 네,
1: 계기로 해서 어쩌면은 이 거대한 규제 체계들이 좀 통합해 나가는 그런
0: 맞아요,
1: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0: 예,
1: 드네요.
0: 맞습니다.
1: 네.
2: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호흡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좀 가장 많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0: 네.
2: 그리고 이런 역할들을 지금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앞으로도 더 잘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네.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씀 네, 안희철 변호사님께서 해주셨고요. 우리 AI 기본법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AI 기술을 더욱더 신뢰하고 책임 있게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박싱 AI는 유튜브

0: 와 팟빵 스포티파이에서 언박싱 AI 또는 인간지능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방송 종료 이후 일주일 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1: 마지막 곡으로 H.O.T의 빛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TBS와 하이가 함께하는 언박싱 AI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금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TBS 교통정보
2: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방면 5포 3터널 입구 부근에서 화물차에 화재가 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진화작업은 마무리가 됐지만 2, 3차로와 갓길에서 계속해서 사고 처리 중이라 북용인 나들목에서부터 5km 구간 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으로는 김포 부근 5차로에서 버스의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는 성동분기점에서 군자교 구간 1차로에서 추돌사고 있는데요. 밀리지는 않지만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 이후로 월릉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가 됩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여의상류까지 또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강변북로 일산방면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동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0: 나선홍의 닥터스.
1: 언젠가 슈퍼 에이저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슈퍼 에이저. 말 그대로 시간을 거스른 사람인데요. 여든이 넘었는데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젊은 사람 못지않은 기억력을 가진 분들을 말합니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슈퍼 에이저들의 공통점을 살펴봤더니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건 기본이고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무엇보다 이분들 할 일이 없다, 하고 싶은 게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누구나 바라는 삶일 텐데요. 생각해보면 젊음은 나이보다도 내일 하고 싶은 일이 있는 마음, 그 용기에 더 가까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넘어 건강하게 살아갈 이유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슈퍼 에이저가 이런 뜻이었군요. 네, 시간을 거스른 분들.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시간을 거스른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문자 보내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대부분이 슈퍼 에이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항상 움직이고 뭔가 할 일이 없나. 나선홍의 닥터스를 듣고 그냥 있지 않으시고 늘 문자를 보내시고. 네. 제가 문자 번호 그 전화번호 뒷자리도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내시면은 제가 틈틈이 이렇게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이렇게 안내를 못 해드리지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슈퍼 에이저처럼 틈틈이 이렇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하고 싶은 게 많은 분들, 또 할 일이 많은 분들, 바쁜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슈퍼 에이저라는 거, 또 사는 날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요, 안과입니다. 안과. 네, 오랜만이죠. 그 가운데서도 노안과 백내장을 집중 탐구합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눈은 카메라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두운 곳에서는 커지고 밝은 곳에서는 작아지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플래시를 터뜨리면 검게 보이는 이 부분이 작아지기도 하죠. 다음 중 눈의 한가운데 있는 검은색 부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네. 눈의 한가운데 있는 검은색 부분의 이름. 네, 보기 준비했습니다. 1번 동공, 2번 선호공, 3번 축구공, 4번 형설지공. 네, 오늘 공짜로 끝나는 그런 보기를 드렸네요. 1번 동공, 2번 선호공, 3번 축구공, 4번 형설지공. 네. 자, 요렇게 되면 이제 오늘 선곡이 또 궁금해지죠. 자, 공짜로 끝나는, 네, 뭐가 있을까요? 재미있는 오답도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끝나는 이 노래. 야, 그렇죠. 여러분이 바로 오늘의 이 노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요. 선미입니다. 주인공.

0: TV에 스마트폰 컴퓨터까지 우리는 하루 종일 눈을 쓰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글씨가 흐릿하다. 빛이 번져 보인다. 이런 변화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노안이라고 넘겼다가 백내장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선홍의 닥터스 삶의 선명도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안과 질환 중에서도 오늘은 노안과 백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불편함 없는 선명한 한 시각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계신 분이시죠. BNC 안과 의원 양지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네. 예. 자, 오늘의 제가 좀 제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아, 제가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도 예, 많이 진행하고 예, 예. 개그우먼들하고 예. 이분들하고 좀 제가 방송을 많이 했는데
1: 예.
0: 예, 그 가운데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그분의 우리 양 원장님이 또 동생이시더라고요.
1: 예, 맞습니다. 저도 처음 커밍아웃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네. 네 개그우먼 우리 양희성 씨의. 또,
1: 예.
0: 네. 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희성 씨가 이제 저랑 예. 라디오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양희성 예. 씨가.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떻게 참, 예, 인연이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네, 저도 있을 수가 있나요?
1: 많이 들었었거든요. 우리 네. 나선홍 아나운서.
0: 근데 어쩜 그렇게 시치미를 딱 떼고 네,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 그 누나의 예. 뭔가 좀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1: 그런.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재밌을 때도 그래. 재밌습니다. 또.
0: 아, 그래요?
1: 예.
0: 네. 하지만 오늘은 관광 경고 프로그램이라
1: 예.
0: 네.
1: 진중한 마음으로
0: 아니요. 즐겁게 예. 하셔도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네. 아, 좋아요. 네. 지난 12월에 예. 겨울에 출연을 하셨는데 예. 청취자 2775번님께서 예. 그때 원장님 방송을 들으시고 예. 문자를 주셨어요. 눈에 좀 문제가 있으시다고. 예. 그래서 그때 뭔가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못 물어보셨다고 요청을 주셨거든요. 2775번님 오늘 듣고 계시죠? 네, 듣고 계시면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 양지호 원장님은 한 번 딱 이렇게 예.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 인상이 깊은 분들이 있잖아요.
1: 예.
0: 네,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유, 네, 네. 자, 요즘에 그 좀 예. 오늘 노안과 백내장에 예. 대해서 네네. 저희가 좀 상담을 해드릴 텐데 노안은 누구나 오는 거죠?
1: 다 오죠.
0: 그렇다면 백내장도 누구나 옵니까?
1: 오긴 하는데 정도에 따라서 아. 이거를 조치를 해야 하는지
0: 네.
1: 안 해야 하는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1: 예.
0: 뭐 80, 90 넘어서까지도 예. 백내장 없이 건강하게 사신 분들도 계신가요?
1: 많으시죠.
0: 아, 많으시군요.
1: 예, 예.
0: 네.
1: 많으시고 또 젊으신 분들은
0: 네.
1: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백내장이 네. 좀 오히려 영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0: 젊은 분들 가운데서도
1: 예,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네. 자, 그리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이제 야외 활동 많아졌는데 계절 따라서 이제 환자분들이 좀 증상이 다르죠?
1: 예. 네. 확연히 다르고요.
0: 네.
1: 이제 봄과 가을에는 아무래도 꽃가루,
0: 꽃가루
1: 때문에 알러지 결막염.
0: 네네.
1: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영장도 가고 하니까 예전보다는 많지는 않은데 이런 이제 눈병이나 결막염. 그리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난방.
0: 난방.
1: 예, 난방하고 또 밖에 나가면 찬바람 불잖아요.
0: 또 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1: 예, 그래서 네. 건조증 환자분들이 주로 많으시고요. 그 외에 다른 질환들은 그렇게 이제 특별하게 계절을 네. 타서 발생하지는 네. 않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자, 많은 분들이요. 가까운 글씨가 안 보이면 그냥 노안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 네.
0: 이 노안과 백내장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별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가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노안이라는 거는요. 우리 카메라로 치면 렌즈에 해당되는 게 수정체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수정체가 깨끗하긴 한데 그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0: 아.
1: 탄력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줌 기능이 안 되는 거거든요.
0: 자, 탄력이 떨어진다면 예. 이게 마치 공처럼 생긴 그런 건가요?
1: 아, 제가 그렇지 않아도 모형을 좀 가져왔는데
0: 아, 네네.
1: 이렇게 지금
0: 네, 카메라 좀 줌 인은 안 되죠. 저희가 예. 지금 인력이
1: 이게
0: 아, 우리 PD님이
1: 예. 예.
0: 줌 인, 아, 줌 예. 아웃 말고 오케이. 예.
1: 정면으로 보셨을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0: 네.
1: 옆으로 보셨을 때는 이렇게 평평하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카메라 렌즈.
0: 즉 뒤쪽이 볼록한 건가요?
1: 예, 예. 그래서 이 초점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0: 네네.
1: 얘네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네. 자동 조절 렌즈처럼. 그런데 이게 딱딱해지니까 줌 기능이 잘 안 되게 되고 그래서 특히 네. 이 땡기는 게 어려워서 근거리 보시기가 어렵고 또 가까이 보다가 멀리 보려면 초점이 빨리 맞춰줘야 하는데 네네. 옛날부터 좀 잘 안 빨리빨리 맞지 않는 이런 증상들이 좀 노안 증상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궁금한 게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이게 노안은 노안인 것 같은데 네. 이게 가까운 게 잘 보이거든요.
1: 아, 그거는요.
0: 네, 잘못된 그러니까, 거죠?
1: 아니요, 맞습니다. 네? 그게, 네. 우리 나선홍 아나운서님께서는 네. 기본적으로 근시가 있으신 거예요.
0: 아, 근시.
1: 그래서 근시는 타고난 게 가까운 게 잘 보이는 거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가까이를 잘 보게 했다가 네네. 이제 안경을 써서 초점을 멀리로 보내놨을 때 네. 이거를 이제 줌인을 해가지고 당겨와야 하는데
0: 정확하십니다.
1: 예, 줌인이 안 되시는 거죠. 아, 그래서 안경 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게 안 보이면 노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 아.
1: 그리고 이제 백내장의 경우 는요. 네. 이 수정체가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깨끗해야 하는데
0: 네.
1: 보시면 이렇게 뿌옇게 되는 거를 백내장이라 하거든요.
0: 자, 정피디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주민. 네, 지금 뭐 이렇게 서서 돌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예. 빨리빨리 좀 당겨 주십시오. 예. 네, 네.
1: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되면 이 경우는 멀리도 뿌옇게 보이고 가까이도 뿌옇게 보이세요.
0: 아, 완전 뿌옇네요.
1: 예. 안경을 껴도 이 뿌연 건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증상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0: 그러면 저게 뿌옇게 되는 게 예. 갑자기 확 번집니까? 아니면 서서히 나타납니까?
1: 대개는 한 100분 중에 90분에서 95분 이상은 네. 천천히 진행합니다.
0: 아, 천천히 진행됩니까?
1: 예, 그리고 아주 일부에서만 조금 있던 백내장이 갑자기 확 진행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는 있습니다.
0: 그렇다면 백내장 초기에 예. 뭔가 약물이나 이런 걸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1: 아, 이제 좋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0: 네.
1: 저희가 이제 약물을 통해서 안약을 통해서 네. 그 백내장이 진행되는 거를 좀 늦출 수가 있겠습니다.
0: 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늦출 수 있다.
1: 예, 좋아지긴 현실적으로.
0: 그럼 언젠가는 어렵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1: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심해지면 많이 불편하면 수술을 하시는 거고
0: 네.
1: 어느 정도 지내실 수 있으면 그냥 지내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0: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안경 착용 중인 분들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 아까 근시가 있어서
1: 예.
0: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고
1: 예.
0: 안경을 낀 상태로는 조금 이게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1: 예.
0: 이래서 다초점 렌즈를 예. 저도 최근에 맞춘 적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오늘도 깜빡 잊고 그냥 다른 안경을 쓰고 왔는데
1: 예.
0: 참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적응하는데.
1: 아, 불편하죠.
0: 네.
1: 예. 저도 좀 많이 써서요.
0: 안 그러세요?
1: 예. 그런데 네. 이건 뭐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냥 적응하고 살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예.
0: 아, 그렇군요. 이게 그렇다면 이 렌즈로 노안을 좀 잡을 수 있다는 게 좀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1: 아, 이게 이제 정확히 좀 짚어드리면요.
0: 네.
1: 요즘 이제 소프트 렌즈 중에도 이런 이제 노안을 좀 잡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광고를 하고 하는데요.
0: 아.
1: 노안을 좋게는 못합니다.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 소프트 렌즈를 착용을 하게 되면요.
0: 네.
1: 이 소프트 렌즈 안에 동심원상으로 근거리 초점, 중거리 초점, 그 원거리 초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볼 때는 근거리 초점을 이용하고
0: 네네.
1: 이제 멀리 볼 때는 원거리 초점을 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초점이 섞여 있다 보니까
0: 네.
1: 이런 원리 때문에 조금 적응 기간이 필요하시고
0: 그렇군요.
1: 약간 뿌옇게 보이시는 증상도 좀 있으세요.
0: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백내장. 이제 흔한 질병이라고
1: 예.
0: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예.
0: 이게 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예. 어떤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1: 예.
0: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1: 가장 큰 거는 자외선.
0: 자외선이라고
1: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나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있겠으나
0: 네.
1: 그 외에 이제 이런 자외선 노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신질환, 당뇨, 예, 아니면 이제 뭐 스테로이드와 같은 이런 약물을 드신다든가
0: 네.
1: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백내장이 좀 생기실 수 있는 게 좀 가속화되실 수
0: 그러면
1: 있습니다.
0: 당뇨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네. 좀 가속화되기 쉽다.
1: 예, 그래서 특징적으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0: 네.
1: 백내장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생기는 백내장 타입들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그리고 젊은 분들에서도 이렇게 네. 당뇨가 있으시면 좀 빨리 생기기도 하세요.
0: 젊은 분들,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1: 예.
0: 당뇨 말고 어떤 또 경우입니까?
1: 사실 이제 최근에요 보면은 네. 40대뿐만 아니라 이제 30대 환자분들도
0: 아,
1: 오시고
0: 30대도요?
1: 예, 백내장을 오. 진단을 하고 정말로 이제 수술까지 이어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일단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당뇨 있으신 분들이 많고요.
0: 아, 당뇨.
1: 예, 아니면은 또 이제 요즘 야외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네. 스포츠 활동 같은 네. 거 외상.
0: 외상.
1: 예. 아니면은, 이제 뭐, 아주 드문 얘기긴 한데, 안구내 뭐, 렌즈 삽입술 같은 이런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2차적으로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도 좀 아,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당뇨 말고, 예. 우리가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좀, 당뇨, 아니, 백내장을 좀 늦출 수 있는 거는, 예. 선글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착용함으로써 늦출 수.
1: 아,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네.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선글라스를 웬만하면 끼려고 하고요.
0: 네.
1: 선글라스를 못 낄 때는 정말 이러고 다닙니다.
0: 아,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요?
1: 예. 네. 선글라스를 그 못 낄 때는, 예. 네.
0: 그래도 빛이 들어오잖아요.
1: 그래도,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0: 아, 네. 그, 많은 분들이, 네. 그 전에 한번 우리 양 원장님 말씀하셨나요? 그 밖에서는 선글라스 대고 실내 들어오면 환해지는 네.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자외선 차단이 아니고 직사광선이라면서요?
1: 가시광선.
0: 가시광선.
1: 예, 빛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아. 물론 거기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네. 색 차단을 해주니까요. 눈부심은 좋아지거든요.
0: 네.
1: 근데 저희가 중요한 거는 물론 눈부심이나 이런 불편함도 중요한데 자외선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아. 자외선 코팅이 잘 돼 있는 렌즈를 아, 꼭 괜히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그걸 했던 예, 예. 적이 있는데 네. 양원장님한테 듣고 나서 아, 참, 네.
1: 아마 거기에 자외선 코팅이 잘 돼 있지 않을까요?
0: 아, 그리고 한 가지 선글라스에 관해서 궁금한 예. 게 있었는데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예. 뭐 5년 이상 된 오래된 네. 선글라스 이게 괜찮습니까?
1: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되고 하면 이제 따뜻한 이런 그 이런 환경에 노출도 되고
0: 네.
1: 그리고 기스도 많이 나잖아요.
0: 아, 흠집.
1: 그러면 예 네. 그러면 오히려 그 자외선에 더 노출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하시는
0: 교체를
1: 게 예, 권장되는 상황 같습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자, 이 당뇨 질환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닥터스 진행하면서 나오시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모든 이 병의 원인이 당뇨에서 출발하는 게 맞네요.
1: 저도 당뇨만 안 생겼으면 좋겠다.
0: 아,
1: 이런 생각을
0: 그러게요.
1: 하고 있습니다. 안과적으로도
0: 네네.
1: 정말 안 좋거든요.
0: 아,
1: 당뇨가.
0: 그렇군요.
1: 예, 예.
0: 각별히 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안과 백내장 상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안과 백내장 상식 오해와 진실 시간입니다. 자, 모두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돋보기를 오래 쓰면 눈이 더 빨리 나빠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세모.
0: 세모.
1: 예, 세모.
0: 세모군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백내장의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오.
0: 오군요. 네. 세 번째입니다. 안구 운동으로 시력이 향상되면 돋보기도 필요 없게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네. X.
0: 오, 그래요. 네, X군요. 네. 백내장 수술 후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오.

0: 네, 옵니다. 안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40대부터는 국가 건강 검진뿐만 아니라 안과 정기 검진도 1년에 한 번씩 챙겨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입니다.
0: 네, O입니다. 네. 자, 돋보기로 오래 쓰면 눈이 더 빨리 나빠진다. 세모.
1: 네.
0: 그러셨어요?
1: 예.
0: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1: 자, 저희가요. 네. 그 나이에 맞는 적절한 돋보기를 착용하시는 거는 괜찮은데요. 네. 본인의 그 도수보다 훨씬 더 높은 네. 도수의 돋보기를 착용하시면 노안이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게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1: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맛보기 안경 해가지고 아,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0: 은행이나 예. 뭐 이런 데 가면은 다 그 돋보기가 있는데 그건 예. 일회성이고
1: 예.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공공기관에 가보면 돋보기가 착용해보시면 되게 시원하고 좋으시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네. 도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0: 아, 높은 거.
1: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돋보기를 착용을 하시게 되면요. 장기간 네. 착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돋보기가 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0: 네.
1: 우리 눈의 어떤 이런 조절력이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세요.
0: 아,
1: 그래서 공장이 쉰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더 빨리 굳고 노안이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돋보기 예. 이 맞추실 때도 예. 안과에 가서 이제 그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겠죠.
1: 예.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요.
0: 네.
1: 그 현재 본인의 도수 상태 그리고 노안의 정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이를 좀 고려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적절하게 고려해서 안과에서 네. 맞추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자, 여기서 또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1: 네.
0: 그러면 80세, 90세, 100세 이렇게 가면서
1: 네.
0: 점점 더 노안이 심해지는지 아니면 네. 어느 연령에 가면은 그게 멈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1: 한 60세 정도까지는 노안이 진행을 하다가요.
0: 네.
1: 그 이후부터는 거의 굳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아, 굳어있다.
1: 예.
0: 아,
1: 그래서 중기능이 없다.
0: 줌기능이 없다.
1: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그러니까, 노안을 최대한 좀 늦출 수 있으면 늦추는 게 좋은데, 그거는 또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안 됩니다. 예, 예.
0: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백내장의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이다. 오, 그러셨어요.
1: 예.
0: 결국은 수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1: 예.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께 비유를 좀 해드리는데
0: 네.
1: 유리창에 기스나 흠집이 나면 그 유리창은 더 깨끗해질 수가 없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혼탁이 심해지거나 불편해지시면 수술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0: 아. 예. 그럼 수술은?
1: 예.
0: 과거에는 이게 엄청 아팠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1: 네네.
0: 최근에 어떻습니까, 원장님?
1: 사실 최근에는 수술 시간도 되게 빨리
0: 몇 분 얼마나
1: 아, 이거 뭐 개인차에 따라 다르는데
0: 아,
1: 한 10분에서 한 20분 이내면
0: 그렇게 짧아요?
1: 예예. 예.
0: 아,
1: 수술은 예, 거의 끝납니다. 예.
0: 아, 그래요?
1: 예.
0: 그럼 회복하는
1: 회복하는 거는 물론 환자분 그 백내장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른데
0: 네.
1: 보통은 다음 날 일어나시면은 잘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0: 아, 그러면 병원에 잠깐 하루 정도는 입원을 하시는 겁니까?
1: 반나절 정도
0: 반나절
1: 계셨다가요.
0: 정도. 네.
1: 예, 귀가하시고 그리고 다음 날 와서 이제 보통 저희가 수술 후 경과를 보는데
0: 네.
1: 되게 그때 되시면 오, 깨끗하다라고 많이들 하세요.
0: 그 정도면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1: 그게 이제 사실 엑스퍼트니 아니냐에 따라 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예.
0: 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 할 것 예. 같았는데 10분에서 예. 20분 정도 수술이라면
1: 예. 네. 네. 상당히 중요한 수술이거든요. 그럼에도
0: 그렇죠.
1: 불구하고.
0: 아유, 그럼요.
1: 가장 기본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0: 고난도지만 네. 또 그거를 우리 양주 원장님께서 아주 네.
1: 네, 예, 그렇군요. 결과는 좋으세요.
0: 네. 네. 자, 그리고 안구운동으로 시력이 향상되면 돋보기도 필요 없게 된다. X 그러셨어요.
1: 예.
0: 이 안구운동 요즘 많이
1: 예.
0: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안구운동 하는 방법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1: 예, 예.
0: 네, 어떻습니까?
1: 근데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면
0: 네.
1: 안구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눈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0: 네.
1: 좀 쉼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로를 좀 푸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0: 네.
1: 그걸로 이런 탄력이나 이런 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어서
0: 네.
1: 그 돋보기를 뭐 이 운동을 통해서 안 쓰게 된다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0: 심지어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으로 눈을 단련하는 훈련도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 거꾸로 만들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 자꾸 눈에 힘을 주게 만드는 아.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증명된 방법은 아닙니다.
0: 네. 그 너튜브 들어가면은 굉장히 네. 그 사람을 혹하게 하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네.
0: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전에 예. 잠자리 들기 전에 예.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봤더니 뭐 실명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는다든가.
1: 네.
0: 근데 그게 뭐
1: 아 그거는요.
0: 네. 또 그러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1: 아 이제 저희가 저녁에 그 특히 이제 급성 녹내장이 올 수 있는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저희가 그렇군요. 봤을 때.
0: 네.
1: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새벽에 엎드려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하면은.
0: 네.
1: 급성으로 녹내장이 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데 있으세요.
0: 아,
1: 그래서 그게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닌데
0: 네.
1: 특정 분들은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긴 합니다.
0: 네. 그 아무튼 그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불빛은 우리 안구에 정말 치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요.
0: 네.
1: 일단 그 어두운 곳에서 형광등 밝은 형광등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0: 아 형광등 계속 보면
1: 예 아무래도 눈 네. 자체가 되게 피곤하죠.
0: 그렇죠.
1: 그리고 또 이 자체가 각성 효과를 가져와서 수면의 질에도 되게 좋지는 않거든요.
0: 아 그러면 이제 예. 그 말씀은 예. 뇌가 계속
1: 예.
0: 아 이게 계속 밝은 상태로 있으니까.
1: 네.
0: 잠을 자더라도 눈은 계속 떠 있는 듯한.
1: 예. 그래서 이런 수면적인 측면에서도 좋지는 않고 그리고 눈 건조증이나 피로 측면에서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0: 아, 그렇군요.
1: 예, 어두운 곳에서 보시는 것보다 만약에 보실 거면은 좀 밝게 해서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0: 아,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네. 그래서 왜 스마트폰을 자기 전에 두세 시간 전에 밖에 두고
1: 네.
0: 자야 된다. 그 네. 얘기가 그 얘기였군요.
1: 아, 예, 일리 있는 얘기.
0: 아, 일리 있는 얘기네요.
1: 네네.
0: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백내장 수술 후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 오 그러셨어요.
1: 네. 네.
0: 자 지금 뭘 준비하셨는데?
1: 아 제가 저희 네. 환자분들께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기 쉽게 말씀드리는데요.
0: 네.
1: 백내장 수술은 이제 이런 수정체 낭이라는 이런 집 안에 있거든요. 백내장이
0: 네네.
1: 수정체가. 근데 이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이 안에 인공으로 만든 수정체를 넣어주는 게 백내장 수술입니다.
0: 아.
1: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0: 네.
1: 이 수정체 낭에 단백질이나 이런 게 끼면서 혼탁이 오세요.
0: 아.
1: 그래서 백내장 하기 전처럼 다시 뿌옇게 보이는 것 같아라고 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0: 네.
1: 그게 바로 후발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0: 후발 백내장.
1: 네.
0: 아. 그러니까 좀 다른 부위네요.
1: 예.
0: 그렇죠.
1: 예.
0: 네. 그런데 이제 수술 받으신 분들은 아니 이거 수술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1: 네네네.
0: 이런 식으로 항의하실 수도 있겠네요.
1: 보통은 그러시는데
0: 네.
1: 그 저희가 이제 설명 잘 드리고
0: 아.
1: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고 저희가 이제 수술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0: 네.
1: 이 아주 얇은 혼탁된 막을 레이저로 톡톡 통증 없이 터트려 드리거든요.
0: 아, 그러면 없어집니까?
1: 예, 바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0: 아, 그렇군요.
1: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십니다.
0: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양정 원장님은 참 환자분들께도 똑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1: 네.
0: 참 그렇습니다. 아니 참 친절하고 그냥 뭐 동네 형이나 오빠처럼 이렇게 해주시니까 환자분들이 참 뭐 인기가 많으시겠어요?
1: 제 모토가
0: 네.
1: 병원에 왔을 때 편안하게 진료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
0: 네네.
1: 편입니다.
0: 누나랑은 참 많이. 다르다.
1: 아, 그러신가요?
0: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안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40대부터는 국가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안과 정기검진도 1년에 한 번씩 참기해야 된다. 오, 그러셨어요. 당연히 네. 가야 되겠죠?
1: 그럼요. 안과에. 저희가 이제 4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눈의 노화도 시작되거든요.
0: 아.
1: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력이 떨어질 수 있는 질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진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치과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 받으러 1년에 한
1: 네네.
0: 번씩 뭐 가게 되고
1: 네.
0: 그런데 안과를 1년에 한 번 가기란 또 쉽지 않더라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0: 네.
1: 그 우리 몸도 관리를 잘 하잖아요. 저희가 요즘은 워낙 건강 검진도 많이 하고 하니까
0: 네.
1: 그냥 검진한다는 생각으로
0: 검진한다는 생각.
1: 한 번씩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건강 검진 받으러 가면
1: 네.
0: 시력만 재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리고 이제 뭐 그 바람을 확확 주는 그거 뭐죠?
1: 안압입니다.
0: 안압,
1: 그러니까
0: 안압
1: 우리 검사. 혈관에도 혈압이 있듯이
0: 네네.
1: 눈에 빵빵한 정도를 보는 게 안압입니다.
0: 예. 그게 어느 정도 그러면 눈에 탄력을 보는 겁니까?
1: 예, 그래서 눈이 너무 빵빵해지

0: 지면은 이제 그게 압력이 높아지니까 그 시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그 적정한 안압이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순간적으로 바람이 확 들어오는데 좀, 네, 쉽지는 않더라고요.
0: 훅 들어오죠.
1: 자, 양지호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안과 백내장 알아보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의 불편함 없는 선명한 시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과 전문의 양지호 원장님 모시고 안과 질환, 그 가운데 노안과 백내장에 대한 유쾌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친절한 진료실 열어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상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양 원장님도 그 네. 하루 종일 이제 환자분들의 눈을 들여다보시잖아요. 네네. 혹시 뭐 직업병 같은 거 그런 거 없습니까?
2: 아, 사실 제가 환자분들 건조증 이런 질환들 많이 치료를 해드리는데 네. 저도 눈을 하루 내내 쓰잖아요. 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현미경 보고 네네. 진료하고 수술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건조증이 사실 환자분들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틈틈이 이렇게 예. 인공눈물을.
2: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중간에 좀 밖에 좀 네. 먼 산 바라볼 수 있으면 좀 바라보고요.
1: 아, 먼 산을.
2: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눈 깜빡임이 이 집중하고 있다 보면 줄어들거든요. 네네. 그러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좀 이렇게 깜빡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 그래도 안 되면 인공눈물 한 번씩 넣고.
1: 네네. 지금 이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예. 우리 양 원장님처럼 이렇게 좀 먼 산을 본다든가 예. 좀 깜빡깜빡한다든가 이런 예. 눈 운동 예. 수시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예, 그냥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좀 불편함도 많이 완화하실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본격적인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37번님이요. 원장님, 스마트폰을 보고 나서 건물이든 간판이든 보면 뿌옇게 보였다가 좀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이 증상은 무엇인가요? 제가 노안이 일찍 와서 인공눈물을 넣고 있거든요.
2: 아, 노안과 인공눈물이 사실 별개이긴 하신데요. 네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면은요. 일단은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네. 갑자기 멀리를 보게 되면 노안이 오게 되면 그 초점 이동이 빨리빨리 안 되세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느끼는 게 지하철에서 핸드폰 보고 있다가 여기 어디야 하고 이렇게 보면 되게 뿌얘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안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요. 네. 또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게 되면 눈 깜빡임이 많이 줄어드세요. 아. 그러면 아무래도 건조해지고 그 건조해진 것 때문에도 이렇게 뿌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딱 노안이다 뭐 건조증이다라기보다는 그 노안과 건조증이 아마 같이 겹쳐서 그렇게 뿌옇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좀 가급적이면
2: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중간 중간에 깜빡 깜빡을 좀 깜빡깜빡.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 이게 많은 도움이 되는.

0: 거죠.
1: 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뭐 음식물을 먹을 때도 오물오물해야 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눈 입장에서도 이렇게 감고 있거나 눈을 뜨고 있는 것보다는 깜빡깜빡

0: 아주 중요한 신경 조직이 있는데요.
1: 네.
0: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화산이 생겼다라고 비유를 해드리면 돼요.
1: 화산이요?
0: 예. 오. 그래서 그 화산이 폭발을 하면 네. 저희가 주사를 통해서 좀 다독여서 좀 정리를 해주는 거고.
1: 아, 분화구.
0: 예.
1: 말씀하시는
0: 예. 분화구가 이렇게 터져 나오면 이제 그때는 저희가 치료로 주사 치료를 해서 좀 치료를 하고요.
1: 네.
0: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얘가 이제 잠잠해지면 이제 그때는 좀 주사를 좀 띄었다 맞으실 수도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그 주사가 가장 중요한 치료이고
1: 네.
0: 주사를 통해서 시력을 어느 정도 잘 유지하실 수 있으니까요.
1: 네.
0: 주사 맞으실 때 많이 좀 힘드시긴 하지만 의료진의 그 처방에 따라서 좀 잘 주사도 맞고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4179번님. 안경을 계속 쓰다 보니까 땀도 나고 코가 아파서 필요할 때만 쓰는데요. 이렇게 썼다 안 썼다 하면은 시력이 더 안 좋아질까요? 그러셨어요?
0: 아,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1: 오, 그렇군요.
0: 네, 오늘 질문 잘 주셨고요.
1: 네.
0: 그 정확하게 답변 드리면 우리가 이제 뭐 사시라든가 약시라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경을 무조건적으로 착용을 해야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1: 큰 문제가 없다. 예. 네, 네. 뭐 평소에 이렇게 활동할 때는 안경 쓰시고
0: 예.
1: 뭐 이렇게
0: 필요할 때는 네. 뭐 돋보기 벗어놓고. 쓰시고
1: 예. 네.
0: 하여튼 필요할 때 위주로 이렇게 편의에 따라서 안경을 쓰셨다 벗었다 하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8743번님이 노안 수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셨는데
0: 혹시 나이가 몇인지를
1: 제가 아, 추가적으로 그러면 예. 그 나이를 좀 적어 주십시오. 자, 다음
0: 네.
1: 네, 질문 먼저 갈게요. 자, 1951번님이 넣으면 노안이 개선된다는 안약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0: 네.
1: 병원 가면 처방받을 수 있나요?
0: 예, 처방.
1: 이게 나왔습니까?
0: 해드릴 수 있고요.
1: 네.
0: 그게 이제 이 노안을 근본적으로 호전시키는 건 아니고요. 동공을 좀 작게 만드는 약입니다.
1: 아, 작게.
0: 그래서 이 초점 심도를 넓게 해가지고
1: 네네.
0: 좀 그 약을 사용했을 때는 좀 근거리 보는 게 좀 더 용이해지고요.
1: 네.
0: 또 약을 끊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우리 환자분께서 도저히 돋보기를 아, 우리 청취자분께서 도저히 뭐 돋보기를 쓰시는 게 불편한 상황이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1: 네.
0: 약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아, 약을 뭐 수시로만 이렇게 넣게 되면은 조금 눈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0: 근데 아주 저농도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도 다 큰 문제 없다는
1: 네.
0: 거를 판병하고 나왔기 때문에
1: 네.
0: 큰 문제는 없어요.
1: 그렇군요.
0: 예.
1: 네. 자, 아, 아까 그분은 노안 수술 예, 예. 물어보신 분 40대 후반이시라고 합니다.
0: 아, 40대 후반이시면 저 같으면 노안 수술 안 하고
1: 네네.
0: 그냥 불편한 대로 지낼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예.
1: 네. 이게 수술하는 게 뭐 다
0: 왜냐면은 그 수술이라는 게 그
1: 네.
0: 우리 뭐 20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거든요.
1: 아.
0: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네. 이제 백내장이 생기셔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셔야 할 때 그때 노안 교정 수술을 같이 고려를 해 보시면 좋으실 것
1: 네네.
0: 같습니다.
1: 네, 아직은 너무 걱정하지
0: 예.
1: 마시고요. 네. 자, 그리고 4198번이 마스크 쓰면은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나요? 그러셨어요?
0: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되면 이 마스크 위쪽으로요.
1: 네.
0: 그 김이 올라가잖아요.
1: 올라가죠. 네.
0: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꺼풀 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런 눈꺼풀염 오면서 건조증을 좀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그래서 마스크를 좀 요즘에 뭐
0: 네.
1: 지하철 타고 그러면 꼭 쓰신 분들 계시잖아요.
0: 네네네.
1: 네네.
0: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불편하시면 좀 빼고 지내실
1: 네.
0: 수 있을 때는 빼고 지내시는 게 더
1: 네.
0: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3842번님 안녕하세요. 가끔씩 짧은 시간 눈 초점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혹시 이거 왜 그런 걸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안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1: 네.
0: 이 눈 동자 흔들림이.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병원에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1: 네.
0: 그게 아니면 좀 많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좀 초점이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런 증상이 지속되신다면 한번 안과에 방문하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피곤해서도 그럴 수가 있죠.
0: 그럴 수 있죠.
1: 네. 예. 네. 자, 9918번님. 눈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다가 없어지곤 해요.
0: 네네.
1: 자, 비문증 말씀하시는
0: 예,
1: 것 같습니다.
0: 예.
1: 비문증이 이런 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1: 비문증은 보통 한 40에서 50대 이후에 그 유리체라고 해서 눈 안에 그 계란 흰자와 같은 물질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노폐물이 발생하면서 비문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 네. 저희가 이제 비문증을 왜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하냐면 간혹 망막 열공이라고 이 망막 박리의 전구 단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망막 열공이 있을 때도 그 비문증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무심코 아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0: 망막 열공이 뭔가요?
1: 망막이라는 아주 네. 중요한 신경 조직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방으로 치면은 벽지 같은 거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 벽지가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모르고 놔두면은 방치하면 네. 그 벽지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0: 아.
1: 그러면 정말 응급 상황이 되세요.
0: 네네.
1: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안과에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요문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생겼다 안 생겼다 하나요? 아니면 항상 생기게 되나요? 그러셨는데 비문증 말씀하셨는데요.
1: 비문증이 만약에 이제 생기게 되면 눈 안에 그 노폐물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도 흰머리 있으면 거울 보고 매일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1: 어떨 때는 많이 보이네 안 보이네 이렇게 하듯이 우리 머리에서 그 비문증을 무시를 하게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많이 느낄 때도 있으시고요. 어떨 때는 좀 잘 안 느끼시는 그런 시간도 있고 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갑자기 비문증이 늘어났다. 안 보이던 게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안과 방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날파리들이 그 뭐 한두 마리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열 마리 이상 정도.
1: 그러면 무조건
0: 바로 가셔야 되겠죠.
1: 한번 바로 오셔서 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방금 들어온 문자 1274번님. 네. 백내장 수술하기 전 당화혈색소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러셨는데 아마도 당뇨 때문에.
1: 예, 아무래도
0: 건가요?
1: 이제 당뇨로 인해서 이게 관리가 안 되면
0: 네.
1: 혹시 이제 그 수술 후에 다른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까봐 예, 일단 그 담당 주치 선생님께서 아마
0: 네.
1: 당뇨 관리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 같고요.
0: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1: 예.
0: 만약에 있다면
1: 좀 어느 정도 관리하고 하시자 아마 그런 개념으로,
0: 그런 개념으로.
1: 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예.
0: 네. 자, 그리고 8821번님이 남편이 백내장 수술을 고민 중인데 주변에서 눈 수술은 겨울에 해야 한다. 아니다. 뭐
1: 네.
0: 여름엔 같은 말이군요. 여름엔 안 좋다.
1: 예,
0: 같은
1: 예.
0: 말을 해서요.
1: 예.
0: 계절에 따라 수술 결과 차이가 있나요? 그러셨어요?
1: 이것도 이제 계절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그런 인식이 좀 있으셔서 주로 이제 겨울에 많이들 하시려고 하세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계절에 따른 수술 결과 차이는 없습니다. 워낙 요즘은 수술 술기가 좋고 그래서 그런 차이는 없고 다만 여름에 하시면 한 일주일 정도는 눈에 물이 들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0: 그래요?
1: 예, 샤워나 이런 머리 감는 거 이런 게 좀 불편하실
0: 네네.
1: 수 있는 점이 있겠습니다.
0: 아, 그래서 아무래도 좀 겨울에?
1: 아무래도 좀 그런 거를 고민하신다면 가을 정도나 가을. 겨울에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네네. 자, 그리고 7138번님. 백내장 수술 후에 스마트폰이나 TV는 언제부터 봐도 괜찮을까요? 수술 후 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행동도 알려주세요.
1: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백내장 수술 후에 TV나 뭐 스마트폰 보시는 게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0: 네.
1: 오래 보시게 되면 건조증이나 이런 이제 그 많이 피로해지시거든요. 그래서 한 오래 보시지는 말고 한
0: 네.
1: 30분에서 40분 정도 잠깐 보시고 좀 쉬었다가 보시고
0: 네.
1: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0: 네. 수술 후에는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안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또 안 보실 수는 없고.
1: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는 하셔도 가능하시고요.
0: 네.
1: 가능하면은 좀 좀
0: 네.
1: 피하시는 게 더 좋지
0: 않겠죠.
1: 예, 좋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4945번님 안구 건조증이 잘 개선되지 않는데요. 레이저를 맞으라고 누가 그러던데 레이저로
1: 네네.
0: 개선이 되는지요? 그러셨어요?
1: 이제 정확하게는 IPL이라는 광치료거든요.
0: IPL이요?
1: 네. 우리 피부과에서도 IPL 하신다고
0: 네네.
1: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 IPL 그 세기를 엄청 약하게 해서요. 요 눈꺼풀 주변에 IPL을 치료를 하게 돼 있어요.
0: 네네.
1: 그러면은 그 이게 심부까지 그 온도가 전달이 돼서 눈꺼풀 주변에 있는 기름을 좀 녹여주고요.
0: 네.
1: 그래서 그 기름이 우리 눈꺼풀에 잘 돌게 해서
0: 아.
1: 윤활을 하게 해서 좀 효과를 보는 치료이고
0: 네.
1: 제가 임상적으로 보면

0: 한 10분 중에 8분은 확실히 부드럽다.
1: 개선이.
0: 네. 네네. 그리고 눈물약을 기존에는 달고 살았는데 네. 뭐 한두 번이나 뭐 요즘엔 안 난다. 네. 그러시고요. 한두 분 정도는 그냥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들 하셔서 네네. 만약에 건조증이 워낙 심하시면 그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한번 치료 받아보시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누리실 수는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이게 저 안구 건조증 그 앓고 계신 분들은 이게 또 상당히 삶의 질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0: 예, 예.
1: 네, 이런 경우는 좀 개선할 수 있다면
0: 예.
1: 네,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뭐 전혀 위험하지는 않으시니까요.
1: 네. 자, 그리고 9350번님, 손주 사진 찍는 게 낙인 68세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진 초점 맞추는 것도 어렵고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노안과 백내장은 동시에 오는 경우도 많은가요? 그러셨어요?
0: 아무래도 이제 백내장이 와서 수정체에 혼탁이 오면요. 당연히 탄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백내장이 오면 대부분은 노안도 같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아, 손주 사진 찍는 게 낙이신데.
0: 네네. 네.
1: 자, 그리고 6205번님. 50대 후반 자영업자입니다. 손님 응대할 때 가격표나 계산 화면 초점이 늦게 맞아서 괜히 나이든 티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노화는 누구나 오는 거라지만 늦출 방법은 없을까요? 아, 네, 좀 중복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0: 예, 비법이 있으면 저도 하겠는데요. 아, 노화는 사실 그냥 우리 흰머리 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뭐 늦출 사실 비법은 없는데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 후에 노안이 심해졌다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상당히 그 스트레스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스트레스 매니지를 관리하시는 게 그나마 좀 우리가 노안 관리를 하시는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요즘 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든 시기인데
0: 예, 예.
1: 이렇게 저 손님 응대할 때 좀 빨리빨리 하고 싶잖아요.
0: 네네.
1: 마음 같지 않은 그러니까.
0: 맞습니다. 네, 여러모로 좀 힘드실 네, 수는 있겠습니다.
1: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7909번님. 밤에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본 후에 주변을 보면 검게 보이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러셨어요?
0: 이게 우리가 이제 밝은 빛 보고 주변을 보면은
1: 네.
0: 까맣게 잘 안 보이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상황에서 밝은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우리 눈이 과하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1: 네.
0: 그러면 다 그거를 활성화해서 다 써버리게 되면 순간 이제 이 그 좀 저장을 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이게 블랙아웃 그러니까 어둡게 보이는
1: 어둡게
0: 경우가
1: 보이는 예시적인 현상
0: 예시적인 현상이고 네. 가능하면은 좀 밝게서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 PC로 이제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게임 할 때 보면은 불을 네. 끄면 이제 아무래도 화면이 더 게임 하는데 워낙 뭐 더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0: 네.
1: 그거 좋지
0: 않죠.
1: 안 좋죠.
0: 예, 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의 아이들 학생들도 가능하면은 네. 좀 밝게 해서 하고
1: 그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안경이라든가.
0: 뭐 요즘 이제 그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게 좀 도움은 될 수 있으나
1: 네.
0: 아직까지 그 의학적으로
1: 네.
0: 그게 큰 도움이 된다고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해주실 수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1: 네네.
0: 필수로 하실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자, 3109번님, 원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셨어요.
0: 아, 원시가요. 원래 젊었을 때는 나 1.0이야, 1.2야, 1.5야 이랬던 네. 눈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제가 잠깐만 이거 좀 모형을 좀 가져와서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1: 아, 좋습니다. 네네. 예. 자, 3번 카메라 우리 정 PD님. 네.
0: 여기 있습니다.
1: 아프죠?
0: 원시라는 거는 네. 우리가 보면은 이 망막이라는 필름 뒤쪽에 초점이 맺히는 거거든요.
1: 아.
0: 그런데 저희가 가까이 볼 때는 초점을 멀리 볼 때는 초점이 이 망막에 맺혀야 하고요.
1: 아,
0: 가까이
1: 그럼요.
0: 볼 때는 초점이 앞쪽에 맺혀야 하는데 이게 젊었을 때는 초점이 뒤에 있더라도 이거를 이 수정체 기능이 좋아서 다 당겨서 잘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안이 오게 되면 이게 당기는 힘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1: 떨어지니까.
0: 그래서 멀리 보는 것도 힘들고 가까이 보는 것도 많이 힘드세요.
1: 아.
0: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필요하시면 안경이나 돋보기를 통해서 좀 생활의 불편함을 좀 어느 정도 완화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게 이제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네요.
0: 네, 네.
1: 아, 그럼 뭐 내 눈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0: 예,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1: 네네.
0: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이 참 공평한 것 같다고.
1: 아이고.
0: 젊었을 땐 되게 좋으신 눈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이게

0: 나이가 드시면 조금 불편함이 좀 생기시는 네. 게 원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아까 원장님께서 이제 이 우리 눈이 네. 마치 그 우리 흰머리 나는 거랑 비슷한 자연적인 현상이다.
0: 네네. 네.
1: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 1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동공이었습니다. 유산균 받으실 분 8555번님, 5763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8700번님, 2453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건강 지키기 위한 가장 쉬운 습관 한 가지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0: 선글라스.
1: 아, 선글라스 꼭 끼십시오. 네.
0: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눈 깜빡임. 평상시에 눈 깜빡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 깜빡깜빡. 이렇게
0: 깜빡깜빡.
1: 하면서.
0: 네, 네.
1: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BNC 안과 의원 양지호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자, 원장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3: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8: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7: 아, 네, 죄송합니다.
9: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9: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정보
11: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면 정릉 램프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부근 혼잡한데요. 교통량도 많아서 뒤로 성산 램프에서부터 쭉 속도로 못내고 이후로도 기름 램프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성산 방면으로는 마장 램프에서 기름 램프, 홍은 램프에서 홍제 램프까지 막힙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만 길게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군자교에서 장안교, 중랑교에서 상계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방면 옥포 3터널 부근 지금도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북용인 나들목에서부터 5km 구간 어렵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방면 금광 3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남한성에서부터 8km의 긴 구간에서 정체가 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4: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도시 안쪽에서는 남산 1호 터널 강남 방면으로 퇴계로 2가에서부터 밀려서 한남일 고가처도 남단까지 길게 속도로 못냅니다. 도심 방면으로도 1호 터널 요금소에서부터 을지로 2가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남산 3호 터널 강남 방면으로는 2, 3호 터널 합류구에서 재정관리단원까지 밀립니다. 세종대로 시청역에서 숭례문 양방면에서 어렵고요. 서울역 방면으로는 숭례문에서 서울역을 지나 한강대로 남영 삼거리까지 한강대교 북단 방면으로 정체가 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서운 분기점 부근 3, 4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구간별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 도심 방면 달리는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오래갑니다. 게다가 동부근 간선도로에서는 사고도 있는데요. 의정부 방면으로 성동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이 일대 정체가 되고 이후로 장안교까지 쭉 속도가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의정부 방면 녹천교 지나 상기교 구간으로도 속도를 못 냅니다. 내부순환으로는 성수분기점 방면 홍제램프에서 정릉터널 출구까지 어렵고요. 반대 성산 방면으로는 홍진문터널 지나기에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차량이 지금도 마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 올림픽대로 김포방면으로도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와 여의상류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면 3번 부근 갓길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자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자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8: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7: 아, 네, 죄송합니다.
9: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9: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에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새벽 공감. 안녕하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주말 방송은 주중에 했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모두 고마워요.

6월은 절기상 낮이 가장 긴 하지가 있는 달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젊음의 달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6월에

영어 이름 주는 젊은 세대를 뜻하는 라틴어 주니오레스, 즉 영어로는 주니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메탈리카 엔터 샌드맨. 4285님 신청곡으로 첫 곡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이제 6월이네요. 6월. 보통의 6월과 똑같은 6월인데, 저희 TBS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6월이 참 기대되고 긴장되고 왜 그러는지는 6월이 좀 그렇습니다. 6월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같이 한번 공감을 한번 해볼까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6월에도 도움 주시는 모든 분들 고마워요.

포리너 콜드 에즈 아이스. 이어서 이기팝 더 패신저. 제가 오늘 이기팝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잠깐만 우리 새벽 공감 시간에는 처음 틀어드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기팝 잠깐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펑크락의 시조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 영국의 섹스 피스톨스가 아주 대표적인 밴드이긴 하지만 이기팝도 뭐 만만치 않은 분이죠. 원래는 드러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밴드에서 이구아나스라는 밴드에서 드럼을 했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도얼스 공연을 이제 자주 보러 갔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짐 모리슨의 어떤 이런 그 광기 어린 무대 매너, 노래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이제 리드싱어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 이기팝이 내한 공연도 했었어요. 2013년도에 시티 브레이크라고 잠깐 회사 이름 얘기해도 되나? 그 현대카드에서 주최하는 그 슈퍼 콘서트 있지요? 거기 와가지고 야 그때 잠깐만 이분이 47년생 그럼 거의 지금 80 와 그때 내한 공연했을 때 6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진짜 무대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했다고 지금 전해집니다. 아 제가 참 그 공연을 못 봐서 좀 아쉽긴 한데 이기팝이 그래도 그 미국 펑크락 또 이 하드락에선 아주 큰 획을 걷다라고 할 수 있겠죠. 47년생 부럽습니다.

조지 해리슨 My Sweet Love 들으셨습니다. 비틀스의 그 조지 해리슨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틀스의 완전체로서도 정말 대단한 노래와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저는 비틀스가 8년만 활동하고 해체된 이후 그때 각자 멤버들의 활동을 보면 지금 방금 들으신 이 곡처럼 진짜 솔로 음반들 너무 좋은 노래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비틀스의 해체가 우리 대중들한테는 훨씬 더 많은 좋은 곡들을 선물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의외로 그 네다섯 명 뭉쳐있으면 저도 좀 밴드를 해본 사람으로서 의기투합되는 게 이렇게 매번 쉽진 않거든요. 7373번님 권순우님의 감기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0511번님 곤디 감기 걸려서 어떡해요. 주사 맞으시고 얼른 나으세요. 저도 감기 달고 살아요. 그 다음에 7007번님 오늘은 비가 제법 오네요. 빗소리와 함께 권디의 새벽 공감 청취합니다. 가뜩이나 잠이 오는 보이스인데 감기 걸르셨네. 잠이 오는 보이스인데 네. 낮은 보이스와 코 맹맹이의 조화가 더 나른하게 들리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물 자주 드세요. 아유, 너무너무들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몸 상태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돌아왔는데 지금 이 방송을 하는 목소리는 완전히 돌아왔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 낫습니다. 모두 모두 고마워요.

0: Sí.
1: 못 날개. 가사 지금 들어보셨으면은 대충 느낌 아시겠지만 이 못은 노래도 좋죠. 노래도 좋은데 가사를 곱씹을수록 정말 대단한 작사가다라는 생각이 늘 드는 밴드입니다. 밴드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어색한 기운이 있는데 뭐 늘 함께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어지는 곡입니다. 4944님께서 신청하신 이지 응급실.

0: TBS 캠페인
1: 오늘도 안전하게 알코올 중독 위험 신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음주량이 점점 늘어나거나 주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 한번 술을 마실 때 과음, 폭음이 반복될 경우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현상이 반복되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세요. 6개월에 2회 이상 블랙아웃을 겪었다면 인지 기능 저하가 우려되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 술을 끊었을 때 불안, 불면, 식은땀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세요. 다섯 번째, 음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해장술을 찾는 경우에도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스스로 고위험 음주군이라고 판단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상담, 중독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일을 위해 알코올 중독 예방해주세요.

톰 페리, Running Down a Dream. 이어서 테리 잭스, Seasons in the Sun.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8842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네요. 두 번째 들으셨던 테리 잭스 노래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원곡입니다. 원조죠. 네, 655님. 와우,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 중에 14분짜리 음악을 틀어주는 방송이 또 나올까요? 대단합니다. 새벽 공감 화이팅입니다. 보내주셨는데 14분. 이게 아마 할로윈의 할로윈을 틀어드렸던 것 같은데 신청곡이었죠. 근데 이 신청곡 보내주신 분이 내가 지금 번호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연을 굉장히 길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우리 PD랑 둘이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거 14분짜리를 다 나가는 건 좀 진짜 그래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좀 머리를 굴려봅시다 해가지고 노래를 틀어놓고 긴 사연을 쭉 읽어드리면서 그렇게 좀 보냈습니다. 그 방송 나가는 동안 저도 그때 같이 여러분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는데 사연 많이 올라왔어요. 와 대단하다. 그다음 징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주셔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7007번님. 빛과 소금, 귀한 건 쉽게 얻어지지 않아. 이 곡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요도 항상 몇 곡 틀어주시는 것 같아서 신청해봅니다. 전 락에 관해선 잘 몰라서요. 새벽 공감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너무 반가운 사연입니다. 이 시끄럽고 센 음악, 헤비메탈, 이런 하드락에 아직 입문을 잘 못하시는 분들 여기 새벽 공감 오시면 조금씩 뭐 공부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좋은 노래 많이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청해 주신 빛과 소금의 귀한 건 쉽게 얻어지지 않아. 오늘 선곡표는 이미 마무리가 됐으니까 꼭 제가 내일 모레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진짜 내일은 여러분 우리 TBS가 정파예요. 매달 첫 번째 주 화요일이 정파죠. 12시부터 이제 새벽 시간 그 한 4-5시간 동안 점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새벽 공감이 방송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아무 방송도 안 나온다고 놀라지 마시고 내일 모레 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귀한 건 쉽게 얻어지지 않아 내일 모레 수요일 새벽에 틀어드리겠습니다.

퀸, 스톤 콜드 크레이지. 이어서 데이빗 보잇, 스페이스 어들리티. 두 곡 들으셨는데요. 퀸은 달달한 밴드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강한 곡들은 참 많이 이렇게 헤비합니다. 그 데이빗 보이는 정말 영국을 대표하는 글리티락. 흔하게 우리는 이제 글램락이라고 이제 많이 하지요. 영국의 이 사회를 잠깐 보면 60년대 말에 반전운동 끝나고 나서 개인주의로 치달았을 때 이거를 정확히 파고든 가수가 데이빗 보이입니다. 뭐 노래도 노래지만 의상 어떤 이런 것들로 굉장한 많은 어필을 했지요. 문계이전님, 풀벌레 소리 들으며 다시 찾아올 상암동의 가을을 기다립니다. 많이 희망적으로 응원을 해주는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저도 옛 생각에 젖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노래입니다. 존 덴버, Take Me Home, Country Road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일은 정파 방송입니다. 12시부터 점검을 위해서 내일 하루 권순우의 새벽 공간 방송되지 않습니다.

0: TBS 캠페인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웃음)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웃음)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TBS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5: 아유, 더워.
6: 더워.
5: 왜 이렇게 덥냐.
6: 왜 이렇게 더운 거야.
4: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TBS 교통정보
5: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맑은 날씨에 오늘 외곽으로 나들이 가는 차량 48만 대로 평소 주말보다 많은 교통량 예상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아직까지는 양방면 흐름이 좋은데요. 잠시 후 7시부터는 한남대교에서 신탄진 구간 양방면에서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되면서 밤 9시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강원권 내에 가는 차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화도에서 화도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도 강동대교에서 미사 나들목까지 서울 양양고속도로 진입 차량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는 반월터널 부근 2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이후로는 용인에서부터 양지터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캠페인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

0: 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청계 광장 방면 동화 면세점 앞 집회 무대 설치 작업으로 인해서 도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구간의 3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여의상류에서 하류 구간의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보수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비봉 일대와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는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입니다.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 이용해 양양 방면 가기 미사에서 서종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옥산휴게소 부근 1, 2차로 화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1: TBS 교통정보
2: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세종대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청계 광장 방면 동화 면세점 앞 집회 무대 철치 작업으로 인해서 도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 월계 1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내 3차로에서 녹지 작업이 시작돼서 주의운행하셔야겠고요. 정체는 의정부 방면으로 녹청교에서 상기구 구간 내 나타납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면 종암분기점에서 하월고 월릉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으로도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고 주로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는 영동대교 쪽으로 방면 가는 연결로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천안 논산고속도로 논산방면 남풍세 요금소에서 남풍세 나들목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시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